협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 이전 계획에 금융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최근 증시에 부담을 줬던 미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8% 오른 53,686.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1.06% 오른 7,747.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4% 오른 26,584.06에 각각 작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의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잇따르면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 수지표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액이 4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1위였던 6월에 49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4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으로 증권 투자 부채 항목에 6월에 263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8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로 증권 투자 자산 항목에 35억 6천만 달러 흑자에서 135억 달러 7천만 달러 흑자로 증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 정신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이나 12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3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신호들이 보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사이가 가장 이른 북미 정상회담 가능 시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간선거와 G20 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80명에 달하고 실종자 역시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늘어 5,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에서는 전력과 통신을 차츰 복구해 연락이 끊겼던 지역이 줄어들면서 공십지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7일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했다고 내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수력발전소 실종자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가운데 터널 4곳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터널 2곳에 직원 약 90명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 전력청 이사인 암슈 키린 샤인은 로이터에 이 두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 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

0: 파업이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노조는 오는 9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틀 뒤인 11일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앞에서 비봉 나들목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노면 보수 작업을 위해 서 있던 화물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를 몰던 60대 남성과 공사용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모레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맞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내일과 행사 당일까지 이틀 동안 기동대 51기, 광역예방순찰대 28개 팀 등 모두 4,500여 명을 지원해 인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5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8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4: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6: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그것도 오름폭이 꽤 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왔던 건 높은 국채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였는데요. 연준 이사들이 잇따라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채권금리도 약간 하락한 게 시장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6,680선에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시보다 혼란스러운 게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강남은 하락하는데 중하위권의 급등 흐름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의 혼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딱 29일 만에 유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ISA 혜택 축소도, 지난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금융위원회 해체도 일단 던지고 나서 여론이 나쁘면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재미있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료를 미리 내라고 제안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번 한 주에도 꼭 알아둬야 할 경제 소식이 많았습니다. 잠시 뒤에 종합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인데요.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그동안 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1: 아,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들으면서. 네.
0: 아, 충성파예요. 충성파. 많은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죠. 세제 개편안 발표 한 달, 여지는 계속.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부동산원 자료가 또 나왔는데 아파트 가격 변동 자료. 어떤 부분들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습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가주택 겨냥한 세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좀 수십억 원씩 가격 낮춘 매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거래가 좀 끊어졌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세제의 영향이 좀 덜한 네.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호가가 치솟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 8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은 이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2023년 1, 2월 이후에 4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라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0: 네, 하락했죠. 예.
1: 네, 맞습니다. 예. 예, 하락했고 송파도 이제 보합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거래 흐름과 달리 매물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182제곱미터 이제 현재 네. 87억 9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정말 비싸죠. 그런데 직전 실거래가 이제 7월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그때 112억 5천만 원보다 24억 6천만 네. 원이나 낮은 가격이고요. 반면에 서울 외곽 경기 남부는 좀 딴 세상이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뭐 도봉구, 금천구, 종로구, 강북구 등 이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시장에 나온 매물 이런 것들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한참 낮았다.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파트값 흐름은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중심으로 실수요자들 매수세가 이제 네. 서울 외곽에 꾸준히 매입이 되면서 높은 상승률,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동대문구 전논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이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21억 4천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호가가 25억, 26억 이렇게 나오고
0: 어려우네요.
1: 있어서
0: 예.
1: 네, 맞습니다. 성북구 기름동 84 네.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84도 지난 7월에 20억 원에 손바뀜한 다음에 지금 호가가 22억 원까지 해서 한 단숨에 2억 원이 이제 강북 지역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권을 누르니까 네. 외곽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남 뭐 압구정 그런 현대 아파트 100억짜리가 80억이 되는 건 뭐 내 알바 아니고
1: 네.
0: 당장 내가 갈 만한 뭐 중랑 성북 이런 데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눈에 띄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에 어쩌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제 개편안 83세제 개편안이 나온 지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29일 만에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유턴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후퇴 뭐 오락가락이 아니라 정확한 뭐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 저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에 학점으로 치자면 C플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유턴한 거 이것도 학점 한번 주셔보시겠어요?
2: 어쨌든 지금 똑같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재시험을 요구한 거잖아요.
0: 그렇죠.
2: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뭔가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재시험을 치르겠다.
0: 네.
2: 근데 이제 설명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정책적 목표와 수단을 우리가 이렇게 수단을 동원해서 할 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들 만큼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게 9억 원에서 12억 원 또 14억 원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이 선에 대해서 그 아무도 설명이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0: 예, 예.
2: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점을 유지하겠다.
0: 아. 네,
2: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과 네. 그리고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저는 보통 서술형으로 쓰는데
0: 네.
2: 답안만 보지 않고 저는 과정, 그 논의의 네, 네. 과정과 그 이르게 된 과정까지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법안이나 여전히 뭐 거주 중심 그리고 비거주와 거주의 차이는 유지하는 거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뭐 전월시장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과 수습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 이런 느낌에서 여전히 학점은 좀 싸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일관되게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2: 어쨌든 뭐 답안을 수정하려는 의지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사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문제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다시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1: 네, 어제 X에 직접 이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이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이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관과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왜 이거를 또 바꿨다고 비판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강성 주장뿐만 아니라 정책 내역 전체를 좀 살펴보고 이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 가격 빠지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정책이 잘 되고 있지 않냐
0: 좀
1: 이런
0: 필요하다니까.
1: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면 비판이 없었겠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까 또 이 정책을 바꾼 걸로 또 공격을 하는 건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글까지 올리면서 반박을 한 것은 이번 수정이 그냥 단순히 뭐 세부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뭐 세제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항상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은 싫죠. 그래서 이제 조세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항상 툭 던지고 여론이 안 좋네? 그럼 바꾸고 툭 던지고 여론이 안 좋네? 바꾸고 이게 사실 뭐 금투세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0: 맞아요.
1: 것들이니까
0: 예.
1: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항상 던지고 이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바꿀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또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남겨주는 좀 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제가 평소 때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정책의 방향성이 강남 아파트를 향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실패하죠.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광수 기자가 정책을 던져놓고 이렇게 물러서는 일이 반복이 된다. 몇 개를 찾아보니 니까 작년에 세제 개편한 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얘기했다가 딱 46일 만에 다시 10억 안을 철회를 했고요. 금융위원회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하겠다. 이거 18일 만에 철회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철회를 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도입 50일 만에 제재를 좀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반복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2: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께서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정책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해 놓고 아, 조금 더 버티면 바뀔 거다라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기자님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0: 네. 이렇게 사실 몇 개만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2: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비판 중에 하나가 정부의 철학은 뭐냐? 정책적 목표가 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뭐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는 그 목표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게 왜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시점과 철회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철회하는구나 라고 확대 비춰질 수가 없거든요.
0: 네네.
2: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9억 원과 뭐 12억 원, 14억 원 사이에 이런 갭을 어떤 숫자의 선을 긋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 그런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 또 이제 많이 다른 정책들도 발의가 되고 또 이제 추진이 될 텐데 그럼 어디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가?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반대로 또 행동할 여지도 있겠죠.
0: 아, 네. 버틴다. 그냥 그 우리는 여론의 그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자니까.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 나왔던 그런 대책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바뀌거나 후퇴했을 때는 이 내용을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초두 효과만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기자는 어떻게 느낍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이제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런 부분들만 이제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뭐 고친 거 이런 부분들은 정책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뉴스로도 이제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 못 펴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괜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인지를 이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권 지지율 이제 하락 뭐 부담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 이제 충분히 특히 이제 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조세 저항이 이제
0: 맞아요.
1: 사실 항상 지지율이랑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섬세하고 좀 세련되게 이제 좀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어제 저희가 세제 전문가 교수님 배지대학교 김현동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후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철학이 없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경질이죠. 세제 개편안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았단 말이죠. 앞으로 이 세제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 것 같으세요?
2: 아직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0: 예.
2: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비거주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 법안과 다르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0: 네.
2: 전월대 시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번 더 논의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 강화되는 측면보다는 뭐 좀 현행 유지 혹은 더 완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정책과 정치라는 게 한 몸이라서 약간 저희가 앞선 방송 그 뉴스 명당의 부록처럼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제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더미 한전의 SOS. 어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료를 미리 내는 게 어떻겠냐.
1: 네.
0: 달란 아니고 제안을 한 거죠?
1: 제안을 한 거죠.
0: 네.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1: 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선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예.
1: 전기요금 진짜 비싸죠.
0: 네. 예.
1: 지난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요금인데 이렇게 선납을 받은 돈은 용인 호남 반도체 네. 클러스터에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0: 네.
1: 게 이 한국전력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도

0: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만기 국고채 평균 금리가 연 3.4%,
1: 예.
0: 2년 만기 한전채 금리가 연 3.7%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국고채 금리에 한 0.15%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좀 삼전과 SK하이닉스에 좀 이렇게 한전채 수준의 금리를 희망하는 것이다
1: 네.
0: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1: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5년채 네. 전기료를 미리 내라.
0: 네.
1: 그러면서 요거를 할부로 해줄 테니까 할부 수수료는 니들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맞습니다. 근데 한전채보다는 네. 조금 낮게 해주겠다. 국고채보다는 좀 매력 있게 해줄게.
1: 네.
0: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1: 네.
0: 이게 이제 7월에 정부와 이제 한전 그리고 삼전 SK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1: 아.
0: 그때 나오면서 한전도 좀 어렵고 사실
1: 네.
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돈 내야 되는데 사실 맨날 회사채 찍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인데 삼전 하이닉스 앞으로 반도체 잘 될 건데 좀 이런 거 5조 원어치 미리 내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안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할부 수수료는 안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요거 이거 할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삼전과 하이닉스 그리고 한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1: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런데 한전 적자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무 상태는 정말 안 좋긴 하죠?
0: 네 맞습니다. 지금 한전의 총 부채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네. 2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1: 아, 210조.
0: 네.
1: 예.
0: 이게 하루에 그럼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냐면 하루에만 115억 원이
1: 예.
0: 나갑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한전채가 지금 한전이 자꾸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최대 5배까지 늘려줬었던 그런 정부의 특례 조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그런 한전이 어려우니까 전기세 올리겠다라고 전기요금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요금 올리는 게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주거 부담 뭐 이런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 올리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채권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었는데 이게 내년 말 이제 이 특례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발행 한도가 다섯 배가 아니라 두 배로 줄어듭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1: 네네.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전의 이제 자금 조달 여력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 나올 데가 어디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삼전닉스의 전기료를 좀 미리 받으면 되겠다라는 네. 이런 판단까지
1: 아.
0: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요거는 약간 수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0: 네.
1: 이 이자를 기업이 한전 쪽에서 싸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한전이 기업에다가 이자를 준다는 건데요.
0: 네네.
1: 요걸 현금으로 따라 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외부 사례까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2: 전기료를 선납한다라는 것은 저 역시 찾지 못했는데
1: 네.
2: 어떤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렇게 또 민영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듀크 에너지라든지 OIO
1: 네.
2: AP라든지 그러니까 서플라이 컨트랙트를 맺을 때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업체가 있으면 애초에 그 계약 자체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지어놓고 나서 또 안 쓰면 안 되니까
1: 네.
2: 최소 이제 어느 정도 사용량을 보장해라.
1: 아.
2: 혹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해라. 이렇게 컨트랙트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1: 아, 네. 그러니까 오하이오 네. 말씀하신 AEP 오하이오. 여기는
2: 네네.
1: 계약 기간 최소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그런
2: 네.
1: 형태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이거랑 다른
2: 거. 야, 그렇죠. 제가 말씀한 게 그런 사례는 있지만
1: 예.
2: 전기료를 선납금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제가 찾기가 어렵고요.
1: 아.
2: 선수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냐라고 하면 일정 부분 있었던 거죠.
1: 예, 예.
2: 지난해만 해도 한 뭐 약 3,900억, 약 4,000억 정도의 선수금 공공기관에서 미리 납부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선수금을 미리 납부해라라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전기료여야 되는데 이게 말씀 그 여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게 앞으로의 대규모 인프라 송전망을 구축할 때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을 내는 측면에 가깝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게 정말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쓰여진 돈이 한전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쓸 건지 아니면 전기료를 이제 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부합하는가
1: 네.
2: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좀 논의가 있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죠.
1: 제가 기업 담당자라면요. 한전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은 얘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기업들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0: 아직 조심스러운데
1: 예.
0: 이 딜 구조 자체, 그러니까 한전이 제안하는 구조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시장 재계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제시한 금리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금리에 연 0.15% 포인트 얹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분할 납 납부하는 거니까 사실 뭐 삼전닉스가 현금이 지금 찰랑찰랑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니까

0: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 요금은 내야 되는 부분이
1: 아,
0: 있어서
1: 장기로 싸게 쓸수 있으니까
0: 네,
1: 어찌됐건.
0: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제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재계나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의 인프라인데 그리고 AI를 위한 인프라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인프라에 대한 돈을 어떻게 보면 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인프라도 민간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은
1: 그렇네요.
0: 네,
1: 또.
0: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요즘에 특히 AI 쪽에서 엔비디아가 순환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투자를 해서 고객 지분을 투자를 해서 그거 결국 그 돈으로도 엔비디아 GPU를 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순환금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아, 이게 오히려 더 AI 고점 우려가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인프라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란 우려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 질문으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갈 전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계획이 제대로 안서 있었나 보죠?
2: 아무래도 일단 발표를 할 당시에 국가 차원의 이게 프로젝트다. 되게 홍보를 많이 했고, 도로,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어느 정도 패키지 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홍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열어보니, 결국에 전력망을 설치할 수 없는 돈이 없는 건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이런 국가 인프라 사업에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한다면 이게 민간 기업의 주도 사업인 거지. 이게 국가 기업의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1: 또 성과 문제.

0: 이것을 나중에 또 혹시나 국가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 성과 결과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생생 정확한 따끈한 정보, 조앵커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재시연 비호가 찹쌀떡이래요, 천 교수님. 어떤 게 감탄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5: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5: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2: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0: 네, 화이트엔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인하대학교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지금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탑2 플러스 시간인데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내 외국인 모두 손본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도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 일단은 추납 제도가 뭐고 뭐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1: 네, 외국인 추납 문제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뉴스 들으신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0: 이제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1: 해야 된다.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외국인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이제 예.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은 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추납은 말 그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추후에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0: 아, 추후 납부라 추납.
1: 네, 예. 맞습니다. 예. 실직 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그럼 과거 기간에 이제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를 하면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0: 아, 오케이. 알겠어요. 왜 있는지.
1: 네. 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네. 추납을 활용을 하면은 부족한 기간을 메워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0: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 이 외국인 수백 명이 한국에서 평생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아까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 100개월 이상 보험료를 추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걸 지적을 했죠.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나중에 119개월을 이제 추납을 해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신속하게 그 제도적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는 한 명이래요.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하는 것도 꽤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6명에 불과했던 100개월 이상 보험료 추납 외국인이 2024년에 소문이 난 거예요. 112명, 2025년에 221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에만 132명으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돼놓고 나중에 추납해서 평생 동안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겁니다.
1: 이거는 사례는 적다고 해도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달만 내고 119개월 동안 추납을 해도 10년 동안 낸 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2: 일단은 그 제도 설계 자체에 좀 문제가 허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당초에 그것을 도입했을 때 취지는 뭐 2016년에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라든지 어떤 뭐 육아기 근로자 혹은 뭐 이제 전업주부들은 보통 연금을 나중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상을 좀 확대해 보자.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뭐 1개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에 좀 기간을 내가 조정을 해서 추납 신청 후에 나중에 이제 119개월치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게 급증하고 있고 이게 또 외국인이 불거진 이유가 사실은 그 거주 방식을 확인하는데도 제도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국인은 사실은 국내 거주하고 있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그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기보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자격이 체류 자격에 유지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서 이제 자격이 유지되고 체류 자격이 된다면 나중에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서 이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제 알짜배기 번고들이 퍼지는 것들이 좀 확산되지 않았나 싶고 저도 어제 막 유튜브로 추납 찾아봤는데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도 이런 절세 연금 뭐 이런 것들 혜택 나오면서 추납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 문제들도 불거졌지만 어쨌든 이런 그 전체적인 문제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 재테크라는 말까지 붙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면 외국인의 추납 꼼수 이거 가능한 것부터 막긴 해야 되겠는데요?
0: 네, 이제 가능한 것부터 좀 막아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단기 대책으로 이제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강화를 한 건데 기존에는 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유지만 여부만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인정하도록 이 연금공단 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 해놓고 그렇게 나가 있으면 안 된다.
0: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납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받아서 그 달만 추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신청 원천 차단이 되고요. 또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과 이제 반환 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했던 상호주의 원칙도 추납에도 이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우리도 추납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가령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제 일본 연금 추납을 인정해 준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인정. 근데 일본에서 만약 인정 안 해준다, 그럼 우리도 뭐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되는 건데 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 횟수 이런 것도 기존에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사후 관리 강화하겠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또 일시적으로 또 자녀들이 받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1: 잠깐, 근데 궁금한 게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추납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추납은 실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내지 못했던 이 과거 기간을 이제 보험료로 한 번에 몰아내거나 납부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는데 2016년까지는 2016년부터 뭐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서 거액 한 번에 내고 연금액 불리는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좀 재테크 수단으로 좀 변질이 됐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추납 기간을 이 119개월로 제한된 것도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바뀐 거고 그 전에는 더 허점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성실하게 된 직장인들만 조금 아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허점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보험금을 낸 사람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짧게 가입했다가 돈을 안 낸 건 아니고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받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돈은 낸 거잖아요.
2: 돈은 냈죠. 근데 네. 이제 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언제 내가 내느냐의 시점의 선택의 여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직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월급에서 나가고 있죠. 아무 선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추납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납부하지 않고 이 돈을 아꼈다가 그때 가입 시점의 돈을 한 10년 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재테크 측면에서 내가 이제 기회 비용을 계산을 할 텐데.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이 앞으로 이제 9%에서 이제 13%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를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은 무엇일까?
1: 대책을 세워야지.
2: 대책을 세운다면 아, 과거의 보험료율을 추후 납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꼼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납부한 사람들은 그때에 내가 낼 수 있는 돈을 낸 반면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보호받은 계층이 아닌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의 100원과 10년 뒤의 100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추납 제도가 없어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노후 대비 같은데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요. 고령화 시대인데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추납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2: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취지는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기 근로로 인해서 어떤 뭐 내기가 어려운 뭐 이런 분들 또는 자영업자에서 일시적으로 좀 경기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숨통을 열어주는 이제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것은 아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되고 있고 이제 어제 제가 찾아본 것처럼 굉장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면 이거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네. 어쨌든 그 본래의 목적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보장 노후 소득 보장의 취지에 맞게 좀 약간 제도를 보완한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제도 보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 보완을 노력하고 있겠죠. 네. 제도 보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0: 네,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요. 예.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꼽힌다고 하는데 뭐 가령 이제 국민연금에서 실제로 이제 가입해서 납부했던 기간이 5년이면은 추납 기간도 5년만 인정한다. 1년이면은 추납도 12개월만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추납을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 인정한다. 좀 이런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는 119개월까지 추납 기간을 낼 수 있잖아요. 이걸 대폭 줄이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납 재테크 내국인도 활용하고 있는데 은퇴 시점에 대해서야만 그때 확 내고 평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은퇴 시점에서 이럴 때는 추납을 받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면서 좀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은 무조건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것들이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납부 기간이 길면은 추납 기간도 조금 더 길 수 있다.
0: 네.
1: 연동되는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은 지금 지적되는 문제점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0: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불거진 것은 외국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얼마나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상당 부분 외국인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내국인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뭐 거의 재테크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연금 평생 받겠다라는 신청하는 이런 관행을 좀 막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납 신청 시점. 네, 사유가 진짜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산이라든지 예, 예. 자산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119개월 턱턱 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평생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실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탈퇴할 수 없는 이런 월급 생활자분들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 제가 지금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고
0: 저도
1: 있습니다.
0: 저도 지금 말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지금 납부 기간에 비례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거론이 되고요. 이광수 기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 같은 것들, 특히 납부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정도면은 지금의 이런 꼼수, 추납 재테크를 막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대책은 안 찾아질까요?
2: 어쨌든 지금 뭐 추납 자체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 재검토하고 폐지하자기보다는 좀 그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기여만큼 그래도 추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보완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조금 더 뭔가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일단은 보완부터 좀 해라.
2: 네네네.
1: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분석만 하시고 재테크는 안 하십니까?
2: 아, 원래 그 자산 증칙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에게 예. 물어보지 말라는 전통의 전통적인 진리가 있는데 예. 네, 학문적으로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부군께서도 경제학자시죠?
2: 아,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탑2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구 생활안전팀의 구근숙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로로 여객선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로로 여객선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1: 아, 네. 쉽게 말하면 승객과 자동차를 함께 실어 나르는 배로 이용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어서 도서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자 섬 여행객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0: 네, 말씀해 주시죠.
1: 네, 하지만 최근 승하선 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 로로 외곽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0: 저도 섬여행 갈 때 이거 몇 번 타본 기억이 있는데 이걸 로로 여객선이라고 불렀네요. 자, 이번 로로 여객선 안전실태 조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1: 네, 이번 조사는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 도선 등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이용객의 이동 과정에 따라 선착장부터 승하선 항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선착장에는 추락 미끄럼 방지 시설, 그다음에 승하선 과정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실태를, 운항 중에는 차량 적재 고박과 차량 갑판 출입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선착장은 바다랑 바로 맞닿아 있고요. 차량과 승객이 함께 이동하는 공간이니까 추락이라든지 미끄럼 사고 이런 것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안전시설 잘 갖춰져 있었습니까?
1: 항모법과 어촌 어항법에 따르면 선착장에는 차량의 미끄럼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특히 추락의 위험에 있는 구역에는 시선유도봉, 조명설치, 바닥 도색 등을 통해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착장 25곳 중 11곳은 이러한 시설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방형 선착장 18곳 중 16곳은 진입방지 시설인 볼라드나 차마기 등

0: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입출항 시 차량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해수에 노출되어 미끄러울 수 있는 경사로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모 부식되었거나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착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승하선 안전관리 쪽으로 가볼까요? 로로 여객선은 차량과 승객이 같은 램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승하선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는 어땠습니까?
0: 네, 조사 결과 규모가 큰 두 개 항로는 선박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경사로인 승하선 램프에 방호 울타리 차단선을 설치해 보행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승하선 램프가 협소해서 물리적으로 구역 분리가 어려운 소형 선박 11개 항로 중 7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 시차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 항로는 통행 시차를 두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발견이 됐습니다. 안전관리 실태 계속 살펴볼까요? 항해가 시작된 뒤에는 선박의 움직임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0: 네, 조사 결과 운행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4개 항로에서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편 10개 여객선 업체 모두 자체 규정을 두어서 비상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운항 중 차량 갑판 내 이용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객이 적재된 차량에 머무르거나 차량 갑판을 배회하는 등 5개 업체의 여객선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해당 업체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고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1: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점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로로 여객선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먼저 배를 타고 내릴 때는 차량이 함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보행 동선을 이용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차 안에 머무르거나 차량 갑판에 임의로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선착장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승무원과 안전요원의 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로로선은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구근숙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5757번 쓰시는 분,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왜 줘요? 국민연금인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적이 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요. 근로소득에 붙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제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빠져나갈 틈을 자꾸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등일시."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에 이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화창한 하늘 아래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여의도 이천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최초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오늘 전야제와 토요일인 내일 본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통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 63빌딩 구간 양방면 전면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역은 내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는데요. 행사장 주변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유 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강변구 일산 방향은 사고 소식이었는데요. 잠실 철교 부근 4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일대가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티베트 국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200여 명이 숨지고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1: 자, 먼저 우리 국민 9명 찾기 위해 투입된 해외 긴급구호대 헬기로 첫 공중수색 시도했지만 3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구호대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4: 두 대가 뛰었어요. 두 대가. 하나. 제가 먼저 뛰고
5: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4: 가는데 너무 안개 갑자기 짙어지고 근데 가는 중에도 비가 와서 이게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가는 게 너무 안개가 짙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 국민하고 협의해서 공동 목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오후부터는 네팔 군하고 합동 작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설명 들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이라는 게 헬기를 띄우는 사이에도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6: 네, 맞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사실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수색에 나섰지만 시야가 1m도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수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헬기 운항 자체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도 사실은 두 대를 띄우기로 했는데 한 대를 띄웠는데 이마저도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색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예. 지금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 수색팀 육상수색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지의 그 군 당국과 네팔 군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으로 그 실종자 위치가 추정되는 곳에 지점에 갔는, 한 50m 정도까지 앞으로 갔는데 여기서 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왜 한국이 우리의 어떤 그 수색을 못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 보였을까요?
7: 네. 조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합동작전, 연합작전에서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
2: 문현철 호남대
7: 공공안전학부 않았을
2: 교수입니다.
7: 것이다.
2: 예.
7: 또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조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2: 그렇죠.
7: 우리 그 아웃폰을 찾아야 되고 또 뭐 다양한 일들이 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한 번 더 가서 살펴보고 싶은데
2: 그렇죠.
7: 네팔 쪽은 자기들이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합동작전, 조직이 다른 부서와 하는 합동작전, 나라가 다른 나라와 하는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군사용어를 씁니다만은 이런 합동작전, 연합작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또 인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조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설명과 설득,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한 바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혹시나 우리 이제 수색팀이 수색을 하면서 2차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네팔 군 당국에서는 무모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7: 그럴
2: 있을까요?
7: 그럴 수가 있습니다.
2: 예.
7: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신속대응팀이나 우리 해외 긴급구조대는 지금 이제 사실상 저곳에 처음 가서 저 지형 지리와 기후에 지금 처음 맞닥뜨려 된 분이 대부분인데
2: 예.
7: 네팔 군 당국은 저곳에서 나고 자라서 저 지형 지리 해발 2,000, 3,000, 4,000, 5,000, 8,000m까지 그 계곡 중심에 또 그 지형 지리의 위험성, 특히 돌풍의 위험성.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돌풍이 엄청나게 많이 부풉니다. 그래서 헬기 운항에 어려움이 많고
1: 예.
7: 또 지상에 말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붕괴 위험성들이 우리는 2차, 3차 붕괴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팔에서는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저
2: 예.
7: 자연댐 붕괴가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1: 예, 우리 기업들도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기도 지금 두 대 임차해가지고 계속 띄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지 정부에서 협조가 좀 원활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6: 네, 뭐 지금 네팔 당국에서 굉장히 뭐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염건음 유원대 경찰 소방인정
6: 우리가 임차를 해서 띄우려고 하면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육로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집중적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로수석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밀 수색에 대해서 우리 당국을 믿지 않는다. 네팔 군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긴급 구호대가 들어갔을 때도 세관에서 이 장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전 6시 30분에 들어갔는데 거의 저녁 때쯤 이게 장비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네팔 당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샤 총리가 그 네팔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예. 샤 총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여기 뭐 시신 매장 여기 힌두교인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13일 동안 이제 지금 뭐 그때 애도를 하고 매장을 예. 하는 게 이제 풍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어떤 위생적인 문제, 2차 감염병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네팔 당국의 여론이 좋지 않지만 특히나 이제 가장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이 왜 외국의 협조를 받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협조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남아 지금 협조를 하기로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협조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한적인 협조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 중국과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지금 긴급 구호대를 거꾸로 네팔에서 요청한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국이 지금 수색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좀 한 발 빠져 있어라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지금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네팔 당국에서 군에서 수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터널 내부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더 실종자가 있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우리 당국도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지금 네팔 당국에서 좀 더 입장을 좀 태도를 좀 바꿔서 우리 당국이 좀 명확한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네팔 군 당국과의 공조가

0: 아주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한편 네팔 구조대는 지금 그 수력발전소 터널 중심으로 수색 중입니다. 네팔 정부는 발전소 터널 안에 산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Based on the report, 현장
2: 보고와 이 발전소들을 설계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터널들의 깊은 곳에는 공기 주머니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들의 설계 방식, 특히 입구 쪽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서 유입된 물이나 진흙이 맨 꼭대기까지 차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0: 교수님께서는 에어포켓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3: 네. 지금 네팔 외무장관의 그 브리핑처럼 또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수평 갱도가 수평 터널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이 흙과 돌들이 밀려와서 이렇게 막고 있더라도 그 흙과 돌 사이로 공기가 주입될 수 있고 수평 갱도에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빙하의 녹은 물들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니니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장애 요인은 진흙이 좀 막고 있는 것이 장애 요인이다. 이제 그래서 긍정론을 펼쳤는데 제가 네팔 외무장관의 또 그런 긍정론이 추가된 것이 입구가 좀 이렇게 좀 높게 돼 있어서 더 다른 막 어떤 잔존 진흙 흙탕 물들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0: 네. 터널 끝까지 막지는 못했을
3: 그렇습니다.
0: 것이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 어떤 공간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목인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 추론을 했는데 이제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갱도를 막고 있는 흙과 돌을 끄집어 내야 이제 어떤 구조 대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조를 해낼 텐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추론을 했고 뭔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뭐 산소 또 이제 또 그나마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원활하게 공기와 산소를 주입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저 안에 있는 토사와 돌들을 끄집어 내는데 어떻게 끄집어 낼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추론과 상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휴대용 또는 조립식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를 막 설치를 해서 또 거기에 전동식 또는 뭐 어떤 미니 엔진이나 또 이제 거기에 유해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기를 어떻게든 바깥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전동기로 돌려서 드릴로 뚫어서 그 어떤 흙과 돌 잔해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서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내고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 입구를 막고 있는 흙과 돌을 어떻게 빨리빨리 끄집어내느냐. 지금 이 단계를 들어가야지 저 공간에 지금 뭔가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4: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금 파다 보면은 낙석 위험도 있고 파다 보면 큰 바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40km 들어가는데 10시간 넘게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5: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뭐 10m 뚫기도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흙층이 이게 한 1.2m 이상 정도 있고 지금 터널 내부 들어갔더니 한 80% 정도가 진흙이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이제 물과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점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진흙이 말라가지고 돌같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2: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긴급구호대가 헬기로 공중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상악화로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늘 다시 헬기 수색을 시도합니다. 관련 내용과 네팔 현지 상황이 어떤지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작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9: 20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 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1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9: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독단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상의 한 번 없이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셨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격을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학창시절 내내 부딪히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살가운 자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특하셨는지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저에게 단독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남긴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주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아파트 명의 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저와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법원 소장까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소송 원고 측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상속인 수계 신청을 내서 저와 어머니를 피고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까 봐 두려워하는 중인데요. 예금과 부동산 빚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수중에 돈이 부족합니다. 장례 비용으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인출해서 써도 될지, 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수발했고 아파트 마련에 기여를 했는데 상속 시 어머니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추스르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보증채무, 손해배상 소송 당하게 된 상황이신데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0: 그렇군요.
1: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조회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상속 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것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상속 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반면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0: 네.
1: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승의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례 비용이 또 문제잖아요. 장례 비용이나 병원비 이거는 뭐 한정 승인, 뭐 상속 포기하기도 전에 빨리 써야 되는 돈인데 아버지 명의 예금을 먼저 찾아서 쓰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속 절차 끝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 인출해도 될까요?
1: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0: 네. 네,
1: 민법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추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장례 비용이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인의 예금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인의 사비로 장례비를 지출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네, 상속인 비용으로요.
1: 네, 부득이하게 고인의 예금이나 장례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영수증이나 병원비 내역, 장례식장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단순 승인 오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동생하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상속, 재산 나누기로 협의할 때는 상속인 모두 있어야 되는데 남동생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와 사연자분 두 분만 뭐 합의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1: 남은 가족들끼리만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0: 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동생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법정 실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 네.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아, 네. 지금 근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할 때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임야 한 필지를 이제 증여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미리 받은 거는 상속재산 나눌 때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0: 건가요?
1: 네, 사연자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0: 특별수익이요.
1: 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다면
0: 네.
1: 이를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성급으로 보아서 실제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해서 상속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0: 아, 미리 받은 걸로 쳐서 나중에 상속재산 나눌 때 그것까지 합산해서 다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실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머니는 오랫동안 본인이 아버지를 간병을 했고 또 아파트 마련하고 유지하는데도 이제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보다 좀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1: 어머니께서 이제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해서 남은 상속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민법상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오랜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0: 네.
1: 다만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단순한 통상적인 동거나 부양 의무 이행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상당 기간 동안 간병비 절감에 준하는 수발을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수준의 병간호를 하였다거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대준 것을 실제 자금 출처를 통해 증명하였을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동생이 연락이 끊겼는데 어쨌거나 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상속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1: 남동생은 사연자님을 상대로 유리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유리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0: 네.
1: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리분율로 보장됩니다.
0: 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랑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남동생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상속재산 나눌 수는 없고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9월 4일 오늘은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이고 매년 9월 4일 법정 기념일입니다. 지식재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작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는 자사의 기술과 상표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K브랜드가 요즘 세계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짝퉁 제품들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식재산처가 지킴이에 나섰는데요. 오늘 2부에서 지식재산처 관계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28도.

0: 또 대구 27도 정도로 곳곳에서 30도 밑돌겠습니다. 습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위더벨 말을 우지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306만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최근 제10대 인천시의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YTN 청취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의장님 딱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이분은 패션에 남다른 감각이 있으시다라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옷 잘 입으신다 이런 말씀 안 들으세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서
0: 네.
1: 네. 이렇게 들킬지 몰랐습니다.
0: 멋지십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라디오인데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색상의 어떤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멋지게 오늘 입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을 총괄하는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선출 소감부터 한 말씀 여쭤볼게요.
1: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중혁입니다. 저는 부평구의회와 인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면서 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고 의정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라는 신념을 가슴에 새겨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인 만큼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네. 의장 선출 이후에 뭐 워낙 삼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의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우리 의장님께. 그럼에도 또 의장으로서 매번 그곳으로 향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의장 선출 이후에 뭐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장 많이 바빠지셨죠? 더.
1: 네.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총괄하는 동시에 의회 45분의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150여 분의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여야를 넘어 협치를 이끄는 중재자이지만 네. 또 리더자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지방의회가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대립보다는 대화를 그리고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소신 있는 리더십으로 시민들께 깊은 신뢰를 드리는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최우선을 두는 가치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답은 서류나 회의실이 아닌 주민들의 삶에 숨쉬는 그런 현장에 있듯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을 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 수립과 조례 재정 예산 반영으로 연결시켜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의장 선출되시고 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죠, 의장님?
1: 네, 무겁습니다.
0: 아니, 근데 3선 하셨잖아요.
1: 그런데요, 네. 그 평의원으로 있을 때하고 뭔가 직함을 갖고 네. 의정을 대했을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아, 지금 말씀 중에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각오와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아마도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좀 오히려 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업무를 하실 테니까요. 인천시의회 의장 되시기 전에 부평구 의원 또 구의원 또 사선 경력도 있으신 거예요. 의정활동 총 몇 년 하셨어요?
1: 제가 올해 25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제 인생이 됐습니다.
0: 그러시네요.
1: 네. 제가 30년, 30살 중반 때, 부평구에 입성하게 됐고, 그 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0: 태권도장 네. 운영하셨어요?
1: 네.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이 적절하지는 않는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멘토는 최영규 국회의원님이시거든요.
0: 네,
1: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정치에 임하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태권도 그럼 사범님이셨어요?
1: 네,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0: 네.
1: 부평구 삼산동이라는 데다 이제 태권도장을 운영하게 됐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했죠.
0: 그러시겠죠.
1: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최윤규 의원님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한 구의 한번 출마해 보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저는 뭐 학연, 지연, 뭐 경제적인 능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북 익산에서 우리 부평 삼산동에 이사 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제는 지역에 봉사를 해야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수리 못하고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체육관 관장으로서의 지역을 보는 이미지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지역을 보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0: 뭐가 가장 달랐나요?
1: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 이제 그 보도블록 인도에 다니다가 보도블록이 있는데 발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헛발질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 그런데 이 직함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니까 아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편했구나. 이게 지방정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사실,
1: 그 길이
0: 예.
1: 오늘 이
0: 그러니까요.
1: 오게 됐습니다.
0: 20여 년 의정활동 하신
1: 네.
0: 건데, 사실, 태권도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 스포츠라기보단 어떤 정신 수양의 약간 그런 또 거잖아요. 태권도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본인을 평소에 이렇게 다지는 어떤 마음가짐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 태권도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요.
1: 아, 네, 지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도인으로서 아이들 앞에 서서 잘해라, 잘해라 그런 얘기만 단어가 그렇잖아요.
0: 네.
1: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네가 미래지향적 가치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의회에 왔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사실은 선거 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천시의회 직원 중에도
0: 네.
1: 제가 지도했던 아이가 네.
0: 와.
1: 네, 그런

0: 있고 사실은 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 서른 살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행정 용어도 모르고 하다못해 예산에 대한 콤마도 몰랐어요. 와, 그래서 우리 그런 최은경 의원님 그 선배분이 은행에 계셔서 나왔다가 시연하는 신문이 있어요.
1: 네.
0: 그분한테 갖고 가고 좀 가르쳐 주세요.
1: 아유, 그렇죠. 다 처음에는 그러시고,
0: 그런
1: 그렇게
0: 사실이
1: 해서
0: 있습니다.
1: 20여 년 하셨고, 아, 우리 의장님의 태권도 그 관장이실 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구나. 오늘은 또 의장님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정활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잘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성과 있으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0: 아, 정말 많아요.
1: 네.
0: 얼마나 많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20여 년
0: 25년인데.
1: 하셨으니까요.
0: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에 북의 이동이 있습니다. 북의 이동이 건너편은 북의 일동이 있고, 경인선 아시죠?
1: 네.
0: 인천까지 쭉 있는데. 경인선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북의 고가교라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제가 지역구에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나 밀려요. 출퇴근 때.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몇번 갔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쭉 지나다 보니까 이 경인선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대안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 경인선 지하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 특별법 그 제정 건의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두 분의 대통령님들께서 그걸 또 공약으로 거르셨어요. 그게 이제 잘 싹이 터가지고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와,
0: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많다고 하셨습니다.
0: 네,
1: 예, 이것
0: 많습니다.
1: 외에
0: 네,
1: 많고요.
0: 많습니다.
1: 예, 근데 사실은 인천시에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시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인데요. 기존의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하는 인천형 행정체제가 출범한 겁니다. 이 의미 한번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이 행정체제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0: 네. 우리 혹시 그 기자님, 우리 중구 동구 아세요?
1: 중구, 동구.
0: 네,
1: 예.
0: 얘기 들어보셨죠?
1: 네,
0: 그게
1: 종종
0: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1: 갔었습니다.
0: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서구 이렇게 들어보셨죠?
1: 그럼요.
0: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는 우리 중앙정부의 그런 일방적인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런 하향식으로 지역 사이에 그 지자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이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해서 우리 인천 시민 그리고 정치권 행정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1: 지자체 주도형이라는 게 정말
0: 네.
1: 중요하군요.
0: 그래서 우리 인천은 2군 8개 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2군 9구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 대목은 중구 동구가 재물포구로 이렇게 묶어졌고, 그리고 영준구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서구에 검단구, 서해구가 분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은 핵심은 구역의 재편이 아닌 우리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편하게 해지는가에 주안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분구가 새로 되고 통합이 됐는데 이런 군구가 혼란과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촘촘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체계를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니까 이제 2달 조금 지난 시점이고 이것이 지자체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의미
0: 의미
1: 있는
0: 있습니다.
1: 네,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0: 난 7월 1일 기점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렸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요즘에 수도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입니다. 정말 지방의회마다 지자체마다 고심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천은 좀 어떤가요?
1: 예, 맞습니다. 정말로 이 단체장이 들어와셔서 이런 선심성 공약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을 좀 믿고 행정은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미래지향적 도시를 어떻게 잘 개발해내고 만들어낼까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단체장이라고 들어와서 어떤 선심성 공약을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이 이용카드라든지 이런 캐시백 같은 게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중단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시정부가 좀 단체장이 들어왔으면 이 기존의 행정이 갖고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정 후 연결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속적으로 가고 당신이 갖고 온 그런 특화된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회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임시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1조 1,551억 원을 지금 심사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간에 하지 못했던 인천 이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한 7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생 현황과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집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어떤 그런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매 눈으로 잘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의장님 진짜 촘촘히 보실 것 같아요. 매 눈으로.
1: 네.
0: 우리 기합.
1: 내 눈으로.
0: 기합 같은 거 있잖아요. 태권도 그 기합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한번
1: 맞습니다.
0: 해주시면 안 돼요?
1: 그러면 이 마이크 고장나요.
0: 왜냐하면 이런 예산 심사하고 할때좀
1: 네.
0: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1: 아, 제가요, 좀 까칠합니다. 보기보다는.
0: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 아.
0: 의장님들은 좀 까칠하셔야 예, 시의회가 더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요,
0: 네.
1: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0: 네. 네.
1: 이게 우리 의회 사무처에다 질러야지 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0: 아,
1: 해주세요.
0: 네.
1: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배로서 이렇게 직원해 줘야지 되잖아요.
0: 네.
1: 그럼 이렇게 예쁘게 보겠습니까?
0: 아,
1: 네.
0: 아니죠. 굉장히 신뢰받는 의원이다, 의장님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10대 인천시의회 초반입니다.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부 다짐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결하고 싶다는 현안 있으세요?
1: 시간이 없죠. 네.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많아서
1: 네,
0: 그런가요?
1: 저희 많아서 그런데,
0: 딱
1: 이건 뭐,
0: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아, 그래야지 되겠네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 그러잖아요.
0: 네.
1: GTX가 있고, KTX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KTX는 전국 단위, 광역 단위고, 이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간의 연결이잖아요. 그게 원도심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또 화두가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마석까지 가는 GTX 비노선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인천을 찾는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이 다른 경기 지역을 찾는 그런 소통의 그런 교통 여건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좀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앞서도 원도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1: 네,
0: 원도심과
1: 네.

0: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 분야인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맞습니다.
0: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우리 의장님 지역구가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1: 네.
0: 삼산동이 부평구죠?
1: 네, 삼산동이
0: 거기서
1: 부평구입니다.
0: 태권도 그 도장 몇년 동안
1: 거기서 한
0: 운영하셨어요?
1: 십몇 년 동안
0: 와,
1: 했습니다.
0: 10년 동안. 정말
1: 네.
0: 부평구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부평구 현안은 뭐가 있나요?
1: 부평구 현안 혹시 캠프마켓 아세요?
0: 캠프마켓이 뭐죠?
1: 캠프마켓 삼보읍단. 그게 캠프마켓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거기서 군수물자를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미군이 와서 들어앉았죠. 그래 걷어내고 보면 그런 지금 암울한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에 우리 부평에 굴뚝 없는 경제 그런 산업으로 좀 육성하자 그런 의미들이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부평의 삼보읍단이라고 하는데 군부대로서 이제 기능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그게 이제 수십만 평이거든요. 캠프마켓도 그렇게 되는데 약한 3,40만 평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완성을 해서 우리 부평이 인구 대비 인구 밀 저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0: 인천에서요?
1: 네, 전국적으로도.
0: 전국적으로도요.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정말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고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이거는 부평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 예.
0: 들어요.
1: 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삼보읍단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슴이 한 50여 마리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0: 그런가요?
1: 정말 예뻐요.
0: 이야,
1: 그
0: 사슴이고.
1: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수컷 사슴이 저보다도 커요. 뿔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인천도 우리 부평도 이 사슴이 있는 그런 공원이 있다. 이거를 좀 표방하고 싶습니다. 그걸로 한마디로 딱 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부가성이.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인천 또 우리 사슴도 갑자기 머릿속에 제가 그려지면서
1: 빨리 우리 법정으로 이사 오십시오.
0: 저 사실은 옆 동네라서 종종 가고, 근데 제가 오늘 몰랐던 거를 의장님과 잠깐 얘기하는데 더 많이 안것 같아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제 탄력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네, 인천시 시민분들께 내가 꿈꾸는 인천의 모습 좀 그려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길게 들으면 안 되죠.
0: 한 40초 정도 있습니다.
1: 아, 40초요.
0: 네.
1: 정말 우리 보이는 라디오 YTN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천시의회 45명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각 지역에서 다 선출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께 격려와 사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0: 0808번님이요. 인천에 거주하지만 옆 동네 의원님이시네요. 노고에 감사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공약들을 꼭 지켜주시고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는 의원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1: 진짜요?
0: 0808번님,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YTN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구 27도로 남부지방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기질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시흥요금소 조금 못 간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까지 1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광주에서 화성 방향 동탄분기점 1차로에서 노면 절삭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 작별히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부터는 교통량이 많은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영화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이 영화 덕분에 이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도 너무 몰린 건데요. 특히 크레타 섬의 한 해변은 SNS에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영상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곳이 소중한 자연보호구역이다 보니 환경이 망가질까 걱정된 현지 당국이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그린 그 유명한 서사시가 태어난 곳이자 푸른 바다와 하얀 집, 신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 나라, 어디일까요?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원래도 이곳에 여행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좀 있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 오디세이 덕분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아,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사남 인기 있었을 때막그 지역이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니까 뭔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푸른 바다와 하얀 집, 신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데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이 나라에 혹시 가보셨는지, 가보신 분들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혹시 나 가보고 싶다, 갈 의향이 있다 하신 분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 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166번님,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죽기 전에 갈수 있을런지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을 먹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음 먹고 계획 짜셔가지고 예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야. 예, 꼭 가보고 싶으면 갔다 오셔야죠. 3285번님, 오디세이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즐거운 비명이군요. 하얀 집과 푸른 바다,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화에 대한 여운을 아직도 느끼고 계시네요. 4261번님은요. 아유, 저는 울릉도도 못 가봤는데요. 이곳은 사진으로만 봐야겠네요. 아이들이 크면 효도 관광으로 이곳 보내주려나? 아, 한창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휴가를 좀 길게 내야, 갔다 올수 있는 곳이니까 많네요. 한창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죠? 근데, 예, 얘기를 평소에 해두세요. 나중에 엄마, 아빠, 여기 같이 가자. 이렇게 평소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025번님, 저희 동네에 이타카 미용실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10년 만에 알았어요. 아, 평소에? 네, 물어보셨어요? 그 미용실 가셔서? 그거에 그 출처, 이 미용실의 상호명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 신화이냐, 이 이야기였냐,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면 이타카, 친구 중에 이타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군요. 이타카 미용실. 그 이타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 십수년 만에 알았다. 아,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타카 미용실.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동네신가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런 의견 좋습니다. 예, 이타카 미용실. 뭐 오디세이 슈퍼마켓 막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 나라 어딜까요?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힌트송이 뭐냐면 뮤지컬 이것. 오늘 정답이 이 뮤지컬 이름이에요. 뮤지컬 이것의 넘버입니다. OST 썸머 나이트 듣고 옵니다.

0: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무비까지 정말 K자만 붙으면 다 빵 뜨는 세계적으로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K-브랜드의 인기를 틈타서 짝퉁 제품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을 일일이 개인이 혹은 기업이 잡기가 힘들죠. 현지 당국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든든한 기관 지식재산처에서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죠?
1: 작년 11월에 한번 그러니까. 앵커님께 인사드리고 한번 맞습니다. 정책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네. 마침 오늘 지식재산의 날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1: 정해주신 대로 갔습니다. 저는.
0: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식재산의 날인데 한 말씀 하세요. 뭐 오늘 행사 같은 거 안 하나요?
1: 네, 마침 이제 예, 그 기념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전에 한번 문득 생각이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거 지식재산을 이제 오늘로 잡은 이유가 그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네, 네. 그게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지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재 날이라고 일단 저 뭐 지정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예, 예. 바쁘신데 오늘 또 네. 의미 있는 거 짚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지식재산의 날에 함께하는 지식재산처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처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1: 네.
0: 근데 특히 우리 한국의 이 지식재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정말 뜨고 있는데 인기도 많고 화제가 되고 있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짝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제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나 봐요. 어떤 예, 제도인가요? 예.
1: 맞습니다. 뭐 소개 좀 해드릴까요?
0: 네네. 네네.
1: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그럼 위조 상품 짝퉁 문제가 이제 뭐 한두 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많이 한류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정부에서 차관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에서 이런 짝퉁 문제 생겼을 때. 종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혼자 좀 외롭게 대응하셨어야 된다면 이제는 이제 정부가 함께 이제 하겠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 골자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해외에서 짝퉁 발견되면 기업이 실제 현지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상황을 확인해보고 단속기관 같은 경우를 찾아가서 일단은 조사를 해줘라. 단속을 해달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렇겠네요.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 인증 상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해외 주요 수출국인 한 70여 개국에 저희가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기업이 이제 원할 경우에 해당 상표를 자사 제품에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해외 소비자는 해외에서 이제 그 제품 구매할 때 인증 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그 안에 정품 인증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위조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는 국가의 상표가 위조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접 현지 정부에 단속이라든가 수사 요구를 할 거고 세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관할 때 저희가 직접 요청하면은 통관 이제 보류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품은 우리 해외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짝퉁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잡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기업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이 기업에서 나온 이 제품은 대한민국이 인증하는 정품이야라는 표식이 이제 달려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앞서 말했지만 굉장히 든든해진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했어요? 나라에 저 그 상표 붙여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네. 일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업 신청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공고를 해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또 그동안 이제 나름 홍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우리도
0: 네,
1: 참여할 수 있는지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우리 기존 우리 수출하는 중소기업분들이 이런 이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최소한의 어느 정도 K 브랜드 정품으로서의 품질은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식품 관련해서는 해썹, 어떤 전기 안전 제품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산업부에 있는 무슨 KC라든지 이런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이제 인증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인증 받은 기업들이 신청만 하시면은 저희는 상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양식이라든가 항목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부담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 11일까지 일단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는 저희가 아까 그 정품 인증 기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도입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듭니다.
0: 네.
1: 그 비용 관리는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 그래서 한 최대 2억 원까지 일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쨌든 해외에서 짝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리 제품이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진짜 해외에서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거를 광고하고 싶거나 홍보하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K브랜드 정품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겁니다. 국가 인증 상표를 이거 이제 기업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뭔가 인증을 받았다 하시는 기업은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9월 11일 9월 11일까지 1차 참여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1: 지자체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공공기관 중에 지식재산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원에도 올라와 있고 관련 뭐 유관 예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이제 찾아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으로 또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1차에 들어와 주시면은
0: 네네.
1: 저희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리고 기업들도 예. 이런 거 빨리빨리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받으시는
1: 맞습니다.
0: 게 좋겠죠.
1: 네네.
0: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이번에 관련 예산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1: 저희가 올해 일단 추가 경정 예산에 95억 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마친 거고 내년 예산에도 이제 같은 뭐 좀 더 약간 증액은 됐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일단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예.
0: 네. 예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일단 올해 95억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100억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 네. 자,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시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한국 제품이 너무 잘 나가고 짝퉁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게 계기가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예.
0: 근데 뭐 사례 같은 게 뭐 심각한 사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사례가 뭐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0: 그렇군요.
1: 근데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이제 OECD
0: 네.
1: 이제 그 경제개발 기구에서 발표를 24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K브랜드를 단 제품 해외에서 이제 유통되는 짝퉁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
0: 와.
1: 사실 저희가 지금 OECD에 다시 의뢰해서 올해 지금 다시 또 지금 이제 그 통계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건데 기존 수치 훨씬 이상을 이제 상회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네. 워낙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이제 앵커님 이제 사례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K 이제 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표장이 그러니까 포장지라든가 외관은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우리 한국 화장품인데 막상 써보니까 예를 들어 성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문제 생기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정교하게 위조된 그런 이제 뭐 화장품들이 유통되면서 굉장히 문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개별 제품에 짝퉁을 해서 개별 기업의 어떤 이제 그 브랜드 실추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는 K브랜드 전체에 대한
0: 맞죠.
1: 예, 신뢰도 이제 실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개별 이제 기업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정품을 좀 더 쉽게 확인하고 종전에는 사실 외관상으로만 봐서는 모르죠.
0: 알 수 없죠. 알 수
1: 없죠. 써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1: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런 상표를 붙여가게 되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인증 여부, 그러니까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하나 크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정부가 종전에는 개별 기업의 상표가 있으면 기업이 개별 대응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아까 그 상표를 같이 붙여가게 되면 정부가 같이 나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요청해 오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좀 나서

0: 달라.
1: 지금 이 인증 제도가 시행 중인 건가요?
0: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1: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0: 현재로서는 10월 정도부터
1: 10월.
0: 예, 현재 기업 모집하고 있고
1: 아하.
0: 상표도 개발 중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1: 그래서 1차 모집이군요. 1차 네네. 기업이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아
0: 예.
1: 그러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아, 이 짝퉁들 정말 큰일이네요. 이 한국 제품 얼마나 좋을 텐데 품질이 한국 제품 써보니까 왜 이래? 이거 자체도 너무나 안 좋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우리 K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9월 11일까지 1차 참여 기업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지재처 홈페이지 그리고 지식재산처 보호원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이제 이 제도가 우리 수출하는 우리 기업분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좀 든든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이제 희망이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제품만으로 해외에서 그 경쟁하면서 싸우기도 사실 벅찬다. 이제 짝퉁 문제까지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은 이제 제품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고 저희가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해외에서 그런 문제로 이제 골치를 썩지 않도록 일단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여하튼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좀 더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가 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8: 숨은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 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9: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8: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0: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 내일입니다. 9월 5일 내일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있는데 그 불꽃축제 그 현장 생중계를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로 오후 5시부터 들어오시면 서울 세계 불꽃축제 4K 뭐

0: 아에 관심 갖고 찾아가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붐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어우 사람 너무 많다 막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타 섬의 한 해변은 이제 아예 소중한 이제 자연 보호 구역으로 이 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관광객 수를 제한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어디일까요? 푸른 바다와 하얀 집, 신화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 나라. 우리 뭐 이것의 여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여신 이렇게 쫙그 모습도 연상되잖아요.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106번님,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가볼 계획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들 많이 가는 걸까요? 여행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가볼 계획 뭐 없을 수도 있고, 뭐안 가봐도 되죠. 사실 국내 여행만 하더라도 이게 갈 곳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뭐 멀리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나가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0번님. 여기 꼭 포함해서 그 근처 가보고 싶어요. 딸이 넷이라서 제가 크루즈는 타보겠죠? 딸아이들이 재산이라는데 가능할까요? 딸아이들이 그 재산에서 일부씩만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함께 가시면 좋죠. 온 가족 여행 좀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몇년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네, 크루즈 여행 해보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따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0545번님, 와, 신화가 분출하는 이 나라 엄청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8897번님은요, 이곳 신전 다녀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오셨군요. 실제 봐도 진짜 아름답군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을까.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그곳에 내가 실제 이렇게 보고 그곳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기분이 새로울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0456번님은요, 10년 전에 가봤는데요. 아, 다른 지역이지만 이곳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0480번님은요, 저는 못 가봤는데 오디세이뿐 아니라 고대 역사에 보고인 그 나라를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꼭 한번, 시간 한번 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7475번님, 지중해에 있는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죠. 신화로도 유명하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1번 그리스, 2번 그린란드, 3번 그라인더, 4번 그릴 바비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 달력 2026년 9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세아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승진 몇 달 차죠?
1: 이제 한 세 달 정도.
0: 자, 새내기 사무관님. 네. 우리 이세아 사무관님과 오늘도 이제 9월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0: 낮 기온은 아직도 높긴 한데 바람이 다릅니다.
1: 네. 네. 습도도 다릅니다.
0: 습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확실히 여름은 무더워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똑같이 낮 기온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9월 맞아서 우리 사무관님 나오셔가지고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9월호 키워드 뭔가요?

0: 9월호의 키워드는 보름달입니다. 네.
1: 보름달
0: 네.
1: 어울립니다. 의미가 뭐예요?
0: 9월에 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름달처럼 풍성한 정책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1: 시작해보죠. 진짜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1: 이번 달입니다. 뭐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되실 거고 또 여행이나 어디 멀리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민생 안정대책 발표했어요. 그거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0: 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한정판 혜택과 함께 즐길거리, 교통, 응급의료 정보까지 도움이 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할인 소식인데요.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쿠폰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결제하실 때 자동 할인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신다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챙겨보세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시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1인당 농축산물 최대 2만 원, 수산물 최대 2만 원 해서 최대 4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려요. 참여 시장, 할인 품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홈페이지에서,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누리 상품권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요즘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특별 할인 혜택도 있나요?
0: 네, 9월 한 달간은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중에서 20만 원은 더 많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10%인데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 알려주신 거는요, 이제 할인입니다. 할인. 추석 한정판 혜택, 그중에서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린 할인 소식, 농축산물 최대 40, 수산물 최대 50, 온오프라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하시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소식 부탁드려요.
0: 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KTX 역기성열차 최대 50% 할인, 4인 정액 상품 등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매를 진행하는데요. 노선별로 예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9월 24일부터 1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됩니다. 그리고 KTX 역기성 열차 최대 50%. 요즘에는 역기성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부모님들이 또 네,
1: 맞아요. 맞아요.
0: 올라오시기도 하시고 해서요.
1: 최대 50% 할인이네요.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7일부터 시작되니까 노선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그 고향 안에서 또 즐길 거리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도 있나요?
0: 네. 비수도권이나 섬으로 여행 가신다면 숙박 할인 쿠폰을 챙겨보세요. 숙박 할인 쿠폰은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숙박비와 지역, 연방 여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달라지는데 하루 숙박하시면 최대 3만 원, 섬에서 하시면 최대 5만 원이고요. 이틀 이상 숙박하시면 최대 7만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연휴 기간 가족들과 가볼 만한 곳도 소개해 드릴게요. 추석 연휴 기간 국가유산인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요. 또 지역별 국립박물관과 과학관에서는 특별 전시와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마다 혜택이 다르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하는 곳도 있어서 방문하실 곳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추석 민생 안정대책 보도 자료 내용에 또 자세히 나와 있나 봐요. 확인해 보.

0: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는 연휴잖아요, 연휴. 그러니까 연휴 때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병원, 뭐 의원, 약국 이런 데문연데 어딘가 이제 이게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평소에 안 먹던 거 먹고 이러면
1: 맞아요.
0: 탈날 수 있고 그래서.
1: 과식하고, 네.
0: 좀 과식하시는 편이세요?
1: 아, 꽤 많이. 네.
0: 근데 또 이럴 때 과식하는 것도 이것도 또 명절 때만 하는 거니까.
1: 네.
0: 네, 저는 종종 합니다만. 어쨌든, 과식해서, 더부룩해. 어디 약국 가야 되나? 어디서 볼수 있어요, 그런 정보?
1: 네. 연휴 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문 여는 병원, 약국 찾기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는 응급 똑똑 앱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가까운 응급실과 문 여는 병원, 약국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 똑똑 앱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증상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과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 주는데요. 앱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아플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응급 똑똑 앱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너무 좋은 정보예요. 응급 똑똑 그 어플을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미리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거기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응급 처치도 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혹시 가까운 병원 어딘가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응급 똑똑 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늘 준비해 주시는 소식이죠. 문화생활 소식입니다. 할인 혜택 있나요?
1: 네, 가을에 공연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소식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인 9월 1일부터 공연을 예매할 때쓸수 있는 할인권이 열렸습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같은 공연을 예매할 때 관람권 한 장당 1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할인권은 5개 온라인 예매처인 네이버 예약, 놀,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예매처별로 1인당 2장까지 선착순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할인권 발급은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단위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할인권을 받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예매까지 꼭 마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공연, 할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공연 할인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또 공연 보러 가면 좋잖아요.
1: 네.
0: 산책도 하고 공연장 주변에도 뭐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아, 9월 1일부터 공연을 예매할 때쓸수 있는 할인권이 이미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할인권 5개 온라인 예매처 네이버 예약, 놀, 예스24, 타임티켓, 티켓 링크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수도권보다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좀 즐길 때가 뭐좀 멀리 있거나 많지 않거나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나 봐요?
1: 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번 보시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한번더 보실 수 있는 건데요. 4개의 온라인 예매처인 네이버 예약,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1인당 2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한 장당 1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수도권에서 한 번, 비수도권에서 한 번, 이렇게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0: 좋네요. 그리고 수도권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더 찾아가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매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좋은 공연을 더 빨리 예매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건 너무 좋은 건 비수도권 공연을 보시면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1: 할인 가격은 같습니다.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한번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0: 아,
1: 네.
0: 수도권에서 보고
1: 네,
0: 비수도권에서 또 보고
1: 네.
0: 아, 이게 가능하다.
1: 네.
0: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여수 가야 되겠네요. 이번에 준비해놓은 소식 보니까 뭔가요? 예.
1: 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인데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이 어우러진 도시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섬 박람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섬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고 세계 여러 섬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전시와 미디어 아트는 물론이고 세계 섬 문화와 공연, 트레킹과 섬 캠핑, 해양 레저 같은 다양한 체험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박람회는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1일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주행사장은 여수 돌산 진모지구이고요. 개도 금호도 여수 세계 박람회

0: 매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세계선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일부터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는 세계 최초라고요?
0: 네.
1: 오, 이거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행지로 사실 여수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근데 가신 김에 여수 세계 섬 박람회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 동안 여수에서 열리고요. 다양한 좀섬 문화 경험 이런 거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개막이니까 입장권 같은 거뭐 미리 예매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0: 네, 입장권을 오늘까지 미리 예매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가을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시라면 유명한 여수밤바다 또 즐기시고 세계 섬 이야기도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수 여행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맞아요. 여수 많이들 가시는데 이번 기회에 가시면 더 좋겠네요.
0: 네.
1: 예, 입장권 미리 예매하시면 오늘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 여수 세계선 박람회 입장권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을 생활 안전 정보 가지고 오셨어요. 불법 사체나 불법 추심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되는 게 있나 봐요?
0: 네, 불법 사체나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빌렸는데 400만 원으로 갚으라고 하거나 연체했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또 문자나 카카오톡, SNS로 계속 연락하면서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한 번의 신고로 상담은 물론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경우 수사와 소송을 통한 회복 절차까지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이나 금융, 고용, 복지 지원까지 연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예약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네, 이번에는 좀 내가 불법 사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고뿐만 아니라 상담도 할수 있는 거고, 불법 추심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뭐 회복 절차까지 소송 같은 거 이런 것까지
0: 네.
1: 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도움을 주변에서 받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고 콜센터도 있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에서 5500, 1600에서 5500번으로, 그러니까 1600에 5500인 거죠? 1600에 5500번인 거죠? 예, 전화 상담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방문해 보셔도 좋겠고요. 사실 이걸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혼자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실까봐,
0: 네.
1: 네,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이거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2027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고요. 이제
0: 네.
1: 9월 되다 보니까 발표가 됐는데 사실 예산안이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워낙 크고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거야? 좀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가 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사무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짚어주실 거 있으면 짚어주시겠어요?
0: 네. 예산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의 1년 가계부 같은 건데요. 가정에서도 생활비, 교육비 등을 미리 계획하듯이 정부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은 물론 정부가 내년에 무엇을 중요하게 챙길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둘째, 개개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국가가 함께 나누고, 셋째, 사는 곳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AI와 첨단 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은 우리 생활 곳곳의 지원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두의 AI, 모두의 카드처럼 일상에서 가까이에 만나볼 수 있는 지원부터 청년,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가정, 어르신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그리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까지도 두루두루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확정되면 그때는 제가 대상별로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27년 정부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정말 역대 규모로 슈퍼 예산안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짚어주셨어요. 정부 예산안의 어떤 취지, 방향 네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 개인이 힘든 그 무게는 국가가 함께 지워주겠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미래 먹거리, AI나 첨단 산업 이런 데 준비하겠다. 이 네 가지 목표로 짜여진 예산안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어르신들,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특히 여러분이 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지원 대상이 되는지 미리미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확정되면 나중에 또 우리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스포츠 소식도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아시안게임 열리나 봐요?
0: 네. 하계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많은 종목에 출전하는데요. 41개 종목 1052명의 선수단이 태극마크를 달고 도전합니다. 축구와 야구처럼 익숙한 종목은 물론이고 브레이킹처럼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종목, e스포츠와 VR 태권도 같은 새로운 종목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시안게임 9월 19일부터 열립니다. 일본에서 열려요. 제20회고요.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제 우리 선수단도 가서 이제 활약을 펼칠 텐데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이 네. 태극마크를 달고 네.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때 되면 또 우리 관련 뉴스에서 저희 YTN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금메달 소식 막 이런 거 그때그때 네. 전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관심 갖고 이 아시안게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때 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우리 슬라생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름달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고 오신 정책달 역구어로 정말 보름달처럼 풍성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계속 뭐 랩하듯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리 달리셨는데 우리 사무관님.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네. 추석 때 사무관님 고향 가시나요?
0: 저는 네, 부모님이 근처 사셔가지고 세종에 같이 사셔가지고
1: 그래요?
0: 네. 따로 어디 갈 필요는 없습니다.
1: 좋아. 네. 좋죠. 네. 좋은데 그럼 부모님 집에 가고 뭐 함께 네.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계획도 있으세요? 이렇게 정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사무관님인데.
0: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 뭐예요? 이런 거 우리한테만 알려주고 왜 본인은 그거 혜택 안 받아요. 우리 사무관님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네. 네. 근처에 네. 이 숙박 혜택 많잖아요.
0: 네. 여수로 꼭 다녀오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아시죠? 어디 봐야 네, 되는지. 네. 내용 확인하시고 네.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고 혹시 이제 추석 지나고 네. 여행도 만약에 하셨다면 그 이야기는 다음 달 10월호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달력 9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SAT 정답은 그리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리스 가고 싶다, 정말 매력적인 나라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계획 세워서 언젠가는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내일 토요일 9월 5일 오후 5시부터 2016 서울 세계 불꽃축제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 4K 라이브로 생중계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5시 YTN 라디오 유튜브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여수 얘기했잖아요. 이 노래 듣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가자.
4: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1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도 전권 여기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구 27도로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가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여의도 이천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최초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오늘 전야제와 토요일인 내일 본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권 하위 한개 차로가 통제되고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양방면 전면이 통제됩니다. 이 시각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 작업하고 있어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 티베트 국경 대홍수 열흘째를 맞아 구조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수력발전소 실종자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가운데 터널 4곳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터널 2곳에 직원 약 90명이 생존한 채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 전력청 이사인 암슈 키란샤히는 로이터에 이 두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터널 내부에 통신, 휴식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 있고 이곳에 식량과 물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의 경우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터널 안에 산소가 흐르고 있을 거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앞서 6년 전에는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문과 관련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에 만든 사진에는 용혜인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과 관련한 의혹, 노동당 비선조직 출신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청와대가 겸직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 결단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채택한 뒤 15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5일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8일이나 22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벌금을 받았을 당시엔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원재료 재배 단지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제주지역구 의원들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1년 2월 이낙연 당시 대표는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치료제 원재료 개발단지 구축 현장을 방문한다며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전 대표의 방문에는 민주당의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위성군 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전 지사도 동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제넨셀의 강모 씨도 함께했는데 강 씨는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실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면서 월세 34개월치를 미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해당 아파트 전전세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낸 계좌 거래 목록을 보면 2023년 11월 2일 160만 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없다며 총 미지급액이 2,7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처남과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데 50대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살다가 누나 가족과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관련한 처남 휴대전화 위치 기록,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 지귀현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등 1회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모임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낮더위도 서서히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부터는 30도를 밑돌면서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 27도, 부산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4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사업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 경비 중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올가을 지역 9곳도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행지는 어딜까요? 강원의 영월, 횡성, 화천, 평창, 충청의 서천, 제천, 태안입니다. 또 전라 강진, 고창, 고흥,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해남, 그리고 경상의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안동, 영천, 하동, 함양, 합천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승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값 여행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 원이 투입됐고 지역 내 소비액은 최소 162억 원이 발생해 환급 대비 최소 3.1배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가을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말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경찰이 주요 도로 통제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까지 여의동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원효대교도 불꽃료 설치와 해체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또 한강교량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보행공단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모레에는 종로와 청계천 등 주요 도로에서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가 열려 마라톤 주자 이동에 따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구간별로 교통이 탄력적으로 통제됩니다.
2: 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기현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서 뇌물수수죄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윤혜리 기자, 술접대 의혹이 논란이 된 지기현 판사 불구속 기소됐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인데 청탁금지법상 한 차례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술 접대 의혹 불거진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3: 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함께 변호사 2명과 술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토대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를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2: 요즘에 아침 저녁 공기가 다르죠. 한여름 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주말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더 커지고 하늘도 한층 청명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긴 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더 쾌청하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대체로 쾌청하고 또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햇볕에 의해서 잠시 덥겠지만 실제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이 누그러들겠고요. 또 밤사이 기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척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 불꽃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비교적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 속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동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동해안 쪽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상으로는 일본 남쪽 해상에 정체하면서 약해지는 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또 부산과 울산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2: 올여름에 유독 날씨가 극단적이었는데요. 기상청에서도 올해 여름을 기후 양극화가 유난히 뚜렷했던 걸로 진단했죠.
4: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올여름 기후 특성을 공식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린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극한의 기상이 짧은 주기로 겹치고 또 지역 간의 편차도 극심했던 복합재난의 여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더위를 보면 폭염의 일수가 평년의 두 배에 달했고 또 39도 이상의 극한 폭염도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8월 중하순쯤에는 거제에 나흘간 960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한계절 안에서 연쇄적으로 예측을 뛰어넘는 기후 재난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로 복합재난과 기후 양극화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맞는 방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표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액이 4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1위였던 이 6월에 497억 3천만 달러에 이어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졌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화공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액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4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0: 나스닥 상장으로 증권 투자 부채 항목이 6월에 263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8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한미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얘기를 나눴고 한미 간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워싱턴 DC에서 열린 투자 유치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 하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 하에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또 한미가 양국 간 체결된 업무 협약과 공동 합의문 정신에 따라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미국과 타이완 간 반도체 관련 무역 협상이 미칠 영향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선 9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 거치면 9월 중에는 저희들은 마무리할 생각이 뭐 그 변함이 없습니다.
1: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 부과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비롯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 장벽을 고리로 대미 투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수입 물량 등과 연계한 철저한 협상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네, 네팔 현지에서 오늘 긴급구호대가 다시 헬기를 띄워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에 생존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네팔 홍수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긴급구호대가 어제 수색을 시도했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도를 못하고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규호 해외긴급구호대장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좀막 흔들리기도 하고 하다는데 갑자기 더 갈렸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령관이 헬기 두 대를 주겠다, 오늘. 그래서 오늘 리턴을 하고 와서 한번 협의하자. 뭘할수 있을지. 그래서 갔는데 안개 때문에 오늘 못했습니다.
3: 내일은 그럼 드론인가요? 헬기인가요?
2: 내일은, 헬기가 없으면 드론을 못 띄웁니다.
0: 네. 안개 때문에 헬기가 못 떴고 헬기가 못 뜨니까 드론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김승배 본부장님, 고산지대잖아요. 날씨가 좋은 날이 사실 찾기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4: 그렇습니다. 그
0: 예.
4: 사고가 날 당시에는 비한 방울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는 지금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거기가 원래 몬순 지금 기간입니다.
0: 네.
4: 우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산속에 가면 설악산 깊은 데 가도 저런 구름이 막 자기 발 밑에 흘러가고 막 이런 거볼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이 이제 계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보면 저게 구름으로 보이고
0: 예.
4: 저 고도에 올라가면 자기 발 밑에 있으니까 이제 안개로 보이는데
0: 예.
4: 지상학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그 물방울이 생겨서 한 거니까 그냥 구름하고 안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그 헬기 운행하는데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0: 시야 확보가
4: 상황이라고
0: 상당히
4: 봅니다.
0: 어려운 지형이군요.
4: 구름 속에 있는 거니까 뭐
0: 예.
4: 1m도 안 보이거든요.
1: 피해 지역이 사실 이번 홍수 사태로 거의 갯벌로 덮였다고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보게 됩니까?
4: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로 조사하는 것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딘가 높은 데로 갔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1: 네.
4: 터널 안에 있는 분들은 더 깊이 들어갔을 때고, 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구조하는 건, 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상으로 지금, 어렵지만, 어딘가 그 사람이 있을 공간에 지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에 이제 헬기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도, 피해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고, 그래서, 헬기 구조는 주로 이제 그런 고산지대, 절벽의 뒷면 뭐 이런 데들을 지금 걸어서 못 가는 곳들을 탐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현지가 지금 아침 8시 지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오늘 헬기가 뜬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수색 그 계획상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까요?
5: 네, 일단은 헬기가 뜨는 것은
0: 예.
5: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색자를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구조라든지
6: 염건웅
5: 실종자의
6: 유원대
5: 어떤
6: 경찰소방행정학부
5: 대략적인 위치를
6: 교수입니다.
5: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공중에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접근이 제한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육상 수색팀 같은 경우는 뭐 람체 지역에서 50m까지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던 50m 지점까지 접근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낭떠러지예요. 실제로
0: 예.
5: 화면상에 나오지만 낭떠러지기 때문에 접근이 지금 어렵다. 그리고 네팔군 당국에서도 지금 안으로 뭐 정밀 수색을 대여섯 번 정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5: 육루수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수색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 수색은 헬기를 통해서 사실 어제 두 대를 띄우려고 했는데
0: 네.
5: 한 대만 띄고 떴더니 갑자기 비가 오고 뭐 지금 시야가 안 좋아서 앞에가 1m밖에 안 보였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전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중 수색을 떠나서 지금 헬기의 운항 안전 자체도 지금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0: 예.
5: 나머지 이제 수색팀들의 안전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좀 받쳐주면 좋은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네팔이 6월부터 9월까지가 몬순 기후예요. 그래서
0: 예.
5: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강은 비가 오는데 반대편 쪽은 또 비가 안 오는 이런 정도의 희한한 날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맑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흐려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이렇게 오고 시야가 뭐 1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헬기 두 대, 그다음에 드론 한 대를 임차했다라고 알렸거든요. 네. 그러면 헬기 수색이 제한되면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론은 지금 수색 지역을 광범위하게 흩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고성능 카메라로 현장 지형들을 찍어서 지금 육로 수색팀, 그러니까 육상 수색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 나간 우리 지금 대응팀이 긴급구호대가 이미 지휘소가 설치되어 있고 체계적인 그런 전력과 전술을 수립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 지도에 의해 항공 사진에 의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육로 수색팀이 어느 쪽으로 좀 접근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 항공, 그러니까 공중 수색팀에서 해야 될 거는 접근 가능 지역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터널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뚫을 위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천공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산소를 주입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공중 수색팀에서 지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그런데 교수님 구호대장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면. 헬기가 뜨지 못하면 드론이 좀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헬기를 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드론을 띄워야 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활용 가능한 수색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5: 맞는 말씀인 게요. 드론은 사실은 지금 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몇 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헬기는 지금 카투만두에서 떠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현장 접근까지 인근까지 접근을 해야지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이걸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육로 수색팀에게 드론을 주면 돼요. 그쪽에다 드론 주고 그쪽에서 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에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0: 예.
5: 육로 수색팀 쪽에 드론을 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드론을 좀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육로 수색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네팔 당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현지 군사령관이 5번, 6번 정밀 수색을 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육로 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럼 우리 지금 네팔 당국, 네팔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팔 군도 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로 수색팀이 현장 지형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라든지 안에 내부 구조를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구조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충

0: 수색에 이어서 저 헬기 수색이 어려우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맨투맨으로 찔러가면서 뭐 이런 그 육로 정밀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1: 예.
0: 상황이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수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팔 당국이 이제 2015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전 세계에서 구호팀이 오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이번에 강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저기 헬기가 또 마음대로 뜰수 없는 게 헬기가 운행을 하게 되면 저 좁은 계곡에 진동이 생겨가지고 추가 또 그런 그 붕괴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팔 당국이 이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 신속 대응팀이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어떤 삼비탈이나 이런 곳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헬기가 하는 작업들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뻘 속에 있는 걸뭘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사고 당시에 대피했을 때 분명히 높은 곳으로 또는 그 뻘이 안 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를 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감각적인 그 대피가 이제 그런 곳. 그런데 이제 왜 통신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음향 탐지기 뭐 이런 것들 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신호건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이 지금 죽음이 아니라 아직 그런 신호가 지금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1: 오늘 수색 작업에는 날씨가 좀 도움이 됐으면
0: 네.
1: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락 투절된 우리 국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어퍼트리슐리 지역에 대해서 집중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수 당시 이 지역의 생존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I mean, 라고 라이자 타고 치리
4: 우리는 철근 사이
3: 치리
4: 구멍으로 머리가 들어가자 몸도 집어넣었습니다. 번갈아가며 한쪽에서는 당기고 다른 쪽에서는 밀어내며 마침내 모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력발전소 운전 기사입니다.
1: 철근 사이 구멍으로 이제 머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을 집어넣고 번갈아가면서 당기고 탈출을 했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일단 터널 내부로 진입은 했어요. 진입한 그럼 중국, 인도, 또 네팔 그 구조팀들이 있는데 터널 내부를 진입해 봤더니 터널 내부에서 진입로조차 막혀 있다는 거죠. 몇 미터 접근하기도, 몇 미터 뚫고 나가기도 어렵다. 왜? 진흙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게 1.2미터 이상 정도 진흙이 가득 차 있고.
1: 아니, 물속에 철근까지 있는
5: 그렇죠.
1: 상황이었군요.
5: 철근. 그러니까 떠내려온 이런 그 구조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여 있고 여기 심지어 이제 암석까지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일단 터널로 꼭 진입을 해야만 이제 어쨌건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터널 내부의 환경이 어느 정도 지금 생존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중요한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칠레 광산 같은 경우는 거기 33명이 갇혀 있었는데 69일 만에 구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가 생존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네팔 측에서 밝힌 바로는 지금 한네 군데 터널에서 한 90여 명 정도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이 조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1분 터널 같은 경우는 뭐 식량이 존재할 수도 있다. 산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트리슐루 3A 터널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우리 트리슐루 1 터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공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거기가 보면 이제 도수 터널 길이가 9.7km에 달하는데, 이게 상부에서 하부로 떨어지는, 위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물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그 구조상에서 위쪽으로 가면 물하고 진흙이 쓸려 아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팔 당국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쪽 부분에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터널 내부의 어떤 화면 영상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거기 이제 지하수가 내려오거든요. 터널 내부로. 그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유입됐다라고 하면 그 물을 또 마시면서 이런 생명수로 또 이런 그 생존 기간을 좀 연장해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면 터널 내부에 이제 곳곳에 작업용 터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또 옆으로 또 빠져있는 터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들과 더불어서 또 여기에 이게 곳곳에 진흙이 차 있는 곳도 있지만 차 있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골든타임을 뭐 72시간으로 보는 것은

0: 아무런 아까 말했듯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까지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고 산소가 공급되고 그다음에 또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예. 거기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구조된 상황들을 보면 최대 2주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공중수색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헬기가 떠서 가서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야 된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서 드론을 육상수색팀에게 지급을 하십시오. 그쪽에서 육로수색팀 쪽에서 드론으로 지금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어디쯤일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칠레 같은 경우는 거기 천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 파이프가 있어서 그쪽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물을 주입했으니까 천공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서 그쪽으로 산소와 물을 좀 주입해주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아까 말했듯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빨리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1: 헬기수색과 지상수색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겠군요.
2: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생존 조건이 만약에 거기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뭐 진흙이요 16m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더라고요. 진흙을 걷어내서 어떻게 사람을 꺼냅니까? 아니면 뭐 구멍을 뚫어서 꺼냅니까? 어떻게
3: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터널이 무슨 터널이냐면 발전소에 물을 공급해서 그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하려고 뚫어놓은 터널이거든요. 네. 상당히 큰 터널입니다. 그리고 저 터널 그 발파 작업을 할 때 그런 또 붕괴 위험을 고려해서 그런 대피소를 분명히 만들어가면서 터널을 뚫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공간들에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려왔던 초기에 그 진흙들이 터널 입구를 상당히 깊이까지 지금 막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은 그 공사 현장이 마침 어디서 중장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장비들이 많이 여러 중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막힌 곳을 이제 뚫고 진입을 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서 뭐 뚫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예. 고려를 하고 터널 전문가들이 뭐 중국에서 인도에서 갔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은 뭐 우리가 여기서 논하기보다도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국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워낙 피해가 커서 지금 수색도 힘들지만 복구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수십 개 다리가 떠내려가다 보니까 강 건널 때 짚라인을 이용해서 건너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0: 뭐 남미에 있는 고산지대 나라들에서 예. 실제로 다리 건설이 어려워서 짚라인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팔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량이 80개 이상이 이제 소실됐죠. 유실되기도 하고.
1: 저렇게 건넌다는 거죠.
0: 그렇죠.
1: 지금.
0: 근데 여기 그러니까 5% 정도의 지금 국민이 지금 피해를 봤어요.
1: 예. 근데 상당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0: 그렇죠.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어쨌건 생존을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구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결국은 필요한 것은 이제 물과 음식이거든요. 깨끗한 이제 물과 음식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음식이나 물을 헬기로 수송해서 나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다리가 끊어진 구간에는 짚라인을 설치해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과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또 뭐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데요. 현지에서는 지금 뭐 시신이 없는 그런 장례식까지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떤 지푸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뭐 화장이나 뭐 이렇게 묻는 방식으로 장례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네팔의 이제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시신을 찾지 않으면 그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문화인데요. 우리 문화에서. 거기는 그 시신은 없지만 빨리 그 영혼을 편안한 대로 빨리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품이나 또는 인형으로 그 만들어서 이제 화장을 하는 뭐 그런 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거기 그 문화가 그러니까 빨리 편안한 것으로 가세요라는 의미로 지금 그런 한다고 합니다.
1: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인프라상 지금 뭐 신원 확인이나 시신 안치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네. 또 지프로 만든 인형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까지 연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0: 네, 일단은 지금 그래서 네팔 당국에 있는 그 샤 총리거든요. 거기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샤 총리가 있는데 36살이에요. 젊은 분인데 지금 네팔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네팔에서 힌두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힌두교는 13일까지 이제 애도를 하고 이제 매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제 다 매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신들을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신원 파악도 안 된 상태로 매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이제 감염병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사진만 찍고 DNA만 채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현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샤 총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의 지원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예.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헬기 운항이라든지 육로 수색팀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에서 해서 네팔 안의 국민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도 사실 좀 아까 실종자 얘기 짜고 살짝만 더 말씀드리면 DNA 그 우리나라에서 분석기 4대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실종자들에 대해서 뭐 급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실종자들 안에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 지금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현장에 전달해 주시면 그렇죠. 대조군을 미리 예. 확보를 해놓으시면 예. 현장에서 이게 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2: 자, 네팔 대홍수에도 사실 휩쓸려 가지 않고 이번에 그 초록집이라 그래서 그 영상이 참 이슈가 됐습니다. 큰 홍수 아래 그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집이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 40년도 넘은 그 전에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 자재를 뭐 많이 덧대서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전의 어떤 뭐 비결을 말하기도 했어요 이게.
0: 네,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네팔 집들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토속력까지 함께 내려왔지만 이제 견뎌서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족들이 2층 그 발코니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네. 다 지금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집 구조 자체가 굉장히 뭐 40년 정도 된 집이지만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살이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축 구조물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LA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큰 산불 났었잖아요. 유일하게 해변가에 하나 살아남은 집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 이제 내화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화 설계했더니 다 전소가 됐는데 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런 재난 현장에서 어떤 건축물 구조물들을 안전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 저희가 네. 초록집은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린 바는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집주인의 인터뷰도 나왔거든요. 네. 집주인이 안전을 위해서 집 아래에 도로용 자재를 두세 겹 깔아서 기초를 다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서 얼마나 예. 그 건축물에 그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걸 내진 설계라거나 예를 들면 그러고 저 건물 보면 집의 터 방향이 예. 물살의 직각으로 있지 않거든요. 긴 쪽이 그러니까 세로로 있는 저 배치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 수압을 견디는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은 저 집주인 인터뷰대로 상당히 튼튼하게 지었다. 튼튼한 게 이제 저렇게 허물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저런 거 하나 보면서 우리나라 뭐 과거에 다리도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보면서 아 특히 이 건축물은 튼튼하게 하는 게 지진이나 예. 저런 그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건물에 배치하는 방향도 저 건물은 예. 그 계곡 물 내려오는 방향에 그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긴 쪽이 예.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1: 급류의 중심부는 다행히 이제 피해서 네. 저 집도 안전할 수 있었다고는 하던데 이 정도면 뭐 저 설계도를 좀 표본 삼아서 네. 좀 전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오늘 수색 작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는 오늘 15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먼저 김승원 후보자 청탁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한 사진이 하나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김 후보자가 청탁 브로커는 물론 관련 사건을 맡았던 영장 전담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제약업체의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세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영장 심사에서 해당 판사를 배제해달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3: 정점식
2: 담당하는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법무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입니다.
1: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른 유흥업소 사장 출신 브로커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로비는 주가 조작에 활용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식약처 승인 시 수천억을 벌수 있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역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지휘부에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계획까지 밝혔지만 이를 막은 게 누구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건가요?
1: 네, 민주당은 먼저 김 후보자의 청탁 논란과 관련된 사진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시점은 실제 영장이 기각됐던 때보다 2년 전이고 죄가 있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명백한 뇌물죄라 단정을 하고
3: 한병도 민주당
4: 급제하는
3: 원내대표입니다.
4: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돈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도와준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하고 있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과 검찰이 올가미를 씌운 수사를 한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1: 맞습니다. 과거 용 후보자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기자회견문과 사진이 다시 소환됐는데요. 당시 용 후보자는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도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용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보조금 논란을 끌고 가는 건 국정 운영 동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원재료 재배 단지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방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1년 2월 이낙연 당시 대표가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치료제 원재료 개발단지 구축 현장을 방문한다며 제주도 서귀포시 남어읍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방문에는 민주당의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위성곤 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0: 오영 운전지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제넨셀의 강모 씨도 함께했는데요. 강 씨는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실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음주 경력도 확인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벌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등 명의재산으로 모두 4억 7,5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 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서울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예금 5,266만 원에 금융 채무는 4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배우자는 차량과 4인간 채권 등 모두 5,9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아온 용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부터 5년간 모두 급여 1억 4,73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20mm, 동해안은 내일까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29도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전주 30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 동해의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세계 물고 축제다!
20: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2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표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20: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22: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자주 불어들고 있습니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바깥 활동하기도 다소 수월해졌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 29도, 부산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고요. 습도가 낮아서 체감 더위도 덜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이 낮에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위로는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 시간인 만큼 평소보다 약간은 차량이 많을 수 있다는 점 알고 움직이셔야겠는데요.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좀 긴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매송휴게소와 팔곡터널 부근에서는 차선을 그려서 그 작업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일부 구간으로 막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는 오늘 15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먼저 김승원 후보자 청탁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한 사진이 하나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김 후보자가 청탁 브로커는 물론 관련 사건을 맡았던 영장 전담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제약업체의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세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영장 심사에서 해당 판사를 배제해달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국회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입니다.
2: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른 유흥업소 사장 출신 브로커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로비는 주가 조작에 활용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식약처 승인 시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역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지휘부에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계획까지 밝혔지만 이를 막은 게 누구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건가요?

0: 네, 민주당은 먼저 김 후보자의 청탁 논란과 관련된 사진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시점은 실제 영장이 기각됐던 때보다 2년 전이고, 죄가 있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명백한 뇌물죄라 단정을 하고
2: 한병도 민주당
1: 급기야는
2: 원내대표입니다.
1: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돈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도와준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과 검찰이 올가미를 씌운 수사를 한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 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0: 맞습니다. 과거 용 후보자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기자회견문과 사진이 다시 소환됐는데요. 당시 용 후보자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도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용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보조금 논란을 끌고 가는 건 국정운영 동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원재료 재배 단지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방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1년 2월 이낙연 당시 대표가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치료제 원재료 개발 단지 구축 현장을 방문한다며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전 대표의 방문에는 민주당의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위성곤 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전 지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제넨셀의 강모 씨도 함께했는데요. 강 씨는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실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음주 경력도 확인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벌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등 명의재산으로 모두 4억 7,5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 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서울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예금 5,266만 원에 금융채무는 4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배우자는 차량과 4인간 채권 등 모두 5,9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아온 용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부터 5년간 모두 급여 1억 4,73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전국 금융산업 노조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주 4.

0: 4.5일제 도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1: 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0: 오늘 금융노조 파업으로 집회가 열린 상황이죠?
1: 네, 금융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이곳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까지 구간에서 집회를 여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파업에 2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중단 등입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6.05%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을 예고했고, 어제도 파업을 앞두고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0: 네, 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파업의 쟁점은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등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요구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금교섭에서 당초 8%였던 임금 인상 요구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2.5%만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산업성과와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그 성과를 청년 채용 확대로 이어가자고 강조했는데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 업무 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죠?
1: 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입니다. 금융노조는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과 직접 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책은행 등의 금융기관까지 강제로 옮기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파업에는 국책은행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노조 수출입은행 지부는 조합원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출입은행 측은 고객 앞으로 양해 안내 공지가 나갔고 미리 준비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한 등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은 영업점은 모두 정상 영업 중이며 고객에게 파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 양해를 구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은행 특성상 대면 고객이 거의 없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금융노조 파업과 별개로 본원의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노조가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직원 1,67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YTN 유태인입니다.
0: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라면 운신할 수도 있다며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조합이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관련국 협의와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속에서의 성당 결혼식,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지난 1일 필리핀 블라칸 하고노이에서는 최근 한 달 가까이 내린 비로 홍수가 발생해 성당 안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예정된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이 신부의 표정은 밝기만 하죠. 하객도 15명 남짓에 불과했고 드레스와 예복도 모두 물에 젖었지만 두 사람의 백년가약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0: 각종 공구가 가득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급차일까요? 이 차량은 중국 기업 징둥이 지난 4월 출시한 이른바 로봇 앰뷸런스인데요. 휴머노이터부터 로봇개까지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엔지니어가 직접 출동해서 점검부터 수리까지 진행합니다. 이 로봇 앰뷸런스는요, 최근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고장난 로봇개를 1시간도 안 돼 현장에서 완벽하게 수리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러시아 사라토프에 있는 한 가전제품 매장의 CCTV 화면입니다. 자, 회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밀자 로봇은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를 갑자기 이렇게 취하는데요. 곧이어서 마치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움직이다 발차기를 이렇게 날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로봇을 말리고 나서야 소동은 진정이 되는데요. 균형을 잡는 알고리즘 오작동으로 다리를 차올리는 것처럼 보인 거라는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공포의 장면이 현실한 것 아니냐는 반응부터 매장 측이 바이럴을 위해 연출한 장면이 아니냐는 다양한 온라인 반응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네, 한밤중 강가에서 두 눈이 빛나는 수달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장난치듯이 서로를 이렇게 올라타기도 하고 모래밭을 열심히 파기도 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사나 국립생물자원관이 공개한 야간 투시경 화면인데요. 모두 올해 한강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원관은 수달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무려 수달 27마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조사한 15마리보다 80%가 늘어난 것입니다. 청내천, 한강대교 등이 주요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한강이 점점 더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강변에서 수달들을 마주하는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해서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송치 대상에는 최 위원장과 초기업 노조 주요 간부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을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집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대구와 경북, 경기도 군포 등 다섯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의 옷을 입어서 여장한 뒤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휴대전화를 끄고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화재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 공장 외벽은 모두 탄 채 힘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공장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연신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뒤이어 오전 10시 40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59대와 인원 150명가량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쯤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1: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 관계자들은 대피를 마친 상태라며 대피 인원을 집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으며 모두 4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필름을 이용해 페트병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인다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승원 후보자의 신양청탁 의혹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강도 높은 탈탈 턴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처분을 내렸고요.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4: 눈사랑 여동생 청부 받고 쥐도 먹으면 토하고 죽을 대단히 위험한 신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각처장에게 로비했냐 안 했냐 여기 집중하면 됩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양옆에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나온 셀카입니다. 왼편에선 이 여성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사정을 전달했던 사업가 양모 씨입니다. 사진 오른쪽 남성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판사로 청탁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 영원한 멘토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4: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국의 김승원 여동생들이 법무부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2: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명에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양모 씨, 여성 사업가죠. 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모 씨입니다. 가운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고 오른쪽에 정모 씨,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뭐 영원한 멘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정모 씨가 지난 2023년 신약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고요.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다른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님. 언론에서는 저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삼각 커넥션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6: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그 검찰에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신 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6: 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강모 씨였거든요. 이른바 세양업자 청탁을 원했던 그 브로커가 이제 양모 씨고요. 그런데 강 씨의 실질 심사가 1차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근데 2차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결국 그 첫 번째 기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강 씨와 중간에 연결을 했던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어떻게 보면 운동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중간에 김승원 후보자가 뭔가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영장실질심사 판사, 그 판사하고는 2004년 전주에서 같이 판사 활동을, 판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6: 그렇다면 이 세 명의 등장하는 이 사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어떤 연, 관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저 사진에 등장하는 판사는 여성 양 씨 사업가의 영장 기각 판사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놔서 좀 혼선이 있었거든요.
6: 제가 볼 때는 예.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0: 일부러
6: 중요한 건 양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강 씨잖아요. 그 강 씨가 청탁을 양 씨를 통해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양 씨가 아니라 강 씨가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결국은 양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 씨의 실질 심사에 있어서 인신 구속 여부였습니다.
0: 예. 신약업체 대표는 강 씨니까요.
6: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 씨의 어떤 인신 구속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목숨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실질 심사 판사였고 그 판사가 정모 씨고 정모 씨와 그 브로커 양 씨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세 명의 어떤 관계를 의심할 만 충분히 예. 의심할 만하다고 봅니다.
0: 김승원 후보 측에서는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022년 2월경에 공개된 사적 모임에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만난 것뿐이고 이후에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 사진만으로 뭐 커넥션, 뭐 관계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뭐 의심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심을 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판단돼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는 뭐 조금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입증 자료나 이런 것을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법적인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0: 예.
1: 그래서 지금 강 씨와 관련한 사법 그 판단은 진행 중이거든요.
0: 네.
1: 그 판단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사법적인 판단은 이루어진 것이다.
0: 예.
1: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사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0: 예.
1: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어떤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했다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결국은 이제 공익적 목적이냐 로비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먼저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민원 전달이었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기술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민원 전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건 공익적 목적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본인에게 이제 나오고 있다 하면서 요즘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가 양 씨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라면서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메일로 자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사 저희 차원에서 사실 확인한 네. 것은 아니고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제 내용을 올린 거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확산되는 겁니까?
6: 이게 단순히 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목적 의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림이 그려진다.
0: 예.
6: 아,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 우리 오빠가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300억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가 도와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다.
0: 예.
6: 치열한 로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 좀 메일로 보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지나가다가 하는 민원이 아니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임상시험에 승인이 났다. 시험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예.
6: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강모 씨, 자영업체 대표가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팝니다. 62억 원어치 팔고 있거든요.
0: 네.
6: 그렇다면 이거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붙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후보자가 아, 이 민원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기업들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도와달라 그게 아니고 충분히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공익 민원. 아, 저는 사실 뭐 공익 제보나 공익 광고는 들어도 공익 민원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지만
0: 네.
6: 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는 할 말.

0: 일단 김수건 후보자 측에서는 그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양모 씨가 본인이라고 한게 아니라 후보자하고 전화한 게 아니라 제 3자랑 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대가성에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후보자 측에서는 양 씨와의 관계도 이제 우연히 뭐 만나게 된 그런 계속 연락한 관계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뭐 호칭도 오빠라는 호칭이 또 확인도 되고 멘토라는 단어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정직하지 못한 해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1: 그러니까
0: 같거든요.
1: 정황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불법의 전례와 사례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전례와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맞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입증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가는 수사권이라는 강제력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검사 11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구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결국은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할수 있게 내놓지 않는 한은 이것이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뭐 의구심을 가지고 뭐 사건 예방을 위해서 미리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청탁성이라든가 대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또 밝혀내지 못하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만을 의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이런 건 있죠. 김승원 의원이 이것이 어쨌든 주가 조작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정치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야 한다. 윤리적으로는 미안해야 한다. 이런 비난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뭐 범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민주당도 이제 뭐그 당시에 정말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 나온 거 아니냐, 유죄를 못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 사진들이 5만 때 찍힌 사진인가요?
3: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 사진들은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훨씬 전에.
3: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2: 그렇습니다.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3: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2: 세상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최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4: 바바리맨의 수호신인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5: 의원입니다.
4: 아 역시 그렇게 바바리맨 가명 청탁했던 사람이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 이렇게 아무데나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 혹시라도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비자금 만든 것도 끼어들 생각이라면 저는 애시당초 그 생각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야말로

0: 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탈탈 털지 않았냐, 서울교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셀카 사진도 사실은 영장 기각 그런 논란이 있기 몇년 전에 찍은 건데 왜 연관 짓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아니, 사실 영장 기각 이후에 찍은 사진이면 아무 상관없겠죠. 그 이후에 만났다. 그런데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른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본인이 데리고 있던 후배들 관련해서 변호인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본인이 고깃집에서 술값 내고요. 2차 갔는데 그거를 뭐 룸사롱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는데, 그게 룸사롱인지 카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뇌물죄 성립이다, 최고급 룸사롱 술접대다, 그리고 법복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들이, 후배 판사였던 변호사들이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관련된 사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인신 구속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고요.
0: 예.
1: 기각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강모 씨, 제약업자 대표에 대해서 다른 판사는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세 명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그리고 강모 씨의 관계 속에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지규현 판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법복 벗어라 공세 펼치던 민주당이 조금은 뻘쭘해진 상황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뭐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판사들은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극히 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당연하죠. 이게 자신의 판단에 다른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2년 전이건 언제건 이런 뭐 친분이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저런 자리가 만약에 그 정모 판사가 자기의 어떤 결재를 하지 않고 접대성 자리였다고 한다면, 또 어쨌든 뭐 그런 관계로서 어떤 부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 지규현 판사 사진과 저 사진을 비교해 볼 때도 뭐 지규현 판사보다 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윤리적,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 있는 사진이다. 특히 정모 판사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모양도 좋지 않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려면 그건 역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이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걸로 할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수 있겠죠. 저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 일을 공정하게 할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더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다는
0: 네,
2: 생각은 듭니다.
0: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은 이제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는데요. 일단 청문회 날짜는.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거듭 부인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의 과거 녹취록 형태의 대화 내용을 오늘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5: 고향 등일시.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12: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2: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4: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19: 교정 펜팔 매칭 한 분당 7만 원이고요. 매칭된 여성분한테 편지 3번 받는 것까지 보장됩니다.
20: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19: 그럼요. 일반인 남성이나 다른 교정시설에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나 외모, 성격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서 다 연결해드려요.
20: 오!
18: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19: 아, 그리고 혹시 19금 위주로 원하시면 신청할 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펜팔은 별도로 연결해드립니다.
18: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20: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여성 재소자들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
19: 소개비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20: 와,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버네?
19: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도 번다던데?
18: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8: 자,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은 펜팔, 진짜 펜으로 하는 친구.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을 한다. 괜찮은 겁니까?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뭐 가족이어야 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 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18: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게 어떤 범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1대1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18: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편지 안에 얘기해야 되나? 채모나 채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네. 이러한 사안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 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모나 체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 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 및 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러한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18: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뭐 7만 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다는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행위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1: 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의 편지 3회를 보장,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형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이 사건 사법 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18: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뭐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뭐 남은 형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0: 있죠?
1: 네, 사진이 오고 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형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사진 유출했다는 초상권 침해, 그리고 임의로 외모와 성격을 품평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상 리스트가 SNS로 유출되면서 무관한 재소자들까지 무차별로 노출되었다면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업체의 사법 처리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0: 근데 뭐 그럼 뭐 본인이 동의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1: 동의가 모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용자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물건 하나 받기 어렵고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째로 퍼지는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를 했냐 그 문제도 남는 것 같아요. 나는 펜팔만 동의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은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라고 동의한 것과 키, 몸무게,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의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 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이 사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부분일 것입니다.
0: 그리고 이돈 문제를 좀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배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영리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영리 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1: 네, 사실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벌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 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 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만약에 호의였다. 그냥 영치금을 선물로 보낸 거다라고 하면요?
1: 네, 사실 그 부분은 명목보다는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되는데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0: 일각에서는 교정 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1: 네,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인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0: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서 또 사기를 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0: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사고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징역 1년에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터리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함께 구속된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1: 한쪽에서는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사기, 또 다른 범죄 통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의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0: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드는 9월 초입니다.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전 29도, 부산 28도까지 오르고요. 습도가 낮아 체감더위는 덜한 만큼 주말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수는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30mm, 동해안에는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3대가 부딪혀서 사고 관련 차량만 4대가 지금 1, 2, 3차로에 쭉 서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아직 사고 처리 전이기 때문에 주변부로 많이 밀릴 것으로 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지났을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남 쪽 여기 사고 구간을 지나와서도 여의도권 접어들면서는 차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언론 공지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1: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공익성 있는 고충 민원을 전달한 거라고 했고 또 영장 전담 판사와 찍은 셀카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2: 네, 서울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김 후보자가 오늘 준비단 사무실에는 안 나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차려진 이곳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외부에서 통상적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준비단은 설명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반박했는데요. 먼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고충 민원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거라며 청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민원 전달의 대가에 대해서도 정치 후원금 등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실제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원 전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한 거라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0: 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당시 영장 전담 판사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과거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의 셀카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정모 판사는 임상시험 승인을 최초 청탁한 업체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로 알려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정 판사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2023년 12월에 있었던 강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여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준비단 측은 사건과 무관하게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찍은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시간 선후를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판사는 현재도 판사로 재직 중인데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감찰 착수 여부 등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건이다. 식약처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 담당자 변경도 있고 해서 늦춰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답했습니다. 양 씨가 또 오빠네 선거 있지 않나. 자금화되면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이 애초 수사팀 의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한 기소계획 문서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누가 이를 막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직위원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소속 서울 북부지법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등 1회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오늘 헬기로 수색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1: 네팔 군 헬기로 수력발전소 시설에 착륙한 뒤에 고성능 드론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3: 네, 저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1: 네, 긴급구호대가 오늘은 실종 지점으로 향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외 긴급고대가 오전 일찍부터 제 뒤로 보이는 헬기장에서 이동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전 8시 반과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북쪽에 있는 사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발전소 시설까지 헬기로 이동한 뒤에 그곳에서 고성능 드론으로 정밀 수색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륙 직전 이 구호대장은 오늘 헬기로 파워하우스에 착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워하우스는 발전소 직원들이 고립됐다 구조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내린 뒤 실종자들이 근무한 사무실 동과 대피 추정 경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구호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4: 두 헬기가 다 네. 파워하우스에 랜딩하게 될 것 같아요.
5: 파워하우스.
4: 네, 그러면서 랜딩하고 좀 보고 오겠습니다.
6: 지금 바로 출발하시나요?
4: 예, 예, 예.
3: 네, 그제 네팔에 도착한 긴급 구호대가 이 헬기로 현장에 이동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제는 네팔군에서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서 띄웠지만 짙은 안개로 수색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0: 네, 네팔 당국과의 협조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제가 있는 네팔 육군 부대에는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 구조팀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에서 활동을 허가한 외국 구조팀은 이 두 나라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한국 구조팀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실종 추정 지점에서 네팔군이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어 작전 구역과 방법에 대한 조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네팔군 사령관은 이미 네팔군이 대여섯 차례 수색한 지역을 한국 구조팀이 또다시 수색한 것과 관련해 왜 네팔군을 믿지 못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당국의 시설과

0: 인력 협조가 필요한 만큼 우리 구호팀도 네팔 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지원하고 경찰 2명도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가 5,000명을 넘어선 네팔 대참사 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 일주일 넘도록 실종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시신 대신 집 인형을 태우며 눈물의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거센 탕류가 휩쓸고 지나간 트리슐리 강변에서 작은 장작더미가 타오릅니다. 불길 속에 누인 건 시신이 아니라 실종된 가족을 상징하는 집 인형입니다. 나뭇잎 그릇에 정성스레 꽃잎과 곡식을 담아 계단에 올리고 힌두교 전통에 따라 머리를 삭발한 유족들 표정엔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네팔 최악의 대홍수 참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시신 없는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마지막 장례 의식을 치러야만 고인의 영혼이 평온하게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4: 가족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집 인형을 만들어 장례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네팔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Dead body we made and
3: we are doing the ritual thing over here. 수도 카트만두의 상황도 참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안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쉴 새 없이 검은색 시신낭에 실려 들어옵니다. 부패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향을 피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중국 양국의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유족들은 결국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채 짙은 슬픔 속에 가족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이번 대참사 뒤 진흙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된 할머니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4시간이 지난 무렵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할머니가 넋을 잃은 채 중장비에 실려 나옵니다. 올해 97세가 된 마야 보아라 할머니는 이처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아라 할머니는 대홍수를 겪은 이후 갑자기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왜 물이 나를 쳤을까라는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의료진은 할머니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생존자에게도 참사의 고통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 네, 지속해서 바위가 떨어져서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계속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면 산비탈면에서 쏟아져 내린 대형 바위와 흙더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이쪽 절개면에서 거대한 암석과 토사가 떨어진 건데요.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사태는 오늘 아침 7시 49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산사태로 아래에 있던 농기계 보관 창고 한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몰됐습니다. 다행히 민가 쪽으로는 토사가 덮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낙석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자 인근 주민 16명이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짐승들이 당기면은 그게 짐승 막 이렇게 뛰면은 그게 이제 돌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아주 심하게 하루 종일 나더라고 그 소리가.
5: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안전통제선을 치고 주민과 차량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산비탈 주변에는 별도의 대형 공사나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인위적인 개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과 홍천군은 추가 낙석이 잦아드는 대로 정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1: 부산 오륙도 근처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기상 악화로 해경의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사고 초기에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아직 없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7: 네, 부산 해양경찰서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7: 네, 파도와 바람이 어제보다 훨씬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인선 TNS 캐처호의 침몰 사고가 난 지 3일째 접어든 가운데 기상 악화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파도가 4에서 4.5m 정도로 매우 높게 일고 있고 바람도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은 어젯밤부터 중단됐고 선박도 1,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만 투입됐습니다. 사고 예인선은 수심 87m에 가라앉아 있는데요. 풍랑주의보에 따라 수중 수색도 중단됐습니다. 구조당국은 해상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추가로 발견한 선원이 없어서 실종자의 수는 여전히 6명입니다. 실종자의 유류품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네,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뒤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인선이 전복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어제 해경이 공개한 해당 영상을 보면 예인선이 어떤 상황에서 전복됐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을 앞쪽에서 당기고 있던 예인선 두 척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 척이 뒤집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호출에 걸렸거나 방향 전환의 시기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 해경은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해 어떤 이유로 전복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양경찰서 부두에서 YTN 차상입니다.
1: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시 2도 2동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넘어지는 등 나무 쓰러짐을 포함해 6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제주 동부와 산지 등에는 강풍 경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이번 특보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하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큰 불길은 잡혔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성훈 기자, 화재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5: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 공장 외벽은 모두 탄 채 힘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공장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연신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뒤이어 오전 10시 40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 오전 11시 반쯤 대응 1단계로 하향한 뒤 낮 12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5: 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 관계자들은 대피를 마친 상태라며 대피 인원을 집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으며 모두 4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필름을 이용해 페트병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인다며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이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네팔 대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째입니다.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까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과 궂은 날씨 때문에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관련 소식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현재 구조 상황부터 또 이번 참사의 원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9: 네, 반갑습니다. 네.
1: 자,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팔군 구조대가 트리슐리강 인근 터널 수색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존자 2명을 구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네팔 슈리람 네우판의 국회의원이 4일 홍수로 매몰된 터널에서 두 번째 작업자가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작업자들에 의해서 수색대원에 의해서 엎혀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네팔 육군 대변인 라자 람 바스네트 준장도 오늘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진행 중인 구조 작업에서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2: 네, 현지 TV 뉴스 채널들은 진흙으로 뒤덮인 작업자가 이처럼 구조대원의 어깨에 엎혀서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번 구조는 8월 26일에 발생한 홍수로부터 9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네팔의 12개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약 900명의 노동자가 실종이 됐고 이 가운데 약 500명은 터널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당국에 따르면 최소 1,259명이 사망했고 5,000명 이상이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티베트 지역에서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기적적인 그런 생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뭐 골든타임도 이미 좀 지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실종자 수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9일 만에 이렇게 뭐 아직까지 건강 상태는 뭐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상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교수님. 이런 생존 소식이 좀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9: 네, 맞습니다. 부상 상태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해외 외신들하고 동시에 이렇게 타진이 되는 그 전해주신 내용을 보면 같이 붙어온 내용에서도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그 정부 발표로서는 워딩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금요일 오후에 그 안에서부터 생존 신호를 들었다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네팔 정부 당국에서부터의 공식적인 하나의 라인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저 현장은 UT3A 현장으로 우리 UT1 현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위치는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더 작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구조를 가진 우리도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구조 소식이 들려왔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터널 여러 터널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 정말 설계 자체가 좀 비슷하니까 계속해서 구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9: 이제 구조와 수습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이 생존 여부를 구분을 하겠지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터널 안에 어떠한 식으로든 실종자분들이 계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당연히 분명하다고 봐야 네. 되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리고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 해야 되겠고요. 예. 극단적으로 우리 칠레 산호세 그 터널 붕괴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700m 지하에 매몰된 경우에 아무 신호가 없었는데도 17일 만에 바이탈 신호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더 분명히 어떠한 식으로든 구조든 수습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1: 예. 지금 보면은 구멍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그 구조자를 구조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면은 일단 공기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9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밀하게 건강 검진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저렇게 상태를 본다면은 그나마 좀 양호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공간 내부에서 뭐 산소가 일단 충분했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9: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 UT1 현장은 터널이 더 큽니다. 직경이 6.5m가 되는데요. 예. 6.5m에 100m 길이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산소가 그 19.5% 농도까지 소비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도 보면요.
4: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교수입니다.
9: 구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는 특성상 상류에 취수 위협댐이 있고 그 하부의 터빈까지 수킬로미터를 그 경사진 터널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네팔 외무장관도 얘기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지금 외신으로 보면은 170m 깊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수직갱이 아니고 터널을 170m 이상 진입을 해서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그 위에서 천공을 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하부에서 그나마 열려있는 공간으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치면 이 거품, 그러니까 내부에 버블이 생기거든요. 상류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니까. 그러면 중간에 찬 공간, 중간에 다시 막힌 공간, 아니면 절반쯤 막힌 공간,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 있을 것이다.
9: 네, 그렇기 때문에 하류 구멍에서 그 입구까지 다 올라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하부의 형태를 파악을 해서 그 상부에서 구역을 정해서 천공이 필요한 거죠.
1: 예.
2: 그러면 이 작업자들이 그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생존 여부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다른 그림이 들어왔는데 지금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구조가 되는 작업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구조가 된 생존자 두 명 모두 네팔 작업자라고 지금 소식이 새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 작업자 같은 경우는 진흙에 완전히 뒤집어 써 있고 지금 예. 마치 이제 감사하다는 듯이 손을 모으는 예.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생존자들이 추가로 구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건강에 이상이 없을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9일을 버텼기 때문에
9: 네.
2: 바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무리 홍수라고 해도 고립된 상태에서 식수 공급이나 위생이 매우 안 좋은 상태고요.
1: 예.
9: 또 내부에 여러 유기물들이 부패를 시작하면은 황화수소나 메탄 암모니아 등 이런 유해성 가스들도 방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고립된 상태의 PTSD를 겪으시면 삼풍 백화점의 생존자께서 지금도 자비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지금 저 발견된 지점이 우리 한국인 실종된 구역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전소 구역과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 동안에 뭐 이렇게 안반으로 덮인 데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 진흙이 완전히 들어차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발전소 그 터널 내부를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천공을 뚫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네팔 당국에서 일단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수색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9: 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우리 그 6.5m의 도수 터널은 길이가 9.7km에 달합니다.
1: 네.
9: 지금 화면 영상도 지금 그 속보 영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그 보였던 터널 입구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구조가 되고 있죠.
1: 밑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9: 그렇다고
1: 하면은 듯한 그런
9: 수직으로 좀 뚫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정확하진 않지만.
1: 네.
9: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죠.
2: 예.
9: 그리고 지상에서 지금 영상 정보를 확실히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네. 헬기를 제한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이런 것을 겹쳐보면 지상의 형태의 어느 지점을 뚫으면 그 앞에서도 그 네팔 당국에서 얘기한 생존 가능성이 높은 부분, 예를 들어 식량도 있다든지 휴게시설이 있다든지 그리고 터널 옆에 사이드 포켓, 이래서 약간 휴식을 취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1: 예.
9: 그 위치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비파괴 탐사,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하부 지형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1: 네.
9: 그런 부분을 정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제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공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 네, 자 우리 긴급구호대 이제 수색 구조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어제는 기상 악화로 헬기 수색이 중단이 됐는데 오늘은 헬기 두 대를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네팔군과의 합동 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8: 두 대가 뛰었습니다. 두 대가. 저가 먼저 뜨고
4: 이규호 대장입니다.
8: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안개 갑자기 짙어지고 가는 중에도 비가 와서 이게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10: 또 가는 게 너무 안개가 짙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국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오후부터는 네팔군하고 합동작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어찌됐든 헬기를 띄우는 건 기상 환경이 좀 받쳐줘야 네.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지에서 좀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9: 네, 그 뭐 시계가 1m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예. 아예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계가 1m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1m입니다. 초속 1m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기 항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며칠이 아쉽기도 한데 이제 더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육로 수색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제 이제 정부 신속 대응팀.

0: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1: 네.
0: 그 부분이 그 트리실로에서도 상류고 위에서의 유실이 추가로 되게 된다면 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상부로 휩쓸려서 유실이 되었을 가능성과 또 터널의 내부 공간으로서 실종되었을 가능성, 이두 가지를 모두 열어두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그 위에 그 조건은 95% 애초부터 다음 날부터 그 현장 소장님이 90% 이상 유실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접근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 남동발전에서 오늘부터 셰르파, 그러니까 이제 등반객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셰르파와 전직 군인 등 현지인 25명을 투입해서 육상 수색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현지인들, 특히나 셰르파 같은 경우는 현지 그 산악 지형에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로 수색에 좀 도움이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빙하가 녹고 산사태가 나고 토성류가 흘러 돌발 홍수가 되고 이제 터널과 산악구조까지 아주 복합적인 형태가 됐는데요. 산악구조라고 하는 이유는 터널 내부나 지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경로,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험준한 산악을 구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난조건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1: 예. 지금 이제 그 앞서 저희가 우리 구조대가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육로로 접근하는 것이 차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도보로 걸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종된 한국인들이 물론 이제 터널 안에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 수색 범위가 또 너무 넓어져서 우리 구조대가 활동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KDRT 구호팀이 가져간 여러 가지 구호 장비들을 보게 되면
1: 네.
0: 구조물이나 터널 내부의 탐사에 목적을 많이 두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식을 들으면 민과 관이 합동을 해서 구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된 부분의 상류에 우리 베이스 캠프 현장 사무실 그리고 하류 쪽에 유실되었을 가능성,
1: 예.
0: 그다음에 터널 내부 구조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속 대응 팀과 영사와 현장 근로자분 모두 이후로
1: 네.
0: 좀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팔 당국에서 이런 부분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1: 예.
0: 좀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불협화음으로 이런 데 지연이 되고 좀 폭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현지에서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이제 구조견의 모습도 있었고 지금 드론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 첨단 장비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수색 현장입니다. 지금 사실 현지에서는 생존자 구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공기 그 터널에 공기가 좀 남아 있고 또 식량과 물이나 휴식 시설까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다른 그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나온 그런 작업자들도 봤지만 지금 거의 뭐 9일, 열흘 정도가 지난 지금도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점쳐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 그렇습니다. 9일 만에 구조됐다고 했고요. 우리와 시차가 3시간 15분이니까 오늘로써 9일이 만 9일이 넘고 1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현지 시간으로 하루가 안된 거죠, 구조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우리 내부에도 희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도 물론이지만
1: 네.
0: 네팔 현지 근로자분들도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생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예.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단한 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현장에서 노력을 할 텐데, 그런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화면도 보면은 뭐 주변에 로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저 땅을 파기 위해서 이제 장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뭐 어떤 그 장비를 동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러다 보면 그 입구를 파내거나 하다 보면 이게 무너질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해지는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초기에 소수의 네팔 정부 군당국 인력이 접근할 때는 서서 걷지도 못하고 엎드리는 펄들이 많았었는데
1: 네.
0: 지금은 상당히 무른존 스며 빠진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터널 내부 구조물도요. 밑에서부터 차서 9.7km를 영유에 쓸린 당연히 없는
1: 네.
0: 부분이고 밑에도 차서 막힌 부분은 300m 이상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은 벌써 5일 전부터 전해왔습니다. 4일 전부터 전해왔습니다.
1: 예.
0: 그러면 상류가 지금 큰 바위로 막혀서 진입이 불가해서

0: 비관적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부에서 2차 유실이나 붕괴가 있다고 하면 터널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섹터를 정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중간중간 천공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더라도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산소, 공기, 식수를 주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상류 구멍을 더 막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상 GPS 정보와 지하 구조물을 겹쳐가지고 어떻게 천공을 하고 하부로 진입할지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그러니까 막힌 터널을 좀 뚫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들이 좀 필요할 텐데, 뭔가 말씀해주신 대로 천공을 만들거나 아니면 작은 폭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안에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 생존자의 안전을 또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생존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 이게 조금 현지에서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구조 인력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구조 인력은 휴식까지 포함해서도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교대를 하고 언론인들과 피해에서 구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탈진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칠레 산호세 그 터널 그저 광산 붕괴를 예를 들고 싶어요. 지하 700m 엄청나게 깊은 깊이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식량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려 17일 동안 천공을 해가지고요. 아무 바이탈 신호가 없었는데, 아무 신호도 없었는데, 17일 만에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이후에, 그래서 붕괴 이후에 무려 69일 만에 한분한 분씩 구조를 하게 돼요. 처음에 천공은 발파나 뭐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도 깊으니까 작은 파이프로 천공을 해서 그리로 산소와 그리고 저기 식수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버티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캡슐도 미국의 나사와 그 칠레 군당국이 협조를 해서 로켓 형식을 변형을 한 안전한 장치를 그것도 세 개를 만들어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이 차분차분 진행하거든요. 오히려 신중했기 때문에 완벽히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팔 정부에서는요, 네팔로의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 이런 공식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팔 현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 You're coming to Nepal this time, does not
3: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발 홍수라는 비극적 재해와 싸우고 있는 네팔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네팔 관광부 장관입니다.
1: 자, 이번 대참사로 관광산업 타격이 불가피해진 네팔 정부에서 공식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네팔 일부 지역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지만 대다수의 관광지는 안전하다면서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건데요. 실제로 네팔의 관광산업은 네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찾았습니다. 때문에 관광산업 위축으로 이번 대참사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부담이 커질 걸 우려한 네팔 정부가 이러한 호소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네팔 정부의 관광 동요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번 사고로 관광객의 피해가 컸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가겠냐? 또 장례를 치르는 나라에 가서 누가 편히 여행을 할 수 있겠냐? 외국의 도움은 거부하면서 여행은 괜찮은 거냐? 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 그 누리꾼들의 반응까지 좀 함께 보셨는데 교수님 지금 실제로 히말라야 여행을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0: 일단은 그 공식적이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른 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팔 전체가 위험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렇게 당장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하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불안전합니까? 정확한 그리고 신속하지만 신뢰성이 있는 해외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 상류의 안전을 살피고요. 그리고 당장 안전한 구역과 안전하지 않은 구역을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을 한다면 여행객들도 판단을 할수 있을 텐데요. 뭐다 수습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여행하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을 줄여보면 오히려 구호는 구호대로 협조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전은 살피고 또 안전한 구역의 관광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방면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4: 예.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만은 네, 시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설득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그 대참사의 좀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게 붕괴돼서 이렇게 대홍수가 난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최근 위성 분석 사진을 보면 사고 전부터 빙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암석이라든지 경사면에 이상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그 대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산사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사실은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예. 초기부터 그 미 지질조사국이나 아니면 ICI MOD 그래서 해당 네팔을 포함한 그 히말라야 주변국도 8개국의 연구단체 그리고 네팔 정부 모든 정부들의 그 외신이나 공식 발표가 엇갈리면서 다시 정정을 거듭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은요. 명확히 이게 원인이고 단정짓지 않고 계속 연구를 개발되는 과정인데 지금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부분은 하루에 10mm 정도의 변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그거는 매일매일 위성으로 10mm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일의 텀을 둡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나눠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전에 지형이 변형이 됐고요. 해당 구역에. 그리고 깎아지르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은 지반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암반으로 된 산이 그 위에 많은 얼음과 그리고 산과 토석을 버티고 있는 지반암이 붕괴가 되면서 폭 600m 이상의 지반암 그리고 1200m 이상의 높이에서 일시로 떨어졌고요. 초기에서는 ICI MOD에서도 상부에 있던 호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호수가 관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산사태만으로의 그런 토석류가 42km 하류까지 돌을 유실시킬 정도 에너지를 전달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내부에 어떤 유수가 모였고 이런 과정이 생겼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히 규명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네. 지진 규모 5.2 지진 정도의 네. 그런 진동으로 관측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산사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 우리가 이제 예상의 실패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예. 징후를 계속 보여도 인간이 설마 이 정도까지겠어라고 예상을 안 한다면 예. 아무리 징후를 줘도 무시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대형 재난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메시지가 있었는데 무시하게 됩니다. 해당 규모는 5.2 정도의 규모, 처음에 4.4 지진이라고 할 정도로 예, 예. 5.2면은 TNT 1천 톤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한데 그런데 그 정도 지진 규모가 아니고요. 부딪혔을 때 가장 큰 진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에너지는 훨씬 큰 거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그 정도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산사태인데요. 이 산사태가 앞으로도 이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더 큰 산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예. 시간을 길게 보면.
4: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 대참사의 원인이 뭐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분석을 더 해봐야 되고 연구를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이 재앙들이 겹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피해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뭐 좀 더 피해를 키웠다, 뭐 특정 그 어떤 현상이 뭐 더 좀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분석할 단정짓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 이번 재난은 기후 위기 이후에 예. 기후 불균형을 뭐 온난화가 만들었다 아니다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다 치더라도 기후가 불균형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고 이제는 그 모든 국가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세계대전도 연합군이 아니어서 막을 수 없었듯이 지구의 기후 위기는 모두가 막아야 된다는 교훈이 되는 사례가 이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이번 사례도 네팔은 매우 큰 나라이긴 하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비교를 하자면 북한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기후 위기에 이런 큰 재난 그 경고를 책임을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1: 예. 네. 자, 지금 뭐 피해 규모를 보자면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1,200명을 넘었고요. 거의 1,300명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고 실종자가 5,600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보통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실종자 수가 줄면서 사망자

0: 수가 느는 게 정상인데 실종자 수, 사망자 수가 점점 같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민도 그 160만여 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팔 당국이 이 정도의 피해를 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분도 좀 걱정이에요.
1: 네, 사실은 초기에서부터 감당을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고요. 국제적인 공조가 워낙에 어려운 지형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이런 대형 재난은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초기에 지금 저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 대응이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 신속 대응단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재난을 신속 대응하는 게 아니고 네팔 정부가 워낙에 폐쇄적이니까 그 길을 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호를 지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DNA 분석을 이제서야 요구하지만 초기부터 우리는 법의학팀을 파견을 했고 훨씬 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해서 구호도 하지만 담요를 또 우리가 구호를 했잖아요. 담요라는 건 지금 이재민 생존자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희생자분들에 대한 수습 모든 데쓸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아도 또 요청을 했더라도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수를 더 멀리 본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는 부분을 봤습니다.
2: 지금 이 우리 구조대원들이 긴급구호팀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물살이 센 지역에서 직접 저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면서 이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재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일 테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구조대원들이라든지 수색대원들의 발이 닿지 않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피해자, 뭐 사망자, 실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마음적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실종자의 어떤 집계가 신뢰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실종자가 사망자로 계속 바뀌어갈 확률은 사실 안타깝지만 높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지금, 선발대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구호대 분들이, 레스큐가 아니고 사실 릴리프입니다.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대장님 인터뷰 영상도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네팔 국민들에 대한 구호 지원도 우선순위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호대 인원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안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너무 탈진 상태에 필요한 그런 작전은 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히말라야 지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징후가 있고 정말 뭔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미리 좀 경고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 스위스 융프라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극남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을 해서 히말라야만 이런 사고가 났다고 아니면 앞으로 시간을 길게 본다면요. 더큰 산사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매우 길게 본다면요. 이런 규모 산사태가 처음이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 지역은 당연히 상대적인 선진국들의 지원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선진국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당연합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팔군 구조대가 트리슐리강 인근 터널 수색에서 오늘 생존자 2명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국인 9명에 대한 이런 생존 소식도 빨리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교수와 함께 네팔 대참사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공수처는 술 접대 의혹을 받아온 주기현 부장판사를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인데 청탁금지법상 한 차례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 비용을 합산해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0: 네,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과정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함께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토대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발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0: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와, 서울 세계 물꽃축제다.
3: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표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3: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5: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 지원 반값 여행 사업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 경비 중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올가을 지역 9곳도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행지는 어딜까요? 강원의 영월, 횡성, 화천, 평창, 충청의 서천, 제천, 태안입니다. 또 전라 강진, 고창, 고흥,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해남, 그리고 경상의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안동, 영천, 하동, 함양, 합천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승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값 여행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 원이 투입됐고 지역 내 소비액은 최소 162억 원이 발생해 환급 대비 최소 3.1배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가을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1: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가 선선한 바람결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도 대부분 지역에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9도 선이 되겠는데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도위는 점점 더 수그러들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20도 선으로 선선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정체 구간 구간도 좀 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설악에서 서종까지 8km나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오는 길도 교통량이 부쩍 늘어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사고 났는데요. 안성 부근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성 분기점 지날 때 혼잡하고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는 작업 때문에 기흥 동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2: 오늘 폼 미쳤다
13: 미쳤다
1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5: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7: 살아있는
1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9: 그 일부 사실로 지금 판단을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수사 중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실 반응이 나왔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를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20: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주요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검사입니다.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검사를 시행하는 이 시행자의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검사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맥박 반응이라든지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리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생리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워낙 이 반응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법원은 중요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 그러니까 정창성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는데 이것이 정창성의 진술과 일치하다 그리고 이 거짓말 탐지기도 이렇게 나왔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3: 예. 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관계성 범죄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건가요?
21: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예컨대 연인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혹은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교사와 학생 이런 식으로 기존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한 그런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을 두고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13: 예.
21: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범죄인지 여부가 의미를 갖는 부분은 결국 이제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또 연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 동기 등이 파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3: 예.
21: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후에 양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의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관계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부분을 또 가중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계성 범죄에 해당을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본인의 진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런 연락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뭐 거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신저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주변인이나 혹은 가족들의 진술 역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0: 변호사입니다.
21: 했을 때 이 사건을 이제 관계성 범죄라고 보는 것 같고 뭐 추후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 네. 앞서 정창성이 그 범행 동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을까 봐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치간 강사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들려오는 얘기가 다른 여학생과의 관계도 뭐 있었다. 뭐

0: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여죄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창성의 진술에도 의존을 하지만 다양한 이 학생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창성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지금 이 대학교에 이 시간 강사로 일을 해왔고 다양한 학생들과의 접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범죄가 있었다라고 해서 다른 이 여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범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일부 진술들에 따르면 졸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다른 유학생에게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접근을 한바 있다라는 진술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기관이 정창성의 주거지라든지 14곳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했고 실제 200여 건이 넘는 압수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도 이 휴대전화라든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면 과거에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협박이라든지 어떠한 강압적으로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도 접촉을 해서 충분히 이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찰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정창성이 이번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범행 자체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행위 자체가 워낙 좀 집요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처음일까? 과연 이러한 여성과의 분쟁을 통해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 처음일까라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으로 보였습니다.
2: 예. 앞으로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 논란을 법리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3: 2021년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측에서 이 사업가 양모 씨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 양모 씨는 이걸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을 하고 결과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2024년 12월 그때 이제 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은 또 기소유예를 처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3: 일단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피의 사실 자체,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뭐 예컨대 이런 범행의 경위라든가 결과라든가 혹은 뭐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굳이 이제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처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과다, 범죄 전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검찰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기소를 하는 그런 처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기소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3: 불기소의 개념 중에서 예를 들어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 기소하지 않는 무혐의 처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혐의 내용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재판까지 갈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는 불기소 처분이 이제 기소유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2: 자, 이번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 첫 출근 당시에 해명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검찰에서 한 3년간 한 10여
1: 김승원
4: 명의 검사를
1: 후보자입니다.
4: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털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김승훈 후보자가 오늘은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어제 처음 출근할 때 당시에 이제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단순 민원 전달이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나온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는 당시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은 죄가 있었다라면 이제 기소를 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1: 네.
0: 다만 지금 불기소 처분이 그냥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사실은 죄가 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걸 재판에까지 넘길 정도는 좀 아니다, 미약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아니다, 나는 기소 유예도 아니고 아예 무혐의다라는 부분을 짚고자 헌법 소원까지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알선수뢰가 문제가 됐었는데 알선수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내가 수령을 하거나 어떠한 금전관계가 오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 약속은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당시의 수사기관 차이에 시각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신속하게 좀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어떠한 절차를 벗어나서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조금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었다라는 해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카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셀카, 그 해당 관련인과의 셀카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사진은 2022년 2월경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거기에는 김 후보자, 그리고 앞서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됐던 청탁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양모 씨,
2: 예.
3: 그리고 이제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정모 판사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이 정모 판사가 청탁 의혹이 제기가 됐던 그 제약회사의 설립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2: 예.
3: 그래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런 친분이라든가 혹은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또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이에 대해서 김 후보 측에서 오늘 또 해명을 내놨죠.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 자체는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촬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그 이후에 이 정모 판사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 선후를 봤을 때뭐 당시에 이후에 있을 그런 수사라든가 혹은 영장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시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찍혀 있던 정판사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가 양 씨에 대한 뭐 두 차례의 구속영장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또 해명을 해놨습니다.
1: 예.
3: 다만 이제 지금 나온 의혹들 전부에 대해서 해명이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이 정모 판사가 영장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청구를
2: 예.
3: 기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면으로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뭐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언급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자, 지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안은 과거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안인데 그럼 또 재수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0: 바로 뭐 고발이 접수됐다라고 해서 재수사가 개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다만 경찰이 일단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어떠한 혐의를 가지고 이 고발 내지는 고소가 진행이 됐었고, 어떠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종배 전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네.
0: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시 식약처장도 함께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소유예 처분 나온 것은 이제 알선수뢰가 문제됐던 것인데,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서 지금 고발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2: 예.
0: 때문에 수사 범위가 과거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지금 당시의 처장까지, 식약처장까지 함께 이제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재수사 개진될 수가 있겠고,
1: 예.
0: 결론도 적용된 법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1: 예.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도 정해졌는데 과연 또 청문회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형견, 흰색 대형견이 사람에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견인데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대형견의 목줄이 없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흰색 대형견이 시민을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시민이 안고 있는 소형견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그 안고 있던 강아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소형견의 견주 같은 경우에는 우산으로 이렇게 치면서 좀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적으로 보여지고 네. 결국에는 저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대형견 주가 와서 이제 개를 제지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시에 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리고 아마도 저 자리에 이제 소형견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이 있었고 어린 아이가 있었으면 또 공격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견주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영상을 보시면 영상 후반에 단속 요원이 또 등장합니다. 이 단속 요원이 목줄을 채워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견주가 안 채웠다가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아무리 본인의 반려견이 물지 않는다고 과신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예.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특히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을 때 목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단순한 에티켓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위반하면 또 처분까지 받을 수 예. 있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2m 이내에 그런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을 시키고 외부에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위반하게 되면은 뭐 횟수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견주들의 인식이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개선됐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소수의 일부 때문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김승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네, 먼저 김승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오늘도 이어졌죠?
4: 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형 뇌물 사건이 점입 가경이라며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으로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서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입니다.
4: 관련 사건 공소장에선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요청한 정황도 파악됐는데요. 박정은 의원은 브로커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이뤄졌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역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지휘부의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계획까지 밝혔지만 이를 막은 게 누구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이죠.
4: 그렇습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후보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부까지 나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폭주 기관차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0: 나를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명백한 뇌물죄라 단정을 하고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돈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도운 것처럼 야권이 의혹을 엮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과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올가매를 씌운 수사를 한 거란 주장도 펼쳤는데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3: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압박도 거세죠.
0: 네, 과거 용 후보자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기자회견문과 사진이 다시 조명됐는데요. 당시 용 후보자는 보조금 제도를 비판하며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폐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도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 만큼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보조금 논란을 끌고 가는 건 국정운영 동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서 용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군사 기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4: 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기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라면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봉쇄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고 또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처음 국제연대와 관련한 제안이 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는 호르무즈 의존도나 우리 국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으로 파병 등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대비 태세를 언급한 걸 보면 파병 가능성을 꽤 높게 열어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전투 병력이 직접 파병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4: 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언급되는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또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되고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을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비전투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병 시 국회 동의 등 국내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 국회와 구체적 협의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연대를 이끄는 영국, 프랑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오는 8일 예정된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기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YTN 한현입니다.
5: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반대와 주 4.5일제 도입, 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금융노조 파업으로 집회가 열렸죠?
6: 네, 금융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까지 구간에서 집회를 여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집회는 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노조 측은 앞서 오늘 파업에 2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중단 등입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6.05%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을 예고했고 어제도 파업을 앞두고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 네, 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은 뭡니까?
6: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파업의 쟁점은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등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요구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교섭에서 당초 8%였던 임금 인상 요구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2.5%만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산업성과와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그 성과를 청년 채용 확대로 이어가자고 강조했는데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 업무 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네, 그리고 금융기관 지방 이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죠?
6: 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입니다. 금융노조는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과 직접 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책은행 등의 금융기관까지 강제로 옮기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파업에는 국책은행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조합원의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출입은행 측은 고객 앞으로 양해 안내 공지가 나갔고 미리 준비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도 조합원의 90%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산업은행 측은 은행 특성상 대면 고객이 거의 없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은 영업점은 모두 정상 영업 중이며 고객에게 파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 양해를 구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노조 파업과 별개로 본원의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노조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금감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직원 1,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5: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올해 처음 열리는 전야제부터 이틀 동안 4,500명을 투입해 안전을 관리하고 당일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주말 저녁 한강 위를 화려하게 밝히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전야제도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가량 관람객이 몰렸는데 올해도 서울 여의도와 이촌 등지가 인산 인해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두 4,500여 명을 투입합니다. 한강공원은 물론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진출입로에도 빈틈없이 배치합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 차량을 통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는 행사 준비와 철수를 위해 원효대교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로와 여의대방로 등 6개 구역은 주민과 행사 차량만 다니도록 관리합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이뤄집니다. 행사 뒤 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시도 불꽃축제 전후로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안전요원 6,8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에는 새벽 5시 반부터 서울 도심에서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참가자들 이동 경로를 따라 서울시청 광장부터 광화문, 청계천 일대 주요 구간을 오전 10시 반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8: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아침에는 선선해서 좀 가을이 느껴졌는데 한낮에는 아직 더운 상황이죠?
8: 네, 서울은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현재 기온은 29.8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습도가 낮아서 체감 더위는 한결 덜

0: 내륙과 달리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오늘 한때 통영 매물도와 제주 산간에서는 시속 90에서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됐는데요.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 경보가, 남해안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예인선 수색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1: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2명이 구조됐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네팔 대참사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 인근에서 네팔인 근로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3: 네, 6km 정도 떨어진 우리 국민 실종 지역에서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조 상황과 앞으로의 수색 방향,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대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십니까.
2: 자, 모처럼 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존자 2명. 구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수님, 지금 일단 터널에서 발견을 했고 무사히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건강 상태 여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5: 예, 뭐 지금 생존 여부 확인됐고요. 예. 구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아주 크게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갇혀 매몰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예, 지금 이 실종자들이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발견된 곳이 우리 그 터널 공사 현장과 상당히 좀 가까운 지역이더라고요.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6: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이 일대에 수력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수력발전소 네 곳의 터널 등을 네팔 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앞서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두 곳에 100명 가까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접한 상황에서 예.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6: 자, 이곳에서 이제 생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근무했던 현장은 어퍼 트리슐리 1 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더 상부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약 6km, 그러니까 지금 생존자 2명이 발견된 곳과 이 UT1 발전소가 있는 곳 사이 거리가 한 6km 정도 된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이거든요. 이곳에서도 수색 작업이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네. 일단 어제까지 외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UT1도 이제 그 터널이 있어요.
2: 네.
6: 상부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낙하시켜서 전기를 네.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의 수색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네팔 군 당국과 우리 구호대가 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6: 그래서 이곳에서도 수색 계획이 나올지 이게 관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UT1 터널 안에도 생존자가 있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2: 예.
6: 이곳에서도 그 생존자 증언이 나와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 예.
6: 내용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네. 예.
7: I bet the pipe mass is turning boy. Drum bet the drum mass is turning boy.
8: 홍수로 잔해와 파이프가 밀려왔을 때 머리만으로도 물 밖으로 내밀려고 떠내려오는 잔해를 붙잡았습니다. 몸 상태는 생각할 겨를도
6: 네,
8: 없었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6: 머리만이라도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해서 떠내려오는 잔해를 붙잡았다. 예, 이렇게 설명했는데
2: 네.
6: 굉장히 긴박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조되는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 두 명 구조되는 그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땅속에서 지하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터널이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을 텐데 이 입구가 막혀서 임의로 좀 뭔가 작업을 하고 이 구조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5: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입구 쪽에 토사들이 이제

0: 막혀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입구에 진입로를 뚫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1: 네.
0: 아마도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일부
2: 이영주 경일대 교수입니다.
0: 터널분의 일부 이제 개방된 부분 쪽을 통해서 하부 쪽으로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예.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UT1 현장 같은 경우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런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가능성들은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상황보다 더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게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위라든지 또 그리고 1m 이상의 진흙이 아예 입구를 전체적으로 막고 있어서
1: 예.
0: 또 그리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사실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동원하기도 상당히 좀 여의치 않은
1: 이동할 수가 없죠.
0: 예, 이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UT1의 연 터널에 대한 구조 활동 이 부분이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3: 네. 그래도 이제 우리 긴급고대가 오늘 수색에 나선 상황이죠.
4: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 한국인들이 근무했던 곳 인근에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수색 준비에 나섰는데
1: 네.
4: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네팔군에서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서 그
2: 김대근
4: 우리 근무자들이
2: 기자입니다.
4: 있었던 곳에 수색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1: 네.
4: 그런데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죠.
1: 예.
4: 예, 안개가 많이 껴서 결국에 회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한국인들이 근무했던 곳으로 헬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출발 전에 저희 취재진에게 한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직원들이 근무했던 발전동이 있는 곳에 착륙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4: 지금 그 어퍼 트리슐리 원 그 발전소 구조를 보면 발전동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사무동이 있고
3: 예.
4: 그리고 직선거리로 10km 정도 위에 부분에 이제 댐이 있고
1: 예.
4: 그곳에 그 터널의 입구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발전동이 있는 곳에 착륙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그 한국인 직원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던 곳이거든요.
1: 네.
4: 그래서 보면 영상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전해지긴 하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헬기를 착륙하려고 하고 그리고서 그 드론을 활용해서 좀 수색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지금 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헬기로도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육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육상으로 들어간 그 긴급 구호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까지 들어간 다음에 낭떠러지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장에 특히 우리 그 발전소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상황이 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단순히 이제 토성류만 흘러내려서 이렇게 매몰이된 상황이 아니라
1: 예.
0: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붕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는 경우들 대부분 다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베이스 캠프를 차린 바타르 지역 여기까지는 사실상 이동이 가능한 차량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서 이쪽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가 사실은 이제 한 천여 점 이상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장비들 이송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인데요. 여기서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걸어서도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다가도 사실 그 길이 끊겨 있거나
1: 예.
0: 산악 지형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 접근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네.
2: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 근처에서 네팔인 근로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구조 상황과 앞으로의 수색 방향에 대해 이영주 교수, 김대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독단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상의 한 번 없이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셨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격을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학창시절 내내 부딪히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살가운 자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특하셨는지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저에게 단독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남긴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주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아파트 명의 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0: 시작되었는데요. 저와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법원 소장까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소송 원고 측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상속인 수계 신청을 내서 저와 어머니를 피고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까 봐 두려워하는 중인데요. 예금과 부동산 빚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수중에 돈이 부족합니다. 장례 비용으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인출해서 써도 될지, 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수발했고 아파트 마련에 기여를 했는데 상속 시 어머니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추스르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보증채무, 손해배상 소송 당하게 된 상황이신데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0: 그렇군요.
1: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조회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상속 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상속 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반면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0: 네.
1: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승의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례 비용이 또 문제잖아요. 장례 비용이나 병원비, 이거는 뭐 한정 승인, 뭐 상속 포기하기도 전에 빨리 써야 되는 돈인데 아버지 명의 예금을 먼저 찾아서 쓰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속 절차 끝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 인출해도 될까요?
1: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0: 네. 네,
1: 민법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추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장례 비용이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인의 예금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인의 사비로 장례비를 지출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네, 상속인 비용으로요.
1: 네, 부득이하게 고인의 예금이나 장례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영수증이나 병원비 내역, 장례식장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단순 승인 오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동생하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상속, 재산 나누기로 협의할 때는 상속인 모두 있어야 되는데 남동생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와 사연자분 두 분만 뭐 합의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1: 남은 가족들끼리만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0: 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네, 단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동생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법정 실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 네.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아, 네. 지금 근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할 때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임야 한 필지를 이제 증여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미리 받은 거는 상속재산 나눌 때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 네, 사연자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0: 특별수익이요?
1: 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다.

0: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성급으로 모아서 실제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해서 상속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1: 아, 미리 받은 걸로 쳐서 나중에 상속재산 나눌 때 그것까지 합산해서 다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머니는 오랫동안 본인이 아버지를 간병을 했고 또 아파트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도 이제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보다 좀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어머니께서 이제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해서 남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민법상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오랜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단순한 통상적인 동거나 부양 의무 이행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상당 기간 동안 간병비 절감에 준하는 수발을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수준의 병간호를 하였다거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대준 것을 실제 자금 출처를 통해 증명하였을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근데 지금 남동생이 연락이 끊겼는데 어쨌거나 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상속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남동생은 사연자님을 상대로 유리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리분율로 보장됩니다.
1: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랑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남동생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상속재산 나눌 수는 없고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여름의 더위는 이제 서서히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한층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고 습도도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다소 수그러들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20도 정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더해가면서 차량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하실 구간도 잘 살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으로 여의도부터 반포대교 통과해서 영동대교까지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 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도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그리고 기름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각각 양방향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오늘 고속도로 좀 정체 구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는데 화도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오늘 헬기로 수색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4: 네, 우리 수색 지점과 떨어진 다른 수력발전소 터널에선 참사 발생 9일 만에 네팔인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5: 네, 저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네팔 바타르의 군부대입니다.
3: 네, 긴급 구호대가 오늘은 실종 지점으로 향했죠.
5: 그렇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오전 수색을 이미 마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군부대에서 헬기를 타고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사고 지점으로 실어 나른 뒤 3시간가량 수색 활동을 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발전소 시설에 잇따라 착륙해 주변을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위어댐 인근과 파워하우스에 각각 착륙해서 드론 촬영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도 수색작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네팔 군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대는 여건이 되는 대로 수색작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수색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긴급 구호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6: 네. 이규호 대장입니다.
7: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탄세를 다 수색을 했고.
5: 네, 긴급구호대가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전쯤입니다. 그제 네팔에 도착한 긴급구호대가 헬기로 현장에 이동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제는 네팔군에서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서 뛰었지만 짙은 안개로 수색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4: 네, 한편 발전소 터널에서 참사 9일 만에 생존자가 구조됐죠?
5: 그렇습니다. 3시간 전쯤 제가 있는 이곳 군부대로 헬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군인과 구급대원들이 달려가 들것에 실린 이 사람을 천막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어퍼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에서 오늘 오전 구조된 생존자라고 전했습니다. 이 생존자는 이곳 군부대에 1시간가량 머물다 다시 헬기에 실려 다른 장소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참사 9일 만에 네팔인 2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구조된 2명 가운데 다른 1명은 곧바로 카트만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기적적으로 생존자가 나온 발전소와 또 우리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는 다른 지역인가요?
5: 그렇습니다. 우리 실종자들이 있었던 곳은 어퍼 트리슐리 1 지역이고 오늘 생존자가 나온 곳은 3A 지역입니다. 두 발전소 사이 거리는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A 발전소가 더 남쪽이고 긴급구호대가 수색활동을 펼쳤던 지점은 3A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는 산소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네팔 당국은 오늘 수색 작업 중에 터널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생존자를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생존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활동도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언론 공지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4: 네,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공익성이 있는 고충 민원을 전달한 거라고 했고 영장 전담 판사와 찍은 셀카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8: 네, 서울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준비단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죠?
8: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차려진 이곳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측은 외부에서 통상적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준비단은 설명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반박했는데요. 먼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고충 민원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거라며 청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민원 전달의 대가에 대해서도 정치 후원금 등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적 없고 실제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원 전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라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4: 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당시 영장 전담 판사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죠?
8: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과거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셀카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정무판사는 임상시험 승인을 최초 청탁한 업체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로 알려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정판사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2023년 12월에 있었던 강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여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준비단 측은 사건과 무관하게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찍은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시간 선후를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판사는 현재도 판사로 재직 중인데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실관계 파악 등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4: 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권준수 기자.
9: 네, 국회입니다.
3: 네, 먼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오늘도 이어졌죠.
9: 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형 뇌물 사건이 점익과경이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으로 모자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서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입니다.
9: 장동영 대표는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사건 공소장에선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정은 의원은 브로커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이뤄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지휘부에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계획까지 밝혔지만 이를 막은 게 누구냐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4: 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이죠.
9: 네,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후보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폭주기관차처럼 막말을 쏟아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명백한 뇌물죄라 단정을 하고 급제하는 대통령과 손잡고

0: 맞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1: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야권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과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올가미를 쓰인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11명의 검찰이 투입됐지만 식약처장과 담당 공무원 7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정치 검찰 만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압박도 거세죠.
1: 네, 과거 용 후보자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기자회견문과 사진이 다시 조명됐는데요. 당시 용 후보자는 보조금 제도를 비판하며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폐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도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 만큼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보조금 논란을 끌고 가는 건 국정운영 동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서 용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잇단 실종 사건과 허위 종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실종수사쇄신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앞으로는 형사과장 승인 없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네, 또 야간 실종사건 대응을 위해서 최소 2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실종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도 추진합니다. 실종수사쇄신대책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군사 기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4: 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기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대비 체계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라면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봉쇄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고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처음 국제연대와 관련한 제안이 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는 호르무즈 의존도나 우리 국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으로 파병 등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대비태세를 언급한 걸 보면 파병 가능성을 꽤 높게 열어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투병력이 직접 파병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4: 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언급되는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인력이든 비전투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이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되고 또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비전투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병 시 국회 동의 등 국내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연대를 이끄는 영국, 프랑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오는 8일에 예정된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기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YTN 한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8: 고양 특례시.
19: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20: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2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표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20: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22: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3: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1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고요. 역대 8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자 1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역시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8% 급증하며 수출액은 260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좋은 흐름이 기업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막연한 걱정 될

0: 진 정확한 숫자들로 내 미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9월도 힘차게 네. 알차게 네. 저희가 이 시간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 재무 코칭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오늘도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님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92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설계사분이 기존에 가입한 제 보험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일단 보험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보험 점검을 꼭 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보험 한번 가입하고 나면은 그냥 가입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1: 맞아요.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아파요.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네. 소득이 변하거나 하면은 그때에 맞춰서 보험 점검 꼭 하라고 권해드리죠. 네. 자, 일단은 보험 점검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일 것 같습니다.
0: 어떠한 문제든 뭔 일이 발생하기
1: 그쵸.
0: 전이야.
1: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보험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났거나 말씀하신 대로 뭐 결혼이나 출산, 뭐 자녀가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퇴직처럼 생활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는 이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은 나에게 불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꼭 필요한 암이나 뇌와 심장과 같은 치료비나 간병에 관한 보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2: 네, 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좋은 점검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부담스러운 보험료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는 것이 보험 점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가 지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점검의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시고 기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입하고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정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참고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960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이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이 5개나 있는데 다음 달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갈아타고 바꾸는 게 유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일단은 네. 갱신형 보험이 5개나 있다.
1: 어, 맞네요.
0: 네. 연쇄 도미노처럼 보험료 네. 오를 거 생각하면
2: 계속 매달. 네.
0: 그렇죠. 지금 53세시래요. 갈아타시는 게 더 나보이긴 할 것 같은데 전문가분은 어떠세요?
1: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바꾸는 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 청취자님의 나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섯 개 보험 모두를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50, 60대에는 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인상폭이 급격하게 이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갱신형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납입해야 되는 건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갱신형 보험들 가져가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또 따로 있을까요?
2: 네. 첫 번째는 저는 위험 정도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암으로 인한 가족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만 다 채우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0: 네.
2: 이럴 때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보험은 비갱신형을 준비하시고 추가로 더 채우고 싶은 진단비는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내가 가장인 경우 이 가장에게 중대 질환이 생기면 큰 위험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의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으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을 준비하려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60대라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20년, 3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60대 이상이신
2: 그쵸.
0: 분들은
2: 네.
0: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으로 이제 가져가시되 네. 그 20년 후인 80대나 90대가 됐을 때 네. 어떻게 이거를 갱신을 감당하면서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때 해지를 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당장의 월 보험료만 놓고 훨씬 저렴하니까 일단 갱신형으로 가져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총 납입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갱신형 아예 가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섞어서 운용해야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내 보험도 갱신형이 많은데 나도 이거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인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굿모닝 굿나이트 전문가분들이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자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요. 휴대전화 끝번호 1594번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버스 기사입니다. 분명 내가 가입하긴 한 건데 어느 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때 어떤 보험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보험 정리의 기준 한번 짚어드려야겠는데요.
1: 네, 지금 이제 청취자님이 보험 가입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바로 어떤 걸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대신 저희가 보험 정리라는 기준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중복 보장의 여부예요. 같은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나에게 필요한 수준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 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갱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을 정리할 때 갱신형을 확인하는 이유는 갱신형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여도 중간중간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이에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젊을 때 가입한 사망보장이 현재도 필요한지, 지금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혹시나 부족한 치료비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해요. 무턱대고 보험료를 줄이시다가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말씀 듣고 보니까 보험 정리할 때는 가입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한 확인이 네, 필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보장은 남기되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는 게 진짜 보험 점검 리모델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보험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정리하기 전에 먼저 보장의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내용과 답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규범 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 네. 점검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1: 네, 보험은 문제가 생긴 후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혼이나 출산, 은퇴처럼 내 생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는 보험 가입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은주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2: 네.
0: 50대분의 갱신형 보험, 이거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2: 한두 개는 괜찮지만 이제 인상폭이 가장 커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 납입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내 보험이 내 상황에 지금 맞는 건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마음 드신다면 이 역시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글에 고민 사연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0: 구조대.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양주에서 봉제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전 한 달에 보험료를 60만 원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동료는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와 제 동료 1타이피로 좀 도와주세요.
3: 자, 그래서 이렇게 종신보험 두 건 중 하나는 유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2: 아유, 진짜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0: 아니, 제가 저희 남편 정보까지 다 가져왔는데 이거 좀 싹 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2: 들어봐도 그렇지? 야, 이분 설명이 진짜 마법이야, 마법. 모든 걱정이 다 해결돼.
3: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머, 수진님,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지? 분명히 가입할 때는 제가 꼼꼼히 보고 다 따져서 가입한 거거든요? 엄마야, 나 현기증 난다.
2: 결국 시작은 제 보험 상담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옆 동료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맙다며 제게 술을 산다는데 오늘 저녁 뭘로 먹을지 메뉴 추천도 받아봅니다.
0: 자,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는데 약간 반전이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님이 어쨌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보니까 나는 일도 아닌 것 같다.
3: 맞아요.
0: 내 네. 동료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다 봤더니 그렇죠. 동료 상황까지 어떻게 정리가 뭐 됐나 봐요. 어쨌든
3: 어머, 수진님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0: 어, 그러니까요. 어머, 현기증 난다. 현기증 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될지 일단은 알아보기 전에 청취자님이 네. 이 동료가 보험 점검하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저녁 쏜대요. 저녁 메뉴 뭐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2: 저희 원픽은 평양냉면의 네. 수육 한 접시
0: 거기다가 한 접시. 네.
2: 소주 한 두 잔 정도.
0: 침을 많이 꼴깍꼴깍 삼키시네요.
2: 네, 오늘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유은주 팀장님은요?
3: 저는 술이면 네. 고기죠. 고기는 늘 정답입니다.
0: 뭐가 됐든지 이게 아주 맛있는 걸로 좀 든든하게 얻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게 사실 점검받고 나면은 내가 한두 푼 아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목돈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 상황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 어떤 상황이셨던 거예요?
2: 네, 이 청취자님 업무 특성상 직접 보험을 알아보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공장으로 오시는 설계사님께 이 청취자님의 모든 보험을 가입해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0: 아, 봉제업 하신다고 했었죠?
2: 맞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보험을 이제 한두 개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료가 60만 원이나 돼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소득이 많이 줄으셨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감이 안 잡힌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0: 그렇죠. 막 바쁜 와중에 보험 하나 두 개 가입하다가 건수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점검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청취자님 보험 가입 내역 현황 살펴봅니다.
3: 일단 청취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 17만 원

0: 21만 원으로 두 건 있으셨고요. 암보험 8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 실손보험 11만 원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 중이신 상태였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가입하신 17만 원짜리 종신보험 한 건을 빼고 나머지 보험은 전부 간편보험인 유병자 보험에 가입 중이셨어요.
1: 그래요? 전부 간편보험인 유병자 보험에 가입 중이셨다는 거 보니 어떡해요. 우리 청취자님 뭔가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셨나 봐요.
2: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질병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고고당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하신 지가 좀 몇 년 되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질환들 외에는 큰 질병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용종 제거라든지 뭐 교통사고가 난다라든지 뭐 간단한 병원 기록이 있긴 했지만 큰 수술이나 입원 기록들은 없는 상태였어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고고당도 사실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니까 좀 크게 느껴지고 대장용종 제거에 교통사고로 뭐 간단한 치료 받으신 것도 사실 그냥 생각할 때는 나한테 되게 큰 치료력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보험 가입할 때는 큰 질병 이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으로는 가입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보험적인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요. 이렇게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대 질환이 아니라 경증 질환일 경우에는 꼭 유병자 보험으로만 상품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님도 좀 그럴 상황이 없으셨을까요?
0: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약 복용 정도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간편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도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경우 고고당, 만약에 약만 복용하신다고 하시면 건강체보험으로 심사해주는 회사도 많고요. 심지어 뇌혈관과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은 건강체로 심사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체로 인수를 해주는 회사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겠네요.
2: 맞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마다 가입 심사 기준이 모두 달라요. 같은 질병이라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지 또 언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혼자 하나하나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보험 분석을 받아보시고 내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치료 이력과 어떤 병원 내원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래서 보험 점검은 꼭 받아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 또 무료 점검이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상담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 무료 상담의 기회 여러분들 꼭 가져가 보시고요. 계속해서 청취자님 보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0: 네. 청취자님의 종신보험 두 건 중 17만 원 한 건은 가입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납입도 얼마 남지 않아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1년 전에 가입하신 21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정리를 추천드렸는데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이유도 있었지만 종신보험에 추가한 모든 특약이 갱신형이었어요. 특약별로 갱신 주기도 모두 달라서 어떤 특약은 3년이 지나면 갱신되고 또 어떤 특약은 5년 주기로 갱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가입 중이셨던 8만 원짜리 암보험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이유는 이 보장 금액도 작았지만 더 큰 이유가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보험료가 높은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1: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요?
2: 네, 이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자님은 4년 전에 백내장 수술과 건강검진 중에 이제 용종 제거 그리고 교통사고 치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초간편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온 상황인 거죠.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2: 네.
1: 이 초간편 유병력자 보험으로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 저렴한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총 납입 보험료나 보장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분명히 전문가분이 판단을 해주셨겠죠.
2: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 보험료를 6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14만 원 정도 줄여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던 보험 중에서는 17만 원짜리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3만 원, 1세대 실손보험 11만 원만 남겨드렸습니다. 기존 종신보험에

0: 암과 수술비 특약이 아주 잘 들어가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도 상해 보장을 같이 가져가면서 3만 원대라서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줄인 네. 보험료로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와 맞는 조건으로 암 치료비 보험 5만 원과 뇌심장 치료비 6만 원, 간병비 4만 원까지 추가로 준비를 해드려서 예전보다 보장 내용은 훨씬 단단해지고 보험료는 줄여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면 27만 원의 종신보험도 납입이 끝나거든요. 그때가 되면 보험료는 29만 원까지 떨어져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요.
0: 네.
1: 그리고 실손보험도 아직까지는 큰 부담을 못 느끼신다라고 하셔서 일단 보장이 좋은 1세대 실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비싼 중증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경증 유병자형과 건강체 보험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입일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2: 그렇군요. 현재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1: 네.
2: 46만 원으로 일단 14만 원의 보험료가 줄었고 3년 후 종신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그때 또 보험료가 29만 원대로 줄게 됩니다.
0: 네.
2: 딱 30만 원,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족한 보장은 채워가면서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 유지만 잘하시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요. 방송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도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 고민이 되신다면요. 그 고민의 시간을 단축하시고 직접 상담 신청으로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험료 부담되는 수준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으로 줄이면서 보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3015번님, 2851번님, 8465번님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차근차근 한 분 한 분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요약해보면 어쨌든 청취자님이
1: 네.
2: 그동안 고고당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약 복용하시고 대장 용종도 제거하시고
0: 네.
2: 막 교통사고 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입 가능한 건강체 보험으로 갈아타시면서 보험료도 줄인 데다가 보장도 네. 되게 넓히고
0: 네.
2: 또 골치 아픈 게 우리 맨 첫 번째 코너에서도 들어봤지만 갱신형 특약들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이런 것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보험이 좀 제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취자분들의 이런 사례를 들으면요. 우리 또 듣고 계신 다른 분들이 아 진짜 나도 받아볼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현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처음 청취자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바로 옆에서 근무하시던 동료분들도 계셨는데요. 첫 상담을 시작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옆에 계신 분께 같이 한번 상담 받아봐라고 권하셨지만 그분은 저는 지인이 보험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셨었어요.
2: 네.
0: 그런데 청취자님 상담이 모두 끝난 날 갑자기 그분이 종이에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본인과 남편분 보험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 오, 두 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1: 얼굴을 보신 거죠. 이제.
2: 아, 과연 그럴까요?
1: 여기에서 신뢰감이 묻어나니까.
2: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 동료분은 이제 청취자님의 견해도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종신보험 상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보험도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이제 바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셨는데 내 보험은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이 주계약인 사망보장 아래에 있는 특약들이 모두 이제 낮에 들었던 내용이랑 비슷하시더래요. 모든 특약이 5년 납 5년 만기로 되어 있던 청취자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2: 그러니까 내 동료의 문제점이 결국엔 내 문제점이라고
1: 네.
2: 했던 거네요. 5년 납 5년 만기라는 건 결국에는 5년 주기의 갱신형 특약이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이 동료분의 보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갱신형 특약이 많았던 종신보험 23만 원과 암보험 6만 원 그리고 치매 간병보험 8만 원

0: 실비 보험이 12만 원 모두 합해서 49만 원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동료분 남편분의 경우는 똑같은 구성으로 종신보험 27만 원, 암보험 8만 원, 치매간병보험 5만 원, 실손보험 13만 원으로 총 53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의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1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었던 거죠.
1: 현재는 100만 원이지 앞으로 갱신되면 맞아요.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2: 그리고 이제 가입해두신 간병보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간병보험도 치매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서 보장 내용도 좋지 않았고요. 중대보장인 뇌심장암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종신보험의 갱신형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0: 네, 동료분의 보험 내용은 안타깝게도 사실 유지해야 될 보험이 거의 없었어요. 네, 종신보험의 거의 모든 보장을 묶은 상황이셨는데 네. 또 그 특약도 전부 갱신형이었고요. 추가로 가입하신 암보험도 모두 다 갱신형 상품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부담이 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분 보험 가입 상황을 봤을 때 과감하게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옛날에 왜 막 친구가 연애 기획사 오디션 보러 간다 그래서 막 따라갔는데 네. 따라간 그 친구가 더 대박 나서 더
0: 맞아요.
1: 스타가 맞아요.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우리 김정 기사님이 딱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상담 신청해 주셨던 청취자님보다 훨씬 더 보험 구성이 안 좋은 상태셨네요.
2: 네, 그래서 동료분의 보험은 12만 원짜리 실비 보험만 유지를 권해드렸고 나머지 보험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네. 아내분의 보험은 49만 원에서 최종 실비 포함 36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려서 13만 원을 줄여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36만 원의 보험료 중 실비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만 원의 보험료를 여러 회사로 나눠서 암과 뇌심장, 간병 상해까지 골고루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남편분과도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53만 원이던 보험료가 최종 41만 원으로 이제 12만 원을 줄여드렸거든요. 근데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실손을 제외한 다른 보장 모두 리모델링을 해드린 결과예요. 남편분도 보험료 41만 원 중에 13만 원의 실비를 제외한 28만 원의 보험료를 여러 회사로 나눠서 암과 뇌와 심장 그리고 간병 치료비까지 모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다른 거 다 바꿨는데 왜 실손 보험만 유지하시기로 한 걸까요?
2: 아, 네. 1세대 실비라서 보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두 분 모두 자잘하게 보험금 청구할 게 많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아, 물론 실비를 전환을 해도 과거 청구하지 못한 병원비 청구는 기존 조건으로 가능하시긴 한데 그래도 실비 청구 전부 다 하시고 그 이후 5세대로 전환하시는 걸 고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일단 저희가 실비 관련 서류를 다 안내드리고 서류 준비가 다 되면 보험금 청구도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0: 네, 일단 아내분의 보험료는 4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남편분의 보험료는 5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두 분 합산 25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실비 갱신 주기가 되면 아마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거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그때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5세대로 변경하실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실손보험까지 5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두 분의 합산 보험료는 한 15만 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 두 분의 보험료가 한 분당 한 3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노후 대비까지 좀 탄탄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 보험과 내 재무 상태 걱정되는 분들 주말까지 고민 끌어안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직장 동료분과 함께 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가을색이 짙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대부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은 29도 선이 되는데 체감 더위는 조금 더 낮겠고요. 아침 기온도 20도 선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인 만큼 차량이 무척 많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도 꽤 길어지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정체 구간이 긴데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평택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는데 두 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지나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도 더디게 이동합니다. 오늘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꾸준하게 시간마다 돌발 구간이 있는데 서울 쪽으로는 덕수 3페이에서 강일까지 일단 차가 많은 가운데 선동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양양 쪽으로는 미사 부근 1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경부고속 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유계소 부근 화물차 관련한 사고 있었고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분기점, 기흥 동탄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꽤 길게 밀리는데 충청권 정체가 길어집니다. 천안에서 천안 호도유계소까지만 해도 10km 넘게 밀립니다. 매트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한상으로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최근 네팔 대홍수 사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내 유일 여성 빙하학자 신진아 박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팔 사태를 빙하의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합니다. 2022년 9월 4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수상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저 매주 금요일 날 갤럽이 정기조사 발표하는 날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회복하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만 회복하지 못했고 개각 이후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배 소장님께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네. 일단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인사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0%로 같은 조사 기간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는데 먼저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경제 민생 뭐 외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부정평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높고 경제 민생 근데 여기 인사가 이 없던 것이 플러스 8% 거의 낮았던 것이 이번에 8% 더 늘어나면서 9%로 세 번째 이유로 올라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뭐 용인 후보자랑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 이상 20대의 대통령 긍정이 25% 30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0: 예. 그럼 결국은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개각이.
1: 근데 실제로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경우 우리 역대 정권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정말 파격적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파격적 인사라는 게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 사람 쓰게 되면 또 그걸로 뭘 할 거고 또 반대편 하면 왜 저쪽만 하느냐 뭐 등등의 인사를 통해서 뭘 하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 거는 뭐 저는 인사를 통해서 극복이 좀 어렵다고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전당대 이후에 좀 통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그나마 유지되거나 아마 반등할 요소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아니, 원장님 말씀 통해서
0: 그러니까
1: 합쳐보면
0: 민주당 내는 지금 뭐 통합 또 연대 뭐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들어가서 시끄럽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만 네. 그 이상한 얘기가 전혀 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쪽하고 이제 불협화음.
1: 이게 그 네. 그걸 뭐 반영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조국 원장님이 계속 그런 멘트들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국 그 혁신당도 뭐 지분상으로는 상당히 됩니다.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 그럼 냉정하게 좀 말하면 30%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분들 좀 30% 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게 사실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3: 하고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연합에서 이탈된 세력이요. 일단 이제 이쪽에 보면 조국당 세력이 조국당 당원의 한 60-70%가 이재명 때 부정적이에요.
0: 맞습니다.
3: 네. 네, 조국당 이탈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2030 여성층이 보안수학 때문에 좀 이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뉴 이재명 세력도 이탈하고 있어요. 이게 이석연, 이병태 이런 분들 전부 지지하다가 지금 다 토사구팽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뉴 이재명 중도 그다음에 조국당 저쪽에 그러게 2030 여성 이렇게 이탈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아니기 전에 이렇게 봅니다.
0: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 찍었어요. 그동안 조사한 거 보면. 그럼 이제 반사이익 얻는다고 봐야 되나요?
3: 그렇죠. 이게
0: 뭐 국민의힘이 이거 특별히 뭘 잘하는 건 못 느끼겠는데.
3: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이게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그렇죠. 원래 축구라는 게 자살골도 한 골이고 네. 우리가 잘해도 한 골이고 네. 뭐 자책골도 한 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반사이익이 조금씩 온다 이래 볼 수 있죠. 네.
2: 그게 어떤 반사이익이냐면은 대체로 이제 이 40대 50대는 빠지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잘 안 가는데 20대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인데 20대는 18세 이상 20대죠.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36으로 14%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30대도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도 또 일부 중도 보수 행보를 하면서 들어왔던 70대인데 70대도 이제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3%인데 확실히 이걸 보면 뭐 이따가도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용해인 인사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 대통령이 모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리메르 서밋 공동 의장 자격으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용해인 문제도 있고 이제 김성원 문제도 있고 이걸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순방 간다고 또 지지율이 뛰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1: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가 아마 9월 15일 저는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0: 예.
1: 그때까지 계속 이 정도 더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걸 올리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청문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0: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2: 저는 지금 여론으로는 지명 철회 안 하고는 못 베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왜냐하면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빨리 반등시켜서 국민들의 이 시선은 대통령 쪽으로 가지 사실은 용해인이나 김성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또 중심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하면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감성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예, 용해인의 경우에.
0: 네, 그렇게 보입니다.
2: 예, 예. 공정성. 또 지금 김성은 장관의 경우에도 뭐 양모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어떤 사람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이 뭔지에 예. 귀 기울이는 것이 예. 더 나은 선택이란 말씀.
0: 그럼 뭐 인사라는 게 이 사람 안 되면 안 돼. 그런 인사는 없고요.
2: 예. 예.
0: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뭐 용해인이나 김승원이나 불법 입원 문제는 다 클리어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 감정, 국민 눈높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불법적인 건 없었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1: 근데 네. 저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뭐 내용은 뭐 얘기 다 됐으니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저렇게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라서 공격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정성호 장관 물러날 때 법무부 장관 자리는 세상 어떤 사람 오더라도 야당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회생활 하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뭐 용해인 후보는 좀 다를리 보이지만 그래서 뭐 일부 공감은 하지만 변호사님 딴 사람 해본들 또 공격할 건데요.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2: 아 근데 제가 오늘 뭐 말을 많이

0: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 알았어요.
0: 서정욱 변호사도 계시고 근데 이건 지금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감당 가능한데 이게 신약으로 연결돼 버렸거든요.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뭐 우리가 YTN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양모 게이트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빨리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상으로 어떤 상황으로 번지고 전개되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김성원 후보자는 우리가 뭐 공소시설 모임 대표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요. 오늘 직위원 판사가 이제 그 공소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하고 관계없는데도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술값으로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도 이제 그 정모 판사 이름 안 까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까지만 정모 판사 그다음에 양모 씨라고 오빠 실시 오빠 하는 그 술자리가 노벌이잖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강세찬 교수 할 때 제넨셀 그때 그 판사가 대검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배제해달라 했는데 술자리 이거 그대로 해가 영장 기각돼 버렸어요. 이거는 직위원 판사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김성원 개인의 문제지. 이게 공소 취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3: 네, 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그 모임이 이제 술자리라고 하는 게 시기를 봐라 네. 훨씬 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 서정욱 변호사 공소 취소 모임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공소 취소로 갔잖아요.
2: 처음엔 그걸로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티놀지 오빠 게이트죠, 그때.
1: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예전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때 시작 자체는 다른 거였어요. 뭐 자익 뭐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나중에 웅둥하고 나고 별거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뭐 조사도 받고 수사도 했는 것처럼 이 그런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기가 쉽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지금 법무부 힘 다 빠지지 않았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검경 수사권 조정하느라고?
1: 아 그래서 저렇게 하네요. 저는 사실 힘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더 세거든요. 근데 뭐 그런
3: 예,
1: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국회 이전은 찬성이 52% 같은 조사였죠. 2003년 이후 이제 꾸준히 증가세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 또 권력 집중 남용 방지 수도권 집중돼 있는 거를 조금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집값도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찬성이 52%로 점점 높아지는 거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20대가 거부감이 크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직장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0: 아니요, 그거보다는 예.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질문만 있는 게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개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러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3: 이해를 못 하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청와대가 이전되면 이게 정치적 수도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부여 그리고 수도는 일단 뭐 경제적인 수도가 되긴 사실상의 수도는 서울인데 네. 굳이 행정기관들은 균형 발전하려면 그건 뭐 내려가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방금 전에 이동형의 그 말씀대로 맞는 거 아닌가. 왜냐 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좋다는 무려 57%나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 그런데 뭐 미국도 뉴욕 워싱턴 백악관 워싱턴에 있잖아요.
1: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라는 게 또 수도를 의미하고.
3: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참. 옮기면은 이제 헌법도 좀 바꾸고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겠죠. 예.
1: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 청와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찬성을 하고 좀 납득이 안
3: 납득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럽게 될 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예요. 이게 아마 JTBC 보도로 불거졌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결정된 사안은 없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넘어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조국 대표도 SNS에 예. 비슷한 이야기를 썼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뭐 이거는 사실 아직 무슨
3: 결정된
1: 게 하나도 없습니다.
3: 그리고 결국은 만일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 인준 비준을 받아야 되죠.
1: 예.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실제로 우리 이라크 파병이나 예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청와대나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조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3: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예. 한국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호르무즈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이 노 땡큐 하면서 거절했더라. 불만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몇 번 다섯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게다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대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1: 또 써먹어야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면 돼요.
3: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1: 하면
3: 안 처음부터
1: 돼요.
3: 안 된다고 하면
1: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이라면서 레드팀으로 했나 지난번에 조국 혁신다. 그렇다면 같이 우당이라면 어떤 시점에 맞게 이제 비판을 하고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한다는 게 뭔 의미가 아직 드러난 사실도 없는데.
2: 그런데 이게요. 예. 이대로 가면 이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태가 터집니다.
3: 이라크 파병. 예.
2: 왜 그러냐면요.
3: 한미 FTA. 예.
2: 파병이 보수층에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 보수층에서 이거 파병 하나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할까요?
3: 그건 아니겠죠.
2: 아니죠. 예. 자, 그럼 이게 진보 진영은요. 반대가 압도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미국의 요구에서 굴복해서 가는 걸 용납 못할 거예요. 특히 김민석 형부터 김민웅부터 이게 촛불 들고 반대할걸요?
3: 촛불 들고
2: 이분이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계속 철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용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국익을 보면 파병이 맞는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폭락했거든요. 예. 이번에 아마 촛불단체나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3: 그런데
2: 그 지지율 폭락할 수 있어요.
3: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진보층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반대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지금 와서 다 후회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왜 반대했을까. 네. 그게 파병하는 게 맞고 FTA 하는 게 맞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 파병하면 지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또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같이 가는 모양새도 생각이 나거든요.
3: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한 것도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뒤쪽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협조를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옳았고 지금 이게 앵커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제 하면요. 이거 만약에 파병하면 제일 반대할 게 김어준, 그다음에 유시민, 조국 그대로 이게 강력하게 반발할걸요? 아마 정청래 세력도 국회에서는 표결도 장담 못한다. 동의안. 어차피 동의해야 되잖아요.
3: 예,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야, 지금 했었는데 후회를 해도 또 이게 사람이란 동물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반대할 똑같은 자,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3: 그러면 이제 진보층이 아마 다 반대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다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로서.
0: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한미 FTA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대자가 많았어요. 근데 한미 FTA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의 무역의 중요성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 또 우리와의 안보의 중요성은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글로벌 세계화 과정에 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우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무턱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에이 코리아 help me no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와 2005년 6년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냐면 이건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는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한미 FTA가 연결돼 있지만 지금은 더 수위가 높습니다.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경제 플러스 감정. 이 경제는 한미 무역관계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이른바 AI 반도체 그다음에 마스가 조선 다 들어갑니다. 전력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대성이 노무현 당시보다도 한 10배 내지 많게는 한 100배 정도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호르무즈 파병을 단순히 호르무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재명 대

0: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 국익에 비추어 볼때 어떤 판단이 좋을까?
1: 예.
0: 핵 추진 잠수함 해줄까요? 이거 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2만 8천 명인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 내지 4만 명 어떤 경우에 3,900명이나 아 3만 9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러이런 게 있고 이러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가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고 한미 안보와 동맹과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동의할 사람 꽤 많을
1: 예,
0: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뭐 파병이라 하니까 뭐 당장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건
0: 그럼요.
1: 아니니까
0: 아닙니다. 네.
1: 호르무즈 해협 연대라고 보시면
0: 그렇죠.
1: 되니까. 근데 어쨌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스탠스가 궁금하네요. 만일 파병을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의힘 어떤 스탠스일까요?
2: 국민의힘은 이게 찬성하죠.
1: 찬성이요?
2: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안보를 중시하고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나 옛날에 전쟁할 때도 파병하라 그랬어요. 저도 방송에서 계속 파병하라 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
1: 아니,
2: 종단에서
1: 그러니까
2: 놓거든요.
1: 뭐 미국의 요구가 있고 또 안보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찬성할 것 같은데
3: 예, 아닐 것 같아요.
1: 최근에
3: 아니,
1: 이재명
3: 참,
1: 정부 하는 일을 다 반대하거든요.
3: 저는 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요.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면 그건 그냥 다 반대예요. 논리 없습니다. 예전에 헌법은 안 그랬어요. 개헌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다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마 자유투표에 맡겨서 안철수도
3: 에이,
2: 주장했거든요.
3: 그러면
2: 그럼 지켜보세요.
3: 좋지만
2: 찬성할 거예요.
3: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뭐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강요를 임명할 때 한꺼번에 물쏟게 강 건너듯이 해야 한다. 따로따로 가면 다 잡아먹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번 개각은 여기에 비유하면 뭐 어떻게 다 잡아먹힐까요?
3: 아니 저는 뭐한 마리는 잡힐
1: 근데
3: 것 같긴
1: 지금
3: 한데
1: 사실 용해인
3: 예.
1: 후보자, 또 김승원 후보자 제외하고는
3: 나머지
1: 다른
3: 무관해요.
1: 후보자들은 뭐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보수
3: 네.
1: 쪽에서도 뭐 잘했다 칭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결국은 이제 크게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해인 후보자하고 김성 후보자. 김성 후보자는 제가 봤던 직책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용해인 후보자라는 거 개인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되는 거고 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들은 제가 쉽게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다만 둘다 낙마하느냐, 둘중한 명이 되느냐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 후보자는 새롭게 뭐 철회시켜 하긴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됩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그건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청문회 때 비례대표 안 한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청문회 할 때까지는 그게 비례대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슈가 좀안 크거든요. 다른 것도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1: 근데
3: 해봅니다.
1: 청문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서는
3: 예.
1: 소위 말하는 이 얼굴마담이라고 방송에서 표현하면 되나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바지사장? 네, 바지사장 합시다. 예. 그런 게 있고 비밀조직이 따로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폭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사실은 지키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폭로되면 이 당도 이제 못 지킨다. 그럼 빨리 결단을 해야 되지. 청문회까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2: 저는 이제 그 용해인 의원이 아마 장관직을 포기할 것 같아요.
1: 오히려.
2: 왜냐하면 이게 기본소득당이 남편도 있고요. 거기에 또 상근 당직자들이 한 10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해인 없으면 국고보조금도 안 오고 그렇죠? 또 이게 보좌진 9명도 생계 막막할 거예요. 솔직히 국회의원 임기는 2년 남았어요. 그런데 장관 얼마 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저는 여러 이제 정황상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1: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또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도 했어요. 여기서 한동훈 1위, 김민석 2위, 오세훈 3위, 9%, 7%, 5%인데 지금 뭐 집권 2년 차 아직 만 2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3: 의미는
1: 봅니다.
3: 없습니다.
1: 예.
3: 예.
1: 그러니까 보통 이때 차기 지지도 여론조사 역대 뭐 살펴보면 그때 1위 한 사람들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3: 김무성 뭐
1: 뭐
3: 이런 사람들.
1: 많죠. 뭐
3: 예.
1: 그러면은
3: 박원순도
1: 박원순도
3: 네.
1: 마찬가지였고.
3: 10%
1: 예.
3: 넘었었거든요.
1: 근데 지금은 한동훈 1위, 김민석이 김민석은 뭐 거대 여당의 당대표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요. 한동훈 무슨 의원이 1위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러면 야권에는 지금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3: 그렇죠. SNS
1: 오세훈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무죄를 안다면 모를까.

0: 그게 아니면 예.
1: 국민의힘이 그만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나 우세훈 시장 같은 걸 바라보는 것 같고, 특히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복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낮아 보이거든요.
0: 예.
1: 장동혁 대표가 있는 이상.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관계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기, 뭐 최근에 SNS 글도 많이 쓰고 막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인지도가 더 돼서 1위가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데이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연 김민석 당대표가 가장 높습니다. 17%로 이제 뭐 경쟁자로 볼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인데 4%예요. 그러니까 단연 이제는 김민석 대표 체제로 거의 굳어져가고 있다. 일단은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로 가장 높은데 오세훈 14%, 장동혁 11%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의 상황은 왜 이럴까? 이게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주 강성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 매우 보수적이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장동혁이 20%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오세훈이 10이고 한동훈은 7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게 확장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한동훈 쪽이 많은데 일단 지금 현재의 당 상황은 여하튼 좀 친윤 성격의 이 세력이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실려 있는 상황 또 최근에 뭐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실어 준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 보수 내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지지의 이 비율이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확실한 건 민주당은 지금 경쟁자가 없어요. 17%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는 7%를 넘는 사람도 단한 명도 없습니다.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청래가 아니고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사람이 김민석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조국 혁신위원장인가요? 뭐 계속 뭘 맡고 있는 것 같은데
1: 위원장, 예.
2: 위원장인가요? 네. 조국
1: 원장이
2: 혁신위원장
1: 원장, 예.
2: 그냥
0: 예,
2: 원장입니까?
0: 저거
2: 아,
0: 원장이라고
2: 네,
0: 하면 됩니다.
2: 원장. 네, 하여튼 자꾸 바뀌니까 위원장, 당대표, 뭐 원장. 네. 근데 이제 6%니까 조금 최근에 그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 진영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전만한 화력은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한때는 이 갤럽 조사에서 조국이 이 김민석보다는 좀 차이를 내면서 앞섰던 적도 있어요. 이제는 김민석 쪽으로 정리가 되고 뭐 민티 민주당 TV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조국 원장으로서의 뭔가 좀 포석 아닌가
0: 예.
2: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3: 뭐 저도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볼 때 그 진보 진영은요 아마 저는 이제 그 김민석, 조국, 강훈식이 다 코스로 봐요.
0: 같아요. 예.
3: 오히려 정청래는 좀 어렵고 대선주까지는 아마 이 세 명이 접전을 벌일 거고 우리 보수 쪽에는 오세훈, 장동혁, 그다음 한동훈인데요. 근데 우리 보수는 좀 변수가 많아요. 뭐냐면 이게 오세훈은 재판이
0: 예.
3: 거기서 무죄를 받으면 날개 달아요. 바로 1위로 갑니다. 근데 거기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한동훈도 이제 그 당원 게시판 수사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두 명이 날아가 버리면 그 대안으로는 이제 조금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 그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0: 예.
3: 받고 있어요.
0: 근데 강성 보수 표만 가지고 대통령 못 되잖아요.
3: 근데 후보는 될수 있거든요. 본선은 또 그다음 문제니까 서로.
0: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1위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신경 쓰지 말고 안 받아준다는 자꾸 복당을. 네. 그런데 그 당 안에 한동훈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스피커들 보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나 장해찬 최고 정도 빼면은 다 패널들이 친한 패널이에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라디오든 유튜브든 어디 가서 다 친한동훈 평론을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창당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원래는 지금 남은 경우의 수는 창당 정도거든요. 장동혁이 내년 8월까지 간다. 아니면 뭐 장동혁 유사한 사람이 또 당대표 된다 그러면 복당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가장 문제가 안에서 이제 소통하는 그 의원들이 예컨대 친한 게 아니면

0: 하고 연임해도 장동혁 이길
1: 그러니까요.
0: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당대표 선거에.
1: 없습니다. 지금.
0: 그러면은 한동훈은
1: 지금 창당해야 돼요.
0: 계속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1: 그래서 지금 창당을 하고 이준석 방법을 택하든 뭘 해야 되는데 총 선거도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못 한다는 거는 곧 결국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0: 만일 지금에서 장동혁 체제가 연임에 성공하면
2: 네.
0: 3년 남은 거예요, 3년.
2: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연임은 뭐 무난하고요.
0: 아, 무난합니까?
2: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당도 불가능한데, 근데 창당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한동계가 비례입니다. 비례니까 이게 나가는 순간에 배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못 나가잖아요.
0: 예.
2: 마지막까지.
0: 예.
2: 그리고 이게 나머지 지역구는요, 송파하고 부산이 많아요. 우리 보수가 아주 강세 지역에 거기 탈당해 버리면 한동훈 당으로 됩니까? 창당하면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원외 정당, 원내 정당 한동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원외 정당, 개혁당은 운이 좋아서 새석이지. 뭐 그때 개혁당은요, 그 이준석이 잘한 게 아니고 공영원 후보가 자멸했잖아요. 그러다가 천하람은 기적적으로 한 거고 원래 한석 이주영 한석 얻을 당이거든요.
0: 예.
2: 저는 한동훈 창당하면 비례 한두 석. 그 이상 지역구는 당선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은.
2: 안 나오죠.
3: 그래서 선거 제도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는 이제 선거 제도상 소선거구제에서 양강 구도의 우리 이 정치 시스템을 뭐 창당을 해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비용 문제 창당을 했을 때의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또 불가피한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다가 내년까지 한동훈 의원이 또 복당을 하고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권을 도전하고 또 관련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때는 창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이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죠. 또 팬덤도 있는데다가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그런 민심을 모아서 그런 여파를 몰아서 총선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0: 예. 창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2부에서는 연대와 합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부 순서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와, 서울 세계 물꽃 축제다!
4: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6: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7: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박진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0: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답했고, 신장식 대표가 그런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조국 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 주도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이렇게 신경전이 과열되고 그 당 지도부끼리 설전이 오가고 하면은 당원들끼리도 이제 유화가 안 될 텐데 뭐 합당 되겠습니까? 이거?
1: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아졌어요. 실제로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론으로 반대한 것까지 조국 원장의 뭐 레드팀 발언이라든지 충원 발언이라든지 또 신장 대표 등등 다 합쳐 보면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다르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런 방식을 택하니까 민주당한테는 더 나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택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0: 네,
1: 양쪽 정당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볼 때 이거 레드팀이 아니고요. 조국팀이. 이미 둘 사이 레드 라인을 긋는 거죠. 레드 라인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요 지민 비조라고 해요. 이 타협의 예지가 있잖아요.
0: 예?
2: 비례를 주니까.
0: 예.
2: 근데 지금 비례 12명이 또 비례 받을 수 없잖아.
0: 예.
2: 그럼 이게 지역구 달라 할 거죠.
0: 예.
2: 민주당에서 어느 지역을 빼줍니까? 결국 합당하면 아마 이게 조국 당이 지분을 저는 20석 이상 요구한다 봐요. 근데 민주당이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합당은 불건 저는 물건 나왔다 보고 연대를 하려 해도 어떻게 연대합니까? 평택처럼 김용남은 상임 또 상금 부회장식이 주고 정책이 평택에도 저는 다음에도 전쟁한다 봐요. 아마 연대도 어렵다. 통합은 아예 말도 안 되고 둘 사이는 이게 전면전 좌파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봐요.
0: 예, 말씀하세요.
3: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예.
3: 이게 당대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의 이 통합은 또는 합당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이 쌓여서 뭐 얼마 전에 뭐 멸칭도 있었습니다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권자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융화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런 단계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의 사실상의 수장이죠.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 레드 라인을 걷는 레드 팀이 아니라 레드 라인을 걷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냥 유시민 작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김어준 방송과 민티의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플러스 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성과 감정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합당 지분을 논하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쪽은 이 대등한 관계다. 조국 혁신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바라볼 때 흡수의 어떤 대상이지 대당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같이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민족 전쟁이 되고 있다.
0: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배은망덕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조국 원장이 SNS에 또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지민비조 언급해 주셨는데 12석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런데 많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이 찍어준 건 사실은 비례는.
1: 그렇죠. 네.
0: 거기다가 이 배은망덕 발언이 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그 원장이 사면 복권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2년 실형 선고됐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을 나왔어요. 만일 사면 복권 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1: 올 연말.
0: 올 연말까지예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면 복권을 해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 빠졌거든요. 그거를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일 사면을 하시면 한 두 자릿수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에게. 라고 해서 배은망덕이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충원 이것도 사실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충원 무슨 부하도 아니고 충원을 이렇게 하려 하면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게 옛날에 충원이라 하는데 그냥 와서 좀 욕설 비슷하게 충원 같은 충원이라 표현하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감정을 건드린 거고요. 마찬가지 대받친 게 배은망덕이 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막 목소리 커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결국 목적은 다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여기 국회의원 해본 사람 없어요.
1: 없네 없네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겠네.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비례 그 사람들 지역구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 그냥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절대 안 되거든요.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몇 명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울 때 사실 이럴 때 어려울 때 민주당 도와주고 나중에는 좀 도모하면 되는데 지금이 또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멘트 같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국 원장님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지역구 의석도 받는 거지. 붙어봐요. 그냥 다 떨어져요. 뭐 서정욱 변호사님 잘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분열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되기 바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실제로 총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되는 쪽을 찍죠. 안 되는 쪽을 뭐하러 찍어줍니까. 그런 일은 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네. 아마 이제 조국 이분이 이거 제가 교수 때도 잘 알거든요. 평가가 워낙 속이 좋고 뒷끝장렬 뒷끝장렬 네. 제가 유일하게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0: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
2: 그 저는 예, 예. 진짜 뒷끝이 있어요. 그 평택의 한이 천추에 맺히는 거예요. 평택의 김용남 공천회가 3등으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끝까지 뒷끝이 있으니까 그러기 이현주하고 강덕구 지역에 자기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그쪽에 뒷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충성 충은 레드팀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에는 내전을 벌이자. 그런데 실제 최민희 의원이 40석이 수도권에 위험하다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 2, 3천 표씩 차이 나니 조국 당이 후보 다 내버리면 그럼 이게 어떡하느냐.
1: 아마
2: 민주당은 지금 조국 때문에 골치 아플 거고요. 그런데 대신 우리 보수는 한동훈의 신당 만들면 조국 당은 똑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당 체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0: 예. 뭐 여기에서 국회의원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의전은 좀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2: 무슨 의전? 아무도 받아본
0: 없어요? 없어요.
3: 아니 국회의원 이상의 의전을 받으시겠죠. 내가 서정욱입니다.
0: 아니
3: 근데 이게 뭐가 예. 문제냐면은 예. 지금 전대 저도 이제 그래도 전대 이전도 전대 치르는 동안에는 갈등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면은 갈등이 수습될 걸로 봤는데 저는 좀 더 증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갈등 때문에 이 이탈한 뭐 호남 40대 또 화이트 칼라가 뭐 자동 응답 조사가 됐든 전화 면접 조사가 됐든 이게 지금 잘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개인들 간의 이 이슈로 점화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제가 그 멸칭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약간 조직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 조국혁신당과 그 다음에 또 이 민주당 사이 또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 의원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진보당이나 정의당도 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조금 자칫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규모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당대당 차원에서 정치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친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갈등이 번져지는 부분 이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당대당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0: 예. 근데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지분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지분입니다.
0: 통합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선대위원장 자리를 달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누구 지역구는 뭐 좀 다수 공천 해달라든가 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합당할 뭐
1: 만약에 대구 주면요 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25개 있거든요. 그거 다 가라 그래요. 그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0: 예.
1: 다 좋은 자리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지금 좀 전에 저도 한 20석 정도 아마 좀 유리한 수도권이나 뭐 호남이나 그쪽까지 해가지고 예컨대 합당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지역위원장이나 그 준비한 사람들이 반대할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게 합당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저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총선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또 연대를 하던가 사람이 자기가 될 만한 데 가서 하는 거지 안 되는 거 억지로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 이름 달고 와가지고 몇 퍼센트 받겠습니까?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2: 아마 이게 저희가 밖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후회할 결정 나중에 회고록 쓰더라도 그게 조국 사면일 거예요. 조국 사면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2년간 살고 또 이게 5년간 출마가 안 돼요.
0: 예.
2: 사면 복권하는 바람에 출마가 다 되고 대선까지 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선까지 막 경쟁자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칼에 근데 완전히 배신당해서 탄핵됐잖아요. 아마 조국 대표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려고도 할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아마 뼈저리 후회할 겁니다. 사람은 한번 배신하면 그래요.
0: 자기 발행을 평론하시는 거 아니에요?
2: 그 지금 하는 조국 대표 하는 행동이 네,
0: 그럴 가능성도 있다.
2: 지금 그렇잖아요.
4: 서 변호사님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몰아붙여도 너무합니다.
0: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이가 국민의힘 운영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용범, 이찬진, 이혁원 다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위임하려고 했는데 네. 야당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 김용범이. 그래서 뭐 해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찬진하고 이혁원도 해임해라.
1: 하나 해주면
0: 하나 해주면
1: 이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런 의도는 전 아니었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는 개각이나 인사의 효과를 좀 못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용범 전 시장 또 이렇게 교체를 한 이틀 후에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차한 거예요. 아 이거 야 이거 이걸로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딱 경질하고 바꾸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모여가지고 더 잘라도 이런 거거든요. 이찬진도 자르고 이혁원도 잘라달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3대 이 기관 되게 중요한 금융기관장인데 다는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뭐 더 이상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뭐 누구 어떻게 하든지 간에.
3: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할까를 보면은 이게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타격의 전략에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해봐야 뭐 국민의힘 내도 그냥 이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히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30대가 추가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부분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또 왜냐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가 들어누워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ETF 단일 상품 레버리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 7월에 비해서 8월까지 8월에 이 우리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 자체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40대 50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 지지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이제 착안하고 있는 것이고 60대 70대 이상도 노후 자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건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련된 사람들이 김용범 또 이찬진 이혁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 타격 주고 민주당 지지율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0: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사실은 이혁원 위원장 물러나라는 조국혁 시장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2: 지금 이게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는요. 그게 본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김용범하고 이찬진의 아들이 미래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김용범 이분이 포시즌 호텔에서 박현주 미래에 회장하고 술자리를 했다. 이런 게 의혹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박현주 회장이 150조 국민펀드에 그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게 의혹 때문에 공채에 저희가 고발한 거고요.
0: 그럼 이런 거네요. 개별 ETF 도입을 한 거는 여기 증권회사를 좀 배부르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승진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5월 달에 빨리 급 들어왔잖아요. 예. 원래 하반기 들어올 게.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제일 수수료를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성과급 받은 건 없냐. 이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예.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조국 당이 여기 나선 거 보십시오. 지금 등에 계속 칼을 꼽잖아요. 조국 당이. 오늘 그 법안 두 개 있죠. 이걸 당론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필리버스터 합니다. 그러면 5분의 3이 돼야 중단되죠. 조국 당이 안 해주면 5분의 3 됩니까? 180석? 앞으로 이게 조국 당이 반대, 조국 결제 없으면 민주당이 어떤 법도 통과 못 실 거예요.
0: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배종찬 수장 말씀처럼 지지율을 좀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일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1: 정책 목적이
2: 왜 아니에요? 그 생각이에요.
0: 그거예요?
2: 그 생각이에요.
1: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래서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합당이나 이런 지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는 뭐 사실 그러니까 정치가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아 같이 있다 우당이라 하다가 사면도 시기 주고 뭐 다 해줬는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계속 이렇게 해방을 놓고. 앞으로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 비롯해서 유튜버 좀 큰데 이런 데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반기를 들었던 그 조금박해 기억나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그 조금박해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당사자들도 다른데 약간 이제는 좀 조국 혁신당이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굳이 조국 혁신당이 반기를 든다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다른 인물들보다는 이어건 위원장이니까 이게 약간 뭐 금융위원회 관련된 것이나 관련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반기를 들겠다 뭐 이 판단에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뭐 자기 공천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봐서
1: 참 국회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하고 싶었겠죠.
0: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이 오늘이 그럼 마지막 방송.
3: 네네네네.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YTN 정면 승부 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전 점검에 나섰고 한강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하는 걸 모르고
1: 차 그 엄청
0: 올림픽 대로를 탔다가
1: 못 나갑니다.
0: 아우 엄청 막히더라고 차가.
1: 저도 못했거든요. 예. 걱정스럽긴 한데.
0: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안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안전 문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한강에 몰릴 예정이니까 서울시가 안전 인력으로 6,800명을 투입됐다고 하는데 물론 뭐 축제이니까 또 즐겁게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안전 문제가 네.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1: 큰일 납니다.
0: 예. 최대한 안전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저녁 YTN 라디오에서도 유튜브로 세계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국 하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
1: 아마 화약. 예, 화약을 쏘는 거니까 불꽃 쏘는 거. 한국 화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세 분은 뭐 가실 계획은 없으시죠?
1: 봐야죠, 그죠? 여기서 보면 보일기 안 보일래?
2: 저는 이게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예. 지방자치하면서 축제밖에 되는 게 없어. 예. 아 이건 뭡니까 이거? 전 낭비라 봐요.
1: 같이 가시죠, 사람.
3: 북새통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볼
0: 낭만이 없으세요, 어떻게? 네.
1: 멀리서 봅시다, 같이. 멀리서 해.
3: 마음속에 불꽃이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6시에는 네팔 빙하 붕괴 이야기 좀 해보죠.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교차도 신경 쓰셔야 할 때입니다. 낮에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하게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요. 겉옷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쪽 지역과 제주 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이라 가장 밀릴 시간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청담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원효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강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성수에서 노원 가는 길 꽉 막혀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종암동 쪽도 혼잡한데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월곡램프부터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트라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빙하 붕괴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째입니다. 빙하 붕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꼽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여성 빙하학자인 신진아 극지연구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0: 네, 신진화입니다.
1: 예. 빙하학자 저는 처음 들어본 것
0: 네.
1: 같은데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죠?
0: 빙하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일단 빙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먼저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하는 뭐 남극이라든지 그린란드에 그 보이는 하얀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핏 그냥 빙하를 보면 그냥 물이 얼어서 형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눈이 연속적으로 계속 내려서 다져져서 얼음 덩어리가 된 것을 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빙하라는 단어가 한자어이거든요. 그래서 빙은 얼음 빙, 강은 흐를 강인데 이게 얼음 덩어리가 그 중력에 의해서 중앙 부분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흐른다 해서 빙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빙하가 어떻게 흐르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빙하로 과거 기후 데이터를 복원을 해서 아, 지금 지구 상태가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려면 빙하가 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한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제 빙하가 한번 녹아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1: 그러면 이걸로 과거를 연구할 수 있다.
0: 네.
1: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0: 네.
1: 그 기록이 다 그럼 데이터식으로 그빙 안에 축적돼 쌓여져 있는 건가요?
0: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눈이 내릴 때 그냥 눈송이가 계속 육지에 쌓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 산불재, 아니면 화산, 대형 화산으로 발생된 그 화산재 같은 경우도 같이 눈송이랑 함께 쌓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들도 빙하에 이렇게 포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생성됐던 그 당시의 모든 이제 대기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데이터가 다 있어서 알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었던 시기 뒤에 데이터를 쫙다 확장을 시킬 수 있어서 일종의 냉동 타임캡슐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한 80만 년 정도의 기후 데이터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1: 그 이번 네팔 사태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EBS에서 다큐를 찍은 적이 있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 호수가 자꾸 커지는데 언젠간 터질 것이다. 그러면은 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는다. 근데 지금 딱 그게 그대로 된 거죠. 녹아서.
0: 사실 지금 제일 처음에 보도됐었을 때는 뭐 빙하호가 터져서 발생된 거라고 했었었는데 이좀 사건을 한번 좀 짚어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는 지진파가 이렇게 감지가 돼서 혹시 지진 때문인가 했는데 실제 파동을 보면 일반적인 지진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다가 됐고 처음에 그러면 호수가 터졌나? 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산사태입니다.
1: 산사태.
0: 그러니까 높은 산에 빙하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그 빙하 아래의 땅이 이렇게 그 불안정해져서 이것이 땅이 그 산사태가 되면서 그 빙하를 같이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선반 위에 책을 막 쌓아둘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선반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 선반이 뭐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반이 둑하고 떨어지게 됐는데 그 선반 위에 책이랑 같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일종의 선반 위에 책이 빙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빙하가 녹아서 산사태가 났는지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그 위에 있던 빙하가 그냥 떨어진 건지.
0: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그 빙하 아래에 있었던 그층 자체가 연약해졌다라는 건데, 이를 연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연구 동토층이라는 것은 이 땅이 최소 2년 정도 영하권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 땅을 그 연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연구 동토층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연구 동토층에 그 암석과 암석 사이에 이제 물이 얼어서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접착제를 탁 하고 암석이 붙여져 있다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반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지금 가장
1: 그러니까
0: 추측하고 있습니다.
1: 빙하가 바위나 암석들을 붙잡아주고 있었는데
0: 빙하라기보단 그러니까 그
1: 연구
0: 토양을
1: 동토층에 그런데 이제 그게 흔들린다. 역시 그러면 뭐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최초 원인은 뭐 지구 온난화로 봐야 되나요? 계속 따뜻해지니까?
0: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모른다가 답이고요.
1: 잘 모른다. 예.
0: 그래서

0: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그럼 기후변화가 얼마큼 영향을 주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그 빙하의 뭐 크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당연히 연구를 하셨을 테고.
0: 네.
1: 그 크기가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까? 아니면 늘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0: 아, 보통은 눈이 계속 새로운 눈이 쌓이니까 새로운 빙하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빙하가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서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정한 뭐 기상 조건이 유지가 되게 되면 일정한 부피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후 그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줄어드는 건 맞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 히말라야 산에 가도 옛날만큼 눈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 네.
1: 눈이 안 내리니까 빙하도 더 커질 수도 없는 이야기일 테고.
0: 아, 일단은 한번 빙하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빙하를 높은 산에 있다고 해서 고산 빙하라고 하는데요.
1: 예.
0: 일단 고산 빙하 형성되는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지역은 저위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위 한 28도 정도인데 우리 생각하면 저위도는 따뜻한데 어떻게 빙하가 형성돼?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위도가 그러니까 그 고도가 100m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0.65도 정도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이 말은 아주 높은 산으로 가게 되면 빙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빙하가 형성될 수 있는 최소의 이게 높이를 설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선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빙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것
1: 그 아까 그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0: 같아요.
1: 그 호수가 터진 건 아니라고
0: 네.
1: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빙하호 붕괴로 인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빙하가 이제 기후 변화로 빙하가 이제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빙하가 많이 쪼개지고 하면서 빙하의 개수도 많아지고 빙하 호수도 점점 많이 계속 늘어나고
1: 그
0: 있습니다.
1: 빙하호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0: 네.
1: 크기도 커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0: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개수도 많아지고 있고 면적도 넓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 이번 대홍수가 시작된 네팔 랑탕 유역 빙하 감소세가 가파른 지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0: 네, 그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최근 이그 200년 정도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보게 되니까 이 감소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초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빨리 후퇴하고 있고요. 네.
1: 그뭐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빙하의 약 5%가 가량이 소실됐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던데.
0: 그 여기서 말하는
1: 예.
0: 5%는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를 뺀 수치입니다.
1: 아, 그래요?
0: 사실. 네. 근데 만약에 이 빙하가 만약에 그린란드 남극 빙하를 제외하고 이 빙하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해수면이 한
1: 올라갈
0: 0.32m 정도
1: 거다.
0: 올라갈 거라고 보고
1: 예,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하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극지방의
0: 네.
1: 얼음을 좀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히말라야까지는 생각 좀 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하여튼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이제 방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만, 이 극지방의 빙하도 사실상 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려면 뭐 우리 다큐 같은 거 보면 뭐 북극곰이 뭐살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던데.
0: 네, 녹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그린란드 빙하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한 8배, 면적이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남극 같은 경우에 한 62배 정도 되는 굉장히 아주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요. 지금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고 있고, 만약에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 해수면이 한 7m 정도로 상승할
1: 어허.
0: 것으로 보고 있고, 남극 빙하가 다 녹는다라고 하면 한 58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뭐 연구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0: 네.
1: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약 조금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0. 몇 센치라도.
0: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잘 모르겠다가 답이고요. 사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미래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온실기체의 원인이니까. 그러면 온실기체가 얼마큼 우리가 발생시키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을 시킬지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됐는데요.
1: 우리가 막 자정 노력도 하잖아요.
0: 아,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산탄소를 이제 배출을 확 줄여버리자 했었을 때에는 아마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한 1.5도로 유지가 될 텐데 이때 되면 한 빙하 녹아서 한 해수면 상승이 한 0.5m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 지금처럼 쓰자라고 했었을 때는 한 0.8m, 1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뭐 올해도 무지하게

0: 더웠고,
1: 그쵸.
0: 9월 달 넘어가고 곧 추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또 30도 정도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1: 네.
0: 과학자들은 매년 매년이 최고 더울 것이다.
1: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추웠다가 뭐 따뜻해졌다가 그 지구의 자연적 현상이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위험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빙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아니라고 좀
0: 아,
1: 알
0: 그래요?
1: 수가 있는데요.
0: 예.
1: 빙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남극 온도 변화라든지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난 80만 년 기간 동안에 그 온도랑 이산화탄소의 변화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이산화탄소 먼저를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인류 활동에 영향이 최소화였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없었을 때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최저값과 최고값이 한 180ppm에서 280ppm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ppm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그런 하나의 그 바운더리를 훌쩍 뛰어넘은 거를 볼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거렸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했던 시기랑 낮았던 시기에 그 반복된 것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시기를 간빙기, 추웠던 시기를 빙하기라고 하는데 80만 년 기간 동안에 이게 10만 년 주기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빙하기로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0: 아하, 그래요?
1: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봤었을 때, 아, 인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그런 사이클들이 바뀌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근데 뭐 우리가 자정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재생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1: 네.
0: 또뭐 석탄, 석유 그동안 많이 썼던 거 발전에 좀
1: 네.
0: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고 뭐
1: 네.
0: 그래서 에어컨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1: 지금으로서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저희 도움이고요.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노력은 포집 기술을 해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좀 줄여나가는 형태로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0: 예. 근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국가에서 뭐 하자 그러면 쓰레기도
1: 네.
0: 분리배출 착착착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기차도 요즘 많이 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봤자 저기 막 인구 많은 뭐 인도 뭐 중국 심지어 미국도 분리수거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야겠죠. 예.
1: 네.
0: 혹시 그 빙하에 소실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신 적도 있습니까?
1: 아, 소실된 걸 실제로 보기도
0: 아,
1: 했었었고요.
0: 그래요?
1: 데이터로도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빙하 가장자리에서 빙하가 소실되는 건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그 현장에 20년 전에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됐더니, 확실히 그 빙하의 면적이 한 육안으로 봤을 때한 3분의 1 정도가
0: 줄었다.
1: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빙하의 과거 기후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었을 때 캐나다 고산 빙하를 이용을 해서 10m 길이의 고산 빙하를 이용을 해서 과거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복원을 했었었는데 보통은 데이터를 복원을 하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거리거든요. 근데 이 변동이 쑥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이게 빙하가 이미 다 녹아서 다시 얼었던 거였었습니다.
0: 근데 뭐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1: 네.
0: 극지방의 빙하는 녹으면 어쨌든 바다로 이렇게 쑥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 이 히말라야 빙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녹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1: 그쵸.
0: 위로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위에서 떨어지면 더
1: 네.
0: 충격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1: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0: 예.
1: 높이도 중요하고 떨어지는 그 질량의 무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피가 얼만큼
0: 아,
1: 크냐.
0: 부피가 얼마나 크냐.
1: 네.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이 고산 빙하가 중요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에 이게 식수를 공급해주는 건데 빙하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쪽에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물로 농업을 하기도 하고 발전소를 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아마 크게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0: 그렇네요. 그뭐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식수로 또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데 그게
1: 네.
0: 부족해진다. 그럼 자꾸 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 보니까 계곡 옆쪽으로 아마 사시는 이유도 뭐 식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큰 홍수, 뭐 비가 붕괴가 일어나면 이게 어떤 신호를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진이나 이런 거는 그래 조금 일찍 알 수 있다. 뭐 쓰나미나.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나요?
1: 뭐 어떤 형태로 붕괴되는가에 따라서는 조금 뭐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보통은 뭐 낙석이라든지 아니면 빙하 조각, 그러니까 빙하가 이동을 하는데 너무 급속도로 조금 이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좀 좋은 예시가 2025년도 5월 달에 일어났던 스위스 그 블라텐 산사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끊임 없이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행을 해서 다 대피를 해서 최소한의 이게 희생자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이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의 90%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보가 잘 되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1: 네. 예. 근데 어떤 규모의 어떤 방식인가에 좀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면 뭐 네팔 당국에만 맡길 건 아니고 이게 또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럼 네팔, 중국 아니면 다른 뭐 나라에서 좀 연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1: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위성 관찰, 그러니까 위성 데이터로 통한 이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기후 변화가 발생이 된 거는 사실 탄소 배출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팔의 탄소 배출은 1%도 사실 안 되는데 사실 그 기후 변화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배출을 안 했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네팔이 그런 희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연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붕괴하면 뭐 매년 이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 통틀어서 뭐 이 네팔에 있는 빙하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대가 낮다. 그래서 해수면 높아지면 다이렉트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피해를 안 볼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1: 사실 뭐 지구 시스템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빙하가 일종의 지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베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고 그 들어온 에너지의 일부를 또 지구 밖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빙하가 많이 지구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0: 아, 반사로.
1: 예. 네. 근데 빙하가 점점 줄어들어서 땅에 더 흡수된 에너지 양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 탄소 배출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빙하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어서 더 가속화되는
0: 그러니까 그러면 더 더워진다는 말씀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럼 악순환이네요, 이게.
1: 맞아요.
0: 그러니까 탄소 배출 때문에 빙하가 줄어들고 그러면 반사가 적어지니까 더 더워지고,
1: 네.
0: 그런 빙하는 더 줄어들 거고,
1: 그쵸.
0: 아, 악순환에 빠지는군요.
1: 네.
0: 하하.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1: 아, 당장 해야 될 거는, 아, 이거가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아, 나 혼자 하면, 뭐, 미국인 또 안 하는데, 예, 이런 생각이 예. 진짜 많이 회의감이 들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면서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문화가 형성이 되면 기업 마케팅도 바뀌고, 그럼 정부도 정부의 그런 탄소 배출 정책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나 혼자만 해서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 라는 회의감보다는
0: 예?
1: 지금이라도 조금의 노력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6101님께서 오늘 네팔 노동자 2명이 9일 만에 건강하게 구출된 거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실종자분들도 좋은 소식 전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 같은 마음이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오늘 엔딩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유명했던 노래인데 92년 환경보전 콘서트에서 내일은 늦으리 주제곡 더 늦기 전에라고 이게 당대 최고 가수들이 모여서 불렀었는데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네. 오늘은 신해철 버전입니까? 다 모여서? 아, 다 모여서 부르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마지막 노래 듣기 전에 광고 듣고 옵니다. 네.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92년에 나왔던 더 늦기 전에라는 노래입니다.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노래인데 제목이 더 늦기 전에였었는데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통용된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아까 신진아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와, 서울 세계 물꽃축제다!
5: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5: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7: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군 구조대가 트리슐리강 인근 터널 수색에서 생존자 2명을 구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네팔 쉬리 람 네우판의 국회의원이 4일 홍수로 매몰된 터널에서 두 번째 작업자가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네팔 육군 대변인 라자람 바스네트 준장도 오늘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진행 중인 구조작업

밝혔습니다. 셰르파 등 현지인 25명은 직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발전동을 중심으로 사고 일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또 현지에서 계약한 탐지견 4마리도 헬기로 실어 날라 발전동 인근을 수색하고 있으며 드론 6대를 띄워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과 관련한 의혹, 노동당 비선조직 출신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청와대가 겸직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 결단할 생각은 있는지 등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라면 운신할 수도 있다며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5개 발전 공기업을 합친 통합발전사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한전 자회사였던 발전 공기업 5개를 한국발전이란 이름의 단일법인으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발전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을 합치면 53기가와트로 세계 14위,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규모입니다. 통합발전사 한국발전의 본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한화가 개최하는 불꽃축제로 한국과 미국, 영국 총 3개 나라의 대표 불꽃팀이 밤 8시부터 1시간가량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주요 관람 포인트로는 한강 원효대교를 활용해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과 타워 불꽃 등이 꼽힙니다. 한화는 무한한 색깔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올해 행사 주제에 맞춰 다양한 빛을 만드는 이야기를 불꽃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오늘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을 뿐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모임 비용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계산한 것인데 이를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건 법률적으로 벗어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8월 23일에서 29일 사이를 나타내는 올해 35조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한 주 전에 9.2명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명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치로 최근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7에서 12세가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가 22.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8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1: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4: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8: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4: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25: 교정 펜팔 매칭 한 분당 7만 원이고요. 매칭된 여성분한테 편지 3번 받는 것까지 보장됩니다.
26: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25: 그럼요.

0: 일반인 남성이나 다른 교정시설에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나 외모, 성격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서 다 연결해드려요.
1: 오.
2: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0: 아, 그리고 혹시 19금 위주로 원하시면 신청할 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펜팔은 별도로 연결해드립니다.
2: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1: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여성 재소자들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
0: 소개비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1: 와,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버네?
0: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도 번다던데?
2: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자,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은 펜팔, 진짜 펜으로 하는 친구.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을 한다, 괜찮은 겁니까?
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뭐 가족이어야 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 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2: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3: 네, 사실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게 어떤 범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1대1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2: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편지 안에 얘기해야 되나? 채모나 채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3: 네. 이러한 사안은 편지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모나 체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 및 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러한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2: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뭐 7만 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다는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행위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3: 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의 편지 3회를 보장,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형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이 사건 사법 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2: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 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뭐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뭐 남은 형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3: 네, 사진이 오고 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형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사진 유출에 따른 초상권 침해, 그리고 임의로 외모와 성격을 품평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상 리스트가 SNS로 유출되면서 무관한 재소자들까지 무차별로 노출되었다면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업체의 사법 처리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2: 근데 뭐 그럼 뭐 본인이 동의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3: 동의가 모두 면제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용자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물건 하나 받기 어렵고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체로 퍼지는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 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를 했냐, 그 문제도 남는 것 같아요. 나는 펜팔만 동의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은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라고 동의한 것과 키, 몸무게,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의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 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이 사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부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돈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배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영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영리 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3: 네, 사실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벌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2: 네. 근데 만약에 호의였다, 그냥 영치금을 선물로 보낸 거다라고 하면요?
3: 네, 사실 그 부분은 명목보다는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되는데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일각에서는 교정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3: 네,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인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2: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서 또 사기를 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3: 네,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사고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 털이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함께 구속된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2: 한쪽에서는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사기, 또 다른 범죄 통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의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2: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 제주 산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고요. 모레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안현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천까지 밀리고 있고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차동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호법분기점 3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양지에서 용인 구간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총 20km 정도 밀립니다. 아직 정체가 심해서 여유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마장램프부터 밀리고 있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4: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현장을 돌아보고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 네, 부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섣불리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경찰에 대한 불신도 나타났는데요.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부모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3: 장모 씨 유가족 측 변호사입니다.
6: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미란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부모 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모습을 지켜본 저희 유족들은 이미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아, 경찰이 그냥 우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소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구나.

0: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 유족들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모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금전배상 목적이 아니라 부모경장과 국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취임 후 첫 실종수사 쇄신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담당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위치 추적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야간과 휴일에는 최소 2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현재 형사국과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뉜 관련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 경북 경산경찰서가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집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대구와 경북, 경기도 군포 등 다섯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창성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의 범행 방식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1: 경찰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남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어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유가족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4: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지키고
5: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 지부 위원장입니다.
4: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3: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논의를
5: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6: 정책금융을 지방에서 실행한다는 것이 대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남아있어야 할,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반드시 정책적 이유로 있는 것입니다.
3: 노조는 앞으로도 사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측이 추가 교섭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 등 추가 쟁의 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오늘 직원 1,720명의 서명을 담아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한다면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는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 이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형성된 금융중심지 기반을 통째로 흔들게 된다며 금융소비자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한미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얘기를 나눴고 한미 간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7: 워싱턴 DC에서 열린 투자 유치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대해서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8: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 하에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또 한미가 양국 간 체결된 업무 협약과 공동 합의문 정신에 따라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미국과 타이완 간 반도체 관련 무역 협상이 미칠 영향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선 9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 거치면 9월 중에는 저희들은 마무리할 생각이 뭐 그 변함이 없습니다.
7: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 부과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비롯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 장벽을 고리로 대미 투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수입 물량 등과 연계한 철저한 협상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한화가 개최하는 불꽃축제로 한국과 미국, 영국 총 3개 나라의 대표 불꽃팀이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주요 관람 포인트로는 한강 원효대교를 활용해 양쪽에서 불꽃이 대층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과 또 타워 불꽃 등이 꼽힙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올해 처음 열리는 전야제부터 이틀 동안 4,500명을 투입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당일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게 됩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9: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주말 저녁 한강 위를 화려하게 밝히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전야제도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가량 관람객이 몰렸는데 올해도 서울 여의도와 이촌 등지가 인산 인해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두 4,500여 명을 투입합니다. 한강공원은 물론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진출입로에도 빈틈없이 배치합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 차량을 통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는 행사 준비와 철수를 위해 원효대교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로와 여의대방로 등 6개 구역은 주민과 행사 차량만 다니도록 관리합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이뤄집니다. 행사 뒤 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시도 불꽃축제 전후로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안전요원 6,8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에는 새벽 5시 반부터 서울 도심에서 YTN 서울 투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참가자들 이동 경로를 따라 서울시청 광장부터 광화문, 청계천 일대 주요 구간을 오전 10시 반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0: 이번 주말 내내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가을답게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한낮 더위도 더 약해지겠는데요. 다만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안팎,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에서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내일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 모레는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5에서 40mm로 양이 많지 않겠고 모레 제주도에만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1: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2: 강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 부도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건입동 부도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지며 선주와 크레인 기사 등 50대 남성 두 명이 철판 아래에 깔렸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15분 만에 바지선 선주 50대 남성 한 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50대 크레인 기사도 어깨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넘어지는 등 나무 쓰러짐을 포함해 6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이번 특보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 해상에도 강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침몰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해상의 악천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종자 가족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해경 부두 앞바다의 거센 파도가 일렁입니다. 부산에는 초속 17m, 바다에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강풍과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사고 해역에는 4m가 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야간 수색에 필요한 조명탄은 항공기가 강풍에 날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고 소형 선박은 높은 파도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항공기 투입이 제한되고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선 위주로만 수색을 이어갑니다. 수중 수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13: 소형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부산 해양경찰서 수색 구조 계장입니다.
13: 대형 함정들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경과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천후가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규슈 남동쪽에 정체하면서 강풍 영역이 우리나라 남해에 형성됐고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해경은 사고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방향 전환 시점이나 홋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선사 책임도 따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 지체만한 바위까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지만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4: 산 경사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붉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뿌리째 뽑혔고 곳곳에 토사와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전 7시 40분쯤. 산 경사면이 칼로 자른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산 아래 6가구, 주민 16명이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사흘 전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15: 그 짐승 막 이렇게 뛰면은 그게 이제 돌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아주 심하게 하루 종일 나더라고.
14: 특히 산사태와 함께 집채만한 바위도 굴러떨어졌습니다. 자칫 민가를 덮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6: 그 밭에 집보다 더 큰 그 바위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궁금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굴러진 소리가.
14: 산 주변 별도의 대형 공사나 태양광 시설 등 인위적인 개발은 없었습니다.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45mm의 비가 내렸는데 당국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 그 구조 진단을 받고
11: 홍천 분수입니다.
17: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재난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 산림당국과 홍천군은 추가 낙석이 잦아드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11: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발전소 터널에서 두 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1: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8: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11: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구조에 매진했습니다. 아노프 정타파 네팔군 소장입니다.
18: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 사방에 시신과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나올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수력발전소 탈출 직원입니다.
18: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으로 이동해 드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네팔군 헬기를 타고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어퍼트리슐리 원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실종자들의 대피 추정 경로인 위어댐 인근과 파워하우스에 각각 착륙한 뒤 드론 등을 이용해 3시간가량 수색 활동을 펼쳤습니다.
1: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 3명을 찾고 있는 남동발전은 오늘 사고 현장에 셰르파가 포함된 육상수색팀 25명을 투입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오늘 현지에서 섭외된 셰르파와 전직 군인, 그리고 네팔에 있는 한국인 산악인 1명까지 포함된 25명을 2개 팀으로 나누어 지상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직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헬기를 띄워 메인 캠프와 강 하류 일대를 훑어보면서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2: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가 5,000명을 넘어선 네팔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움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일주일 넘도록 실종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시신 대신

0: 인형을 태우면서 눈물의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거센 탕류가 휩쓸고 지나간 트리슐리 강변에서 작은 장작더미가 타오릅니다. 불길 속에 누인 건 시신이 아니라 실종된 가족을 상징하는 집 인형입니다. 나뭇잎 그릇에 정성스레 꽃잎과 곡식을 담아 계단에 올리고 힌두교 전통에 따라 머리를 삭발한 유족들 표정엔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네팔 최악의 대홍수 참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시신 없는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마지막 장례의식을 치러야만 고인의 영혼이 평온하게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2: 가족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집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네팔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1: 수도 카트만두의 상황도 참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안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쉴 새 없이 검은색 시신낭에 실려 들어옵니다. 부패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향을 피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중국 양국의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유족들은 결국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채 짙은 슬픔 속에 가족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 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5: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6: 정점세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3: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는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8: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6: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8: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7: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9: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6: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10: 일 잘한다면 정치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6: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10: 정치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7: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1: 눈에 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6: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2: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산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사업가 양모 씨, 정모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양 씨가 전달한 임상시험 관련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이던 정판사 양 씨와 찍은 셀카에 대해선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2022년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3년 행사장에서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4월에 열린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양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부스 앞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와 양 씨, 정모 판사가 찍은 셀카를 해명하면서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선 해명과 배치되지 않냐는 YTN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뿐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앞서 6년 전에는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문과 관련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만든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과 관련한 의혹, 노동당 비선조직 출신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청와대가 겸직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또 여권의 사퇴 요구에 결단할 생각은 있는지 등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지귀현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민주당은 술 접대 의혹을 고리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압박했습니다.

0: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어 재판 청탁 같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 비용을 합산해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가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특별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불참자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범행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경찰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간부가 사내 서버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있다며 회사 측이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5월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과 사내 메신저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과 노조 핵심 간부 A씨가 연루된 걸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A씨가 빼낸 직원들 정보를 활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3천 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입니다. 사내 시스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10만 명 넘는 임직원 정보를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특별 경영 성과급을 놓고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이 임박하자 동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말고도 사내망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다른 조합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최 위원장과는 관련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당시엔 불법이란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부터는 사측과 협조해 조합원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한정안정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자는 김관전 변호사와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입니다. 후보 추천위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평가해서 후보자를 추렸다고 서명했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 안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서들은 모두 사라지고 수사기관 협력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3: 다음 달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와 수사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되고 관련 보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직접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부서도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해오던 범죄정보기획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원해오던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과학 기획관 등 일부는 남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에는 없었지만 아예 새로 문을 여는 부서도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이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는

0: 불가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 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 전담부도 설치되는데 이곳에선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금융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고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기관 지방 이전 철회와 실질임금 인상,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임금교섭에서 애초 8%였던 임금 인상 요구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이 2.5%만 고집했다며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노동 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과 사업 매각 등에 대한 결정을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 노령 인구가 처음으로 영유아보다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 세대가 지나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는데 노동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2: 지난해 전 세계 인구 81억 3,200만 명중 65살 이상은 8억 5,200만 명으로 10명 중 1명꼴. 10% 미만으로 줄어든 5살 이하 영유아보다 많습니다. 2060년이면 역전 후 차이는 더 벌어져 노령 인구는 20억 명, 19.6%로 크게 늘고 영유아 수는 7에서 8%로 더 줄어듭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보고서에서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든 인구 순위가 뒤바뀐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며 그 격차가 급격히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령화 핵심 요인은 출산율이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대체 출산율, 즉 부부당 2.1명 이하로 굳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년 기준 대체 출산율 이하인 나라에 사는 인구는 약 71%로 인구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10년 만에 2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노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노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20.3%로 세계 22위에서 2060년이면 41%로 늘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이중 80살 이상 인구도 4.8%에서 18.3%로 크게 늘어 전 세계 세 번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 비율도 29.5에서 81.6으로 치솟아 전 세계 평균의 2.5배가 됩니다. 노동 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5%로 20% 안팎이거나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최근 39.7%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늦어진 점, 연금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 미흡, 기대수명 증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조기 퇴직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레부터 3박 4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또 새로운 140년을 튼튼하게 다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재진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렌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5달 만에 프랑스에서 재회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1: 위성락 청와대
4: 대통령의 초청으로
1: 국가안보실장입니다.
4: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5: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면서 국빈 방문을 제안해온 겁니다.
6: 우리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5: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뉴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파리에서 개선문 무명용사묘 헌화,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양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브론핍의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마팅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순방을 마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서 문화예술 분야 말고도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넓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입니다.
4: 지난 4월에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7: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4: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5: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5달 사이 두 차례나 얼굴을 맞대게 됐는데 이번 순방이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8: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성사 시점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0: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도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북미 정상 사이의 소통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올가을 접촉을 거쳐 이르면 11월이나 12월 사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1: The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12: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가 플로리다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가장 이른 시기는 11월과 G20 정상회의 사이일 것입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10: 북한이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몸값을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NN

0: 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G20 자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미국이 개최하는 G20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입니다.
0: 이미 성과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경험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유지하려 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한 데 이어 백악관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수도권에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경기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반도체 배후 도시로의 대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1: 여기에 완공 400주년을 맞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와 미래 첨단 도시를 잇는 달리는 시장실 현장 행정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광주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시정 구호를 보니까 네.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통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2: 말 그대로 행정과 시민 사이 거리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이 부서 저 부서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직통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선국이 시정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예.
2: 민원은 더 빨리 해결하고 부서 칸막이는 더 낮추고 예산은 더 빨리 시민에게 전달되고 시민에게 결과까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청을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청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직통 광주입니다.
1: 예.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 예.
1: 관로가 지나는 광주시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면서 예. 취임 초에 1인 10위까지
2: 그렇습니다.
1: 하셨는데 광주시가 이제 물을 내주는 대신에 정부와 예. 기업에 요구하는 핵심 상생 방안은 뭘까요?
2: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답을 찾으면 해결될 겁니다.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광주가 협력해야 되는 데는 동의합니다.
0: 네.
2: 하지만 광주는 물만 내주고 관로만 내주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기업에 3만 호 AI 스마트 도시와 첨단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국가 산업 성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0: 네. 오늘 또 오전에 보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어떤
2: 그렇습니다.
0: 내용을 좀 건의하셨습니까?
2: 광주는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면서 중첩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택지와 공업용지 조성 상한이 각각 50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로 묶여 있습니다.
0: 네.
2: 이 규제가
3: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입니다.
2: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님께 용인 반도체 통합용수 관로가 용인 지나가는 지역부터라도 상생 차원에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상생 발전 범 시민연대도 발족했습니다.
1: 네. 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언급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직통 시장실이 있고 달리는 시장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2: 그렇습니다. 직통 시장실은 거점형입니다. 경안시장 광주역처럼 시민 왕래가 많은 곳은 권역별 거점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출퇴근 시민, 기업인 등 분야별 시민들을 만나 뵙기 위한 자리입니다. 첫 운영은 경안시장을 찾아가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시장실은 이동형입니다.

0: 농촬영을 계조해서 상담과 민원 접수, 정책 회의,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답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광주 대표 축제죠. 남한산성 축제가 열리는데 네. 시민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올해는 남한산성이 완공된 1626년을 기준으로 축성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0: 그리고 남한산성 문화제가 9월 18일부터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열립니다. 광주원 농악단의 신명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뮤지컬과 음악회, 대동굿, 승마 달래.
2: 경기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반도체 배후 도시로의 대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관열 광주시장과 짚어봤습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7: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 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와, 서울 세계 물꽃 축제다!
12: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2: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4: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는 저녁에 남해안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물결도 높게 일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인 내일은 선선하겠고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벌어지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지금 시간까지 정체 보이는데요.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동서천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한강을 따라서 강남에서 강서 가는 길,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안양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서행 중이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4.05km 지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네팔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오늘 헬기로 사고 지점에 도착해 본격 수색에 나섰습니다.
19: 한국 기업의 자체 수색팀도 인원을 보강하고 하류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긴급 구호대가 네팔군이 제공한 헬기를 이용해서 실종 추정 지점에 도착했다고요?
20: 네, 그렇습니다. 바타르의 베이스 캠프를 차린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네팔군의 헬기를 타고 어퍼 트리슐리 일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류에 있는 위어댐 부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워하우스에 각각 착륙했습니다. 이어서 2시간 반가량 머물면서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위어댐 부근에선 터널 두 곳의 상태도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이교 구호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1: 랜딩 구원했고요. 네. 위어댐의
22: 이교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21: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하우스 지역에 랜딩을 해서 거기에 다 또 사진을 찍고 지금 협의하러 갑니다.
23: 바로 협의하러 갑니다. 만나시는 건가요?
21: 예, 바로 화령과 만납니다.
23: 오늘도 유의미한
21: 게 되게 많았습니다.
23: 아, 그래요?
20: 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고요. 구호대는 지금 이 시각에도 현지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 네, 또 우리 한국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육상 수색 활동도 더 확대됐다고요?
20: 네, 우선 남동발전은 현지에서 섭외한 세르파가 포함된 육상수색팀 25명을 투입했습니다. 두 개 팀으로 나눠서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과정에는 탐지견 4마리와 드론 6대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헬기를 띄워서 발전소 일대를 훑어보면서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수색 범위를 위어댐 하류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18: 네팔 대참사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19: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4: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트럭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1: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구조에 매진했습니다. 아누프 정타팝 네팔군 소장입니다.
24: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되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사방에 시신과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수력발전소 탈출 직원입니다.
24: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8: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는 근처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갇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언론은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가 네팔군 의료진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제이사는 홍수가 덮치자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소리쳤다며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가 1,300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5,000명을 넘어선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19: 일주일이 넘도록 실종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시신 대신 집 인형을 태우면서 눈물의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거센 탕류가 휩쓸고 지나간 트리슐리 강변에서 작은 장작더미가 타오릅니다. 불길 속에 누인 건 시신이 아니라 실종된 가족을 상징하는 집 인형입니다. 나뭇잎 그릇에 정성스레 꽃잎과 곡식을 담아 제단에 올리고 힌두교 전통에 따라 머리를 삭발한 유족들 표정엔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네팔 최악의 대홍수 참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시신 없는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마지막 장례의식을 치러야만 고인의 영혼이 평온하게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1: 가족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집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네팔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3: Dead body we made and we are doing the ritual thing over here.
2: 수도 카트만두의 상황도 참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안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쉴 새 없이 검은색 시신낭에 실려 들어옵니다. 부패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향을 피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중국 양국의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유족들은 결국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채 짙은 슬픔 속에 가족을 가슴에

0: 찾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 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광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단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1: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산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내 투톱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는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6: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5: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7: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8: 일 잘한다면 정치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후원금을 더 늘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9: 눈에 까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4: 정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0: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4: 더불어민주당
10: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0: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상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보도에 범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 호르무즈 파병 동의 요청이 온다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도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한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우리 군을 미국의 전쟁에 동원시킬 순 없다며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두고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는 거냐며 먼저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파병뿐 아니라 연합훈련 축소나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가 국회에 나와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제주에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부두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이 쓰러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연이 속출했고 제주항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5: 크레인을 지지해야 할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지며 함께 넘어간 겁니다. 오후 3시 50분쯤 제주 건입동 부두에서 50대 남성 두 명이 바지선 바닥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6: 이제 철판 하역 작업 중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목격자입니다.
6: 별개로 장비를 이제 불러서 철판을 작업을 하려다가
5: 당시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던 상황.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50대 남성 두 사람이 모두 철판에 깔렸습니다. 바지선 선주와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 있던 굴착기가 철판을 들고 소방 구조대도 출동해 구조에 나섰지만 바지선 선주는 병원에서 숨졌고 크레인 기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강풍 때문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강풍에 항공기 8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하루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505편 가운데 6분의 1 수준입니다. 백길도 막혀 제주 삼천포 노선과 제주 진도 노선 등 3개 항로에서 세척이 운항하지 못했고 다른 항로도 운항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제주에는 주말과 휴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바닷길과 배

0: 객기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사전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제24호 태풍 크로반 간접 영향으로 부산 해상에 강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침몰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의 악천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실종자 가족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 해경 부두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일렁입니다. 부산에는 초속 17m, 바다에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사고 해역에는 4m가 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야간 수색에 필요한 조명탄은 항공기가 강풍에 날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고 소형 선박은 높은 파도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항공기 투입이 제한되고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선 위주로만 수색을 이어갑니다. 수중 수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3: 소형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색에 참여하기가 힘든
4: 상황이라서 부산 해양경찰서 수색 구조계장입니다.
3: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경과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천후가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규슈 남동쪽에 정체하면서 강풍 영역이 우리나라 남해에 형성됐고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해경은 사고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방향 전환 시점이나 홧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선사 책임도 따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6: 고향 등일시.
17: 듀엣토의 더 클래식.
18: 9월 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9: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 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영화 라임라이트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영화 음악도 찰리 채플린 본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0: 오, 어제 영화배우 안소니 홉킨스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의 작품을 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1: 이 찰리 채플린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0: 지금 찰리 채플린, 그 우리가 아는 그 코수염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 상당히 다재다능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고 자신의 영화에 들어간 음악도 작곡하고 방금 들은 라임라이트의 음악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고 해요.
1: 자신이 감독한 영화의 음악을 직접 작곡한 사람은 찰리 채플린 말고도 몇 명 더 있대요. 할로윈 괴물 같은 공포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존 카펜터도 자신의 영화 음악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고 영화 감독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도 네, 디 아더스의 음악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0: 야, 작곡까지 직접 하는 영화 감독. 또 한 명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가장 유명한 분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열성적인 재즈 팬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고요. 미스틱 리버,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 토리노 등 여러 영화의 음악이 바로 그가 영화 음악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1: 이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체인질링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곡한 음악은 골든글로브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의외로 재즈보다는 클래식과 비슷한 성격의 영화 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영화 체인질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0: 영화 체인질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한 음악이었습니다.
1: 예,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자, 의외의 인물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폴 매카트니.
0: 이폴 매카트니는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1: 이게 클래식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폴 매카트니는 비틀즈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작곡했죠. 근데 1991년 갑자기 클래식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리버풀 오라토리오라는 곡. 맥카트니의 고향인 리버풀에 있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 150주년을 기념해 맥카트니에게 위촉한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카트니는 악보를 읽고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0: 대중음악 작곡가는 악보를 모르는 경우가 꽤
1: 많죠,
0: 됩니다.
1: 많죠.
0: 많죠. 3분에서 4분 정도 노래야 악보 없이도 작곡하는 게 가능하지만 1시간 정도 작품은 악보를 모르면 작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맥카트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기타로 연주하면 옆에서 받아줬고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완성됐고요. 이후 몇 차례 더 대규모 클래식 곡을 발표합니다.
0: 최근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2011년 작품인 오션스 킹덤, 뉴욕시티 발레단을 위해 작곡한 발레 음악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맥카트니는 컴퓨터를 이용해 악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기타나 키보드로 연주해 컴퓨터로 악보화하고 이걸 모아서 곡을 구성한 거죠.
0: 요즘

0: 클래식 작곡가들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오션스 킹덤 중에서 4악장 Moonrise, 존 윌슨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독단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상의 한 번 없이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셨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격을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학창시절 내내 부딪히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살가운 자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특하셨는지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저에게 단독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남긴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주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아파트 명의 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저와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법원 소장까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소송 원고 측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상속인 수계 신청을 내서 저와 어머니를 피고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까 봐 두려워하는 중인데요. 예금과 부동산 빚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수중에 돈이 부족합니다. 장례 비용으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인출해서 써도 될지, 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수발했고 아파트 마련에 기여를 했는데 상속 시 어머니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추스르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보증채무, 손해배상 소송 당하게 된 상황이신데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0: 그렇군요.
1: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조회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상속 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것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상속 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반면 한정 승인은 물려받

0: 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1: 네.
0: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승의 상속인 중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례 비용이 또 문제잖아요. 장례 비용이나 병원비 이거는 뭐 한정 승인 뭐 상속 포기하기도 전에 빨리 써야 되는 돈인데 아버지 명의 예금을 먼저 찾아서 쓰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속 절차 끝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 인출해도 될까요?
0: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 네.
0: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네.
0: 네, 민법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추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수 없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장례 비용이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인의 예금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인의 사비로 장례비를 지출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아, 네, 상속인 비용으로요.
0: 네, 부득이하게 고인의 예금이나 장례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영수증이나 병원비 내역, 장례식장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단순 승인 오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문제가 남동생하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상속, 재산 나누기로 협의할 때는 상속인 모두 있어야 되는데 남동생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와 사연자분 두 분만 뭐 합의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0: 남은 가족들끼리만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1: 네.
0: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1: 네.
0: 단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동생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법정 실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네.
0: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아, 네. 지금 근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할 때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임야 한 필지를 이제 증여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미리 받은 거는 상속재산 나눌 때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0: 네, 사연자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1: 특별수익이요.
0: 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다면
1: 네.
0: 이를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성급으로 보아서 실제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해서 상속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1: 아, 미리 받은 걸로 쳐서 나중에 상속재산 나눌 때 그것까지 합산해서 다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머니는 오랫동안 본인이 아버지를 간병을 했고 또 아파트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도 이제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보다 좀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어머니께서 이제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해서 남은 상속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민법상의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오랜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1: 네.
0: 다만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단순한 통상적인 동거나 부양 의무 이행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상당 기간 동안 간병비 절감에 준하는 수발을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수준의 병간호를 하였다거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대준 것을 실제 자금 출처를 통해 증명하였을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동생이 연락이 끊겼는데 어쨌거나 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상속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남동생은 사연자님을 상대로 유리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유리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1: 네.
0: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로 보장됩니다.
1: 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랑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더

0: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남동생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상속재산 나눌 수는 없고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 속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의 강풍이 불고요.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는 초속 20m로 더 강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외 전국 하늘은 맑겠습니다. 한강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 내일 마포와 여의도 인근은 종일 붐비겠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서 열리고요. 축제는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인데 불꽃쇼는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양방향 모두 이용 어렵고요. 마포대교에서 구리, 강변북로 구리 일산 방향 진입램프는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열흘째를 맞은 네팔 사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네팔 사태로 많은 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두 명이 지금 구조가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생존 상태에서 구조가 됐는데 3일 전에 전해진 소식대로 우리 UT1 사이트 아래쪽 6km 경계를 밑으로 두고 있는 3A 현장인데요. 그쪽에서 그 하부 쪽에서 생존 청음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로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기계 반장과 기계 감독관 두 명이 구조가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기계 반장은 의식도 있고 저렇게 손을 흔들어서 구조대에 호응할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기계 감독은 상대적으로 또 저렇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일간 만에 지금 생존이 된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도 사실은 상태도 그렇고요. 또 골든타임 기간을 무려 이제 3배가 달하는 정도. 그리고 또 이 안쪽에 또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열린 상태라서 그 규모가 우리 그 UT1 현장보다 작은 현장이고 또 더 큰 공간을 가진 우리가 조금 더 상류이긴 하지만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던 말씀하신 UT1과는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네. 네팔 당국이 애초에 저 UT3A의 생존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서 산소 또 물을 공급했던 지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250명, 그래서 지금 그게 정확한 숫자가 전해지진 않지만 그 정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된 게 저 3A 터널이었고요. 그 직후에도 그 상부에 100여 명 정도 더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생존자분들의 증언으로 정해진 상태인데 그 이후에 공간도 발견을 해서 그 구멍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질소와 산소를 섞은 거죠. 공기를 공급하는 생존 가능성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와 또 연결돼 이어진 상황에서 다시 중간에 또

0: 브릿지 형태로 현장의 직원, 그 관리 직원 두 분이 또 이렇게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되는 상태니까 그 안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구조 활동을 펼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1: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기계 반장은 손을 흔들면서 엎혀서 나왔고 들것에 실려 나온 분도 사실 양손으로 합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 보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0: 네.
1: 게다가 또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는데 9일 동안 이 지역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뭐 비상 식량을 섭취를 할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물만 간신히 섭취한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고요. 산소는 우리가 그 CPR 골든타임을 4분으로 하는 이유는 뇌 산소가 4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대홍수 상태고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수분이 조금이라도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이상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상태가 더 사실 좋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UT1도 그렇고 3A도 그렇고요. 근로자분들이 많이 투입되던 시기에 어떤 쉼터 공간에 일부 식량들도 있다. 이런 공간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과 생존자분들이 그쪽에 유실돼서 만나는 그런 확률만 상황만 형성이 된다면 지금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 예, 네팔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터널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0: 네.
2: 구조 대원들이. 그러니까 생존 반응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만큼 가까이 다가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구조 상황이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워낙에 통신 상태도 그렇고, 터널 구조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할, 외부 취재도 전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이고 9일이니까 이제 오늘 어제 사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청음이 들렸고, 구하러 왔다,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또 대화도 할 정도면 이게 구조된 분들의 청음인지 아니면 안에 고립된 상태의 청음인지 또 약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떠한 상태로든 함몰되는 순간에 그때도 생존자들이 있어서 더 대피하시라고 안내를 했다는 지금 그 생존자 진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든 뒤든 그 고립된 생존자가 지금 현재도 앞서 구조된 250명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거든요. 그또 다른 공간이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공간을 더 찾고 지금처럼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 반장 산재희 사 씨는 제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책임은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려다가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3: 제가 통제실에 있었으니까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 게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저 혼자 도망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소 기계 반장입니다.
1: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도 끝까지 남아서
0: 네.
1: 책임감을 보여줬는데 저 기계 반장도 자신이 남들을 대피시키느라 늦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0: 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요, 이런 작은 영웅들이 또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또 많은 인명구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더가 꼭 미리 선임해서 리더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생존자들도 만들고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소 건강한 모습으로 생환된 것만 해도 네팔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바깥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네.
2: 실제로 이 지역에서 많은 인원들이 구조되기도 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그 생존자분도 나오면서 지금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전혀 시간이 가는 걸알수 없는 암흑 상태에서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 길어졌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3A 현장이 가동이 되는 발전소인데, 터빈이 있는 동력동이기 때문에, 파워하우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았었고, 또 상대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안에서부터 차 내려오는 진흙, 토성류 같은 것들이 끝까지 차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잘될수 있는 조건이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애초에 초기에

0: 그 3일 그 정도의 날씨가 좋고 또 이렇게 지상에서의 지형 파악을 할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지금 수습 이후에 지중 구조로 집중되는 것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좀 전에 인터뷰를 들어봤던 기계반장 산재희 사씨, 구조될 때까지 터널 안에서 힌두교 주문 만트라를 외우면서 견뎠다. 이렇게 밝혔고요.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근처에 서너 명뿐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던 두세 명, 곧바로 또 구조될 수 있는 겁니까?
0: 네, 그 인터뷰 상황이 뭐 어떤 청음을 직시했다일지 아니면은 그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생존자들을 대피를 안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대피를 안내한 인원일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안에 그 구조대들이 있을 공간이 저 생존자가 있을 공간도 있고 상황도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어그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되는 거죠.
2: 예. 지금 알려진 내용을 좀 살펴보면 UT1이라든지 UT3B는 준공이 안된 상태였고 3A는 이미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보수 기간이라서 작업자가 훨씬 많았던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뒤늦게 터널 안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미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이었던가? 이 점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
0: 네, 상대적으로 그랬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터널이 바로 그강 하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골짜기 낮은 부분에서 낙차를 가지고 아래쪽 경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곳에 있던 분들이 내려왔다고 보는 것보다는 인근이나 바로 그 건물 내에 해당 부분이 터널 말단은 그 동력동에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큽니다. 터빈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터널인 터널인데 콘크리트로 하우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전해지진 않았지만은 저렇게 큰 도수 터널을 지을 때는요. 작업 통로를 위해서 임시 터널을 또 만들어 둡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고 한 상태에서 진입 구조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네. 우리 한국인이 근무하던 UT1 발전소 터널은 이 3A에 비해서 조금 구조 작업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네팔 당국이 3A에 집중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작업 중인데 UT1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진흙이라든가 바위가 너무 많아서 구조가 힘든 겁니까?
0: 네, 당국의 구조는 사실 양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3일 전에 그 터널 하류에 우리 UT1 그 도수 터널 하부에서 300m 이상을 진입을 해서 거기서 중국 터널 구조팀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을 접경을 하고 있는 네팔 특성상 초기에 인력 장비 구조가 인도와 중국은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터널 구조 중국 터널 구조팀이 시신을 수습을 했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더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3회 현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들어가다 막혔다고 그 안이 꽉찬 것은 아니고 워딩으로 치약이 찬 튜브처럼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9.7km에 달하는 터널에서 말단 300m인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덮어내려온 토석류가 전체를 채웠다고 보는 것보다 아래처럼 중간은 채우고 또 반만 있고 지금 화면처럼 또 상부만 찼던지 이런 공간들이 계속 반복된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다는 희망을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2: 예, 터널 안쪽에 우리나라 수색대는 구조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0: 네.
2: 우리나라 터널 구호 전문가를 좀 파견해서 거기 들여보낼 수는 없을까요?
0: 우리나라의 그 고립된 구조의 재난 구조 수준은 국제 유엔에서도 헤비 등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인정할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긴급 구호대가 44명의 첫두 번째니까 사실 실질적인 첫 구호대죠. 그중에 37명을 소방대원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조수색대를 이제 팀을 나눈 거죠. 교대도 할수 있고 또 나는 동시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과정을 여러 개 국가에서 여러 개 팀이 지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막히고 고립된 상태가 유태원이 훨씬 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앞서 지난 1일에 우리 신속대응팀이 UT1 캠프 인근에서 발견한 시신 한 구는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지난달 31일 네팔군이 UT1 터널 내부에서 발견한 시신 한 구는 신원 확인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0: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하부에서 수습한 경우 같은 경우는 네팔 당국의 공식적인 수습이 되는 거고

0: 상류에서의 우리 구조대가 발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네팔 당국에 인계는 했지만 초기에 이제 육안으로 또 의상이나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빨랐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시신이 수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태나 상황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보니까 네팔 당국이 지금 DNA나 시신 수습에 매우 버거운 모습을 보여서 그에 따른 좀 연기와 또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1: 네팔 당국은 DNA 분석하는 데 최소 12주가 걸린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요?
0: DNA 분석도 그 분석 방법도 있고요. 그에 따른 장비도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인력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긴급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매장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신속한 상황에 구분해서 충분히 효과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뭐 현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자세가 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구호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구호팀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지금 확대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2: 앞서서 수력발전소를 탈출한 직원에 따르면 출구 쪽에는 바위나 진흙이 꽉 막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고 다른 길로 빠져나와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대가 우회로를 이용해서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출구 쪽이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뭐 입구 쪽입니까?
0: 네, 일단 터널 구조가 터널이 그 가장 그 긴 9.7km 도수 터널이 있고요. 또 우리 그 오늘 긴급구호대 그 책임자가 하루는 안개 때문에 못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사실은 30분 체류지만 거의 못 본 거죠. 시계가 없었으니까. 일단 오늘 위어댐하고 그다음에 파워하우스에 착륙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론 영상 수집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입구와 출구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그 상류에서 터널 두 개를 관찰했다는 부분은 그 도수 터널 위에 치수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외관 상태도 본 상태가 되는데 조금 더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ITA 그러니까 국제 터널 지하공간 회장이 해당 그 자문을 하다가 네팔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이분이 2023년에 그 인도의 실케라 터널 붕괴 사고에서 41명의 근로자가 17일 만에 생존하는 거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구조 전문가고 또 그에 따른 지위와 이런 부분에서도 17일 이상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생존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6인치 파이프를 가지고 식수와 산소를 공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팔 당국에서도 해외에 그렇게 최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장비나 물자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외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과학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예, 네팔 군 당국이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좀 어렵다면서 여러 네. 달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네. 방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준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여러 달을 거기서 버틸 수도 있는 겁니까?
0: 그 아주 극적인 사례로 들면은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대를 들 수 있습니다. 700m 깊이의 그 광산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700m 아래에 그 비상식량이 있고 물이 있는 생존 공간이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700m가 붕괴가 됐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3: 네팔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헬기로 사고 지점에 도착해 본격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특례시.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와, 서울 세계 물꽃 축제다.
8: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9: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표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8: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0: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1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고요. 역대 8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자 1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역시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8% 급증하며 수출액은 260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좋은 흐름이 기업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숫자들로 내 미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0: 9월도 힘차게 네. 알차게 네. 저희가 이 시간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 재무 코칭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오늘도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할게요.

0: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님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92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설계사분이 기존에 가입한 제 보험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일단 보험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보험 점검을 꼭 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보험 한번 가입하고 나면은 그냥 가입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3: 맞아요.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아파요.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3: 네.
0: 소득이 변하거나 하면은 그때에 맞춰서 보험 점검 꼭 하라고 권해드리죠.
2: 네.
0: 자 일단은 보험 점검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일 것 같습니다.
0: 어떠한 문제든 뭔 일이 발생하기
2: 그쵸.
0: 전이야.
3: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보험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났거나 말씀하신 대로 뭐 결혼이나 출산, 뭐 자녀가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퇴직처럼 생활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는 이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은 나에게 불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꼭 필요한 암이나 뇌와 심장과 같은 치료비나 간병에 관한 보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2: 네, 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좋은 점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부담스러운 보험료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는 것이 보험 점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가 지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점검의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시고 기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입하고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정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 네.
0: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960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이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이 5개나 있는데 다음 달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갈아타고 바꾸는 게 유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일단은
3: 네.
0: 갱신형 보험이 5개나 있다.
3: 어, 맞네요.
0: 네. 연쇄 도미노처럼 보험료 오를 거 생각하면은
2: 계속 매달. 네.
0: 그렇죠. 지금 53세시래요. 갈아타시는 게 더 나보이긴 할 것 같은데 전문가분은 어떠세요?
3: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바꾸는 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 청취자님의 나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섯 개 보험 모두를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0: 네.
3: 특히 이제 50, 60대에는 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인상폭이 급격하게 이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갱신형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납입해야 되는 건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갱신형 보험들 가져가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또 따로 있을까요?
2: 네. 첫 번째는 저는 위험 정도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암으로 인한 가족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만 다 채우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0: 네.
2: 이럴 때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보험은 비갱신형을 준비하시고 추가로 더 채우고 싶은 진단비는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내가 가장인 경우 이 가장에게 중대 질환이 생기면 큰 위험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의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으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을 준비하려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60대라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20년, 3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60대 이상이신
2: 그쵸.
0: 분들은
2: 네.
0: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으로 이제 가져가시되 네. 그 20년 후인 80대나 90대가 됐을 때 네. 어떻게 이거를 갱신을 감당하면서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때 해지를 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네요.
3: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당장의 월 보험료만 놓고 훨씬 저렴하니까 일단 갱신형으로 가져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총 납입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갱신형 아예 가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섞어서 운용해야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내 보험도 갱신형이 많은데 나도 이거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인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굿모닝굿나잇 전문가분들이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자 확인해봅니다. 이번에는요. 휴대전화 끝번호 1594번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버스 기사입니다. 분명 내가 가입하긴 한 건데 어느 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때 어떤 보험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보험 정리의 기준 한번 짚어드려야겠는데요.
3: 네, 지금 이제 청취자님이 보험 가입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바로 어떤 걸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0: 그렇죠.
3: 대신 저희가 보험 정리라는 기준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중복 보장의 여부예요. 같은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나에게 필요한 수준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 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갱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을 정리할 때 갱신형을 확인하는 이유는 갱신형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여도 중간중간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이에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젊을 때 가입한 사망 보장이 현재도 필요한지, 지금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혹시나 부족한 치료비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해요. 무턱대고 보험료를 줄이시다가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말씀 듣고 보니까 보험 정리할 때는 가입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한 확인이 네, 필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보장은 남기되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는 게 진짜 보험 점검 리모델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보험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정리하기 전에 먼저 보장의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내용과 답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규범 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 네. 점검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3: 네, 보험은 문제가 생긴 후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혼이나 출산, 은퇴처럼 내 생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는 보험 가입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은주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2: 네.
0: 50대 분의 갱신형 보험, 이거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2: 아, 한두 개는 괜찮지만 이제 인상폭이 가장 커지는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 납입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체크 포인트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될 때 어떤 보험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3: 네, 이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해지하는 거는 더 신중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중복되거나 현재 필요성이 낮은 보장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 정리 방법입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게 머니 상담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궁금해하셨던 문자들 소개해드리고 짧게 짧게 전문가의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보험이 내 상황에 지금 맞는 건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마음 드신다면 이 역시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글에 고민 사연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보험자입니다. 전 한 달에 보험료를 60만 원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동료는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와 제 동료 1타입피로 좀 도와주세요.
1: 자, 그래서 이렇게 종신보험 두 건 중 하나는 유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0: 아유, 진짜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2: 아니, 제가 저희 남편 정보까지 다 가져왔는데 이거 좀 싹 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0: 들어봐도 그렇지? 야, 이분 설명이 진짜 마법이야, 마법. 모든 걱정이 다 해결돼.
1: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머, 수진님,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2: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지? 분명히 가입할 때는 제가 꼼꼼히 보고 다 따져서 가입한 거거든요? 엄마야, 나 현기증 난다.
0: 결국 시작은 제 보험 상담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옆 동료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맙다며 제게 술을 산다는데 오늘 저녁 뭘로 먹을지 메뉴 추천도 받아봅니다.
2: 자,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는데 약간 반전이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님이 어쨌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보니까 나는 이 일도 아닌 것 같다.
1: 맞아요.
2: 내 네. 동료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다 봤더니 그렇죠. 동료 상황까지 어떻게 정리가 뭐 됐나 봐요. 어쨌든
1: 어머, 수진님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2: 어, 그러니까요. 어머, 현기증 난다. 현기증 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될지 일단은 알아보기 전에 청취자님이 네. 이 동료가 보험 점검하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저녁 쏜대요. 저녁 메뉴 뭐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0: 저희 원픽은 평양냉면의 네. 수육 한 접시.
2: 거기다가 한 접시. 네.
0: 소주 한 두 잔 정도.
2: 침을 많이 꼴깍꼴깍 삼키시네요. 네,
0: 오늘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유은주 팀장님은요?
1: 어, 저는 술이면 네. 고기죠. 오. 고기는 늘 정답입니다.
2: 뭐가 됐든지 이게 아주 맛있는 걸로 좀 든든하게 얻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게 사실 점검받고 나면은 내가 한두 푼 아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목돈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2: 좋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 상황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 어떤 상황이셨던 거예요?
0: 네, 이 청취자님 업무 특성상 직접 보험을 알아보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공장으로 오시는 설계사님께 이 청취자님의 모든 보험을 가입해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2: 아, 봉제업 하신다고 했었죠?
0: 맞아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보험을 이제 한두 개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료가 60만 원이나 돼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소득이 많이 줄으셨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감이 안 잡힌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2: 그렇죠. 막 바쁜 와중에 보험 하나 두 개 가입하다가 건수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점검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청취자님 보험 가입 내역 현황 살펴봅니다.
1: 일단 청취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 17만 원, 21만 원으로 두 건 있으셨고요. 암보험 8만 원, 운전자보험 3만 원, 실손보험 11만 원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 중이신 상태였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가입하신 17만 원짜리 종신보험 한 건을 빼고 나머지 보험은 전부 간편보험인 유병자보험에 가입 중이셨어요.
2: 그래요? 전부 간편보험인? 유병자보험에 가입 중이셨다는 거 보니 어떡해요. 우리 청취자님 뭔가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셨나 봐요.
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질병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고고당이라고 해서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하신 지가 좀 몇 년 되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질환들 외에는 큰 질병 기록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용종 제거라든지 뭐 교통사고가 난다라든지 뭐 간단한 병원 기록이 있긴 했지만 큰 수술이나 입원 기록들은 없는 상태였어요.
2: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네. 고고당도 네. 사실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니까
0: 그럼요.
2: 좀 네. 크게 느껴지고 대장용종 제거에 교통사고로 뭐 간단한 치료 받으신 것도 사실 그냥 생각할 때는 나한테 되게 큰 치료력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보험 가입할 때는 큰 질병 이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으로는 가입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보험적인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0: 좋겠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요. 이렇게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대 질환이 아니라 경증 질환일 경우에는 꼭 유병자 보험으로만 상품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님도 좀 그럴 상황이 없으셨을까요?
1: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약 복용 정도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간편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도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경우 고고당 만약에 약만 복용하신다고 하시면 건강체보험으로 심사해주는 회사도 많고요. 심지어 뇌혈관과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은 건강체로 심사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체로 인수를 해주는 회사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겠네요.
2: 맞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마다 가입 심사 기준이 모두 달라요. 같은 질병이라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지 또 언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혼자 하나하나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보험 분석을 받아보시고 내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치료 이력과 어떤 병원 내원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래서 보험 점검은 꼭 받아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 또 무료 점검이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상담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 무료 상담의 기회 여러분들 꼭 가져가 보시고요. 계속해서 청취자님 보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1: 네. 청취자님의 종신보험 두 건 중 17만 원 한 건은 가입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납입도 얼마 남지 않아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1년 전에 가입하신 21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정리를 추천드렸는데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이유도 있었지만 종신보험에 추가한 모든 특약이 갱신형이었어요. 특약별로 갱신 주기도 모두 달라서 어떤 특약은 3년이 지나면 갱신되고 또 어떤 특약은 5년 주기로 갱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가입 중이셨던 8만 원짜리 암보험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란 이유는 이 보장 금액도 작았지만 더 큰 이유가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보험료가 높은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0: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요?
2: 네, 이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자님은 4년 전에 백내장 수술과 건강검진 중에 이제 용종 제거 그리고 교통사고 치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초간편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온 상황인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2: 네.
0: 이 초간편 유병력자 보험으로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 저렴한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총 납입 보험료나 보장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분명히 전문가분이 판단을 해주셨겠죠.
2: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 보험료를 6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14만 원 정도 줄여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던 보험 중에서는 17만 원짜리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3만 원, 1세대 실손보험 11만 원만 남겨드렸습니다. 기존 종신보험에 암과 수술비 특약이 아주 잘 들어가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도 상해 보장을 같이 가져가면서 3만 원대라서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줄인 보험료로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와 맞는 조건으로 암 치료비 보험 5만 원과 뇌심장 치료비 6만 원, 간병비 4만 원까지 추가로 준비를 해드려서 예전보다 보장 내용은 훨씬 단단해지고 보험료는 줄여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면 이 17만 원의 종신보험도 납입이 끝나거든요. 그때가 되면 보험료는 29만 원까지 떨어져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요.
0: 네.
2: 그리고 실손보험도 아직까지는 큰 부담을 못 느끼신다라고 하셔서 일단 보장이 좋은 1세대 실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비싼 중증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경증 유병자형과 건강체 보험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현재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2: 네.
0: 46만 원으로 일단 14만 원의 보험료가 줄었고 3년 후 종신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그때 또 보험료가 29만 원대로 줄게 됩니다.
1: 네.
0: 딱 30만 원,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족한 보장은 채워가면서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있으니 유지만 잘하시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방송 지금도 함께하시면서 나도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 고민이 되신다면요. 그 고민의 시간을 단축하시고 직접 상담 신청으로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험료 부담되는 수준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으로 줄이면서 보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3015번님, 2851번님, 8465번님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차근차근 한 분 한 분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요약해보면 어쨌든 청취자님이 네. 그동안 고고당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약 복용하시고 네. 대장 용종도 제거하시고
1: 네.
0: 막 교통사고 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입 가능한 건강체 보험으로 갈아타시면서 보험료도 줄인 데다가 보장도 네. 되게 넓히고
1: 네.
0: 또 골치 아픈 게 우리 맨 첫 번째 코너에서도 들어봤지만 갱신형 특약들인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이런 것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보험이 좀 제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취자분들의 이런 사례를 들으면요. 우리 또 듣고 계신 다른 분들이 아 진짜 나도 받아볼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2: 맞아요.
0: 현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처음 청취자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바로 옆에서 근무하시던 동료분들도 계셨는데요. 첫 상담을 시작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옆에 계신 분께 같이 한번 상담 받아봐라고 권하셨지만 그분은 저는 지인이 보험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셨었어요.
0: 네.
1: 그런데 청취자님 상담이 모두 끝난 날 갑자기 그분이 종이에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본인과 남편분 보험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오, 두 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2: 얼굴을 보신 거죠. 이제.
0: 아, 과연 그럴까요?
2: 여기에서 신뢰감이 묻어나니까.
0: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이 동료분은 이제 청취자님이 견유도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종신보험 상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보험도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이제 바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셨는데 내 보험은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이 주계약인 사망보장 아래에 있는 특약들이 모두 이제 낮에 들었던 내용이랑 비슷하시더래요. 모든 특약이 5년납 5년 만기로 되어 있던 청취자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내 동료의 문제점이 결국엔 내 문제였던
2: 네.
0: 거네요. 5년 납 5년 만기라는 건 결국에는 5년 주기의 갱신형 특약이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이 동료분의 보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갱신형 특약이 많았던 종신보험 23만 원과 암보험 6만 원 그리고 치매감병보험 8만 원 실비보험이 12만 원 모두 합해서 49만 원이었거든요.
0: 네.
2: 근데 동료분 남편분의 경우는 똑같은 구성으로 종신보험 27만 원, 암보험 8만 원, 치매간병보험 5만 원, 실손보험 13만 원으로 총 53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의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1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었던 거죠.
0: 현재는 100만 원이지 앞으로 갱신되면
1: 맞아요.
0: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가입해두신 간병보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간병보험도 치매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서 보장 내용도 좋지 않았고요. 중대보장인 뇌심장암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종신보험의 갱신형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2: 네, 동료분의 보험 내용은 안타깝게도 사실 유지해야 될 보험이 거의 없었어요. 네, 종신보험의 거의 모든 보장을 묶은 상황이셨는데
0: 네.
2: 또 그 특약도 전부 갱신형이었고요. 추가로 가입하신 암보험도 모두 다 갱신형 상품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부담이 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분 보험 가입 상황을 봤을 때 과감하게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 옛날에 왜 막 친구가 연예 기획사 오디션 보러 간다 그래서 막 따라갔는데 네. 따라간 그 친구가 더 대박나서 더 스타가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우리 김창 기사님이 딱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오.

0: 무려 상담 신청해 주셨던 청취자님보다 훨씬 더 보험 구성이 안 좋은 상태셨네요.
1: 네. 그래서 동료분의 보험은 12만 원짜리 실비보험만 유지를 권해드렸고 나머지 보험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네. 아내분의 보험은 49만 원에서 최종 실비 포함 36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려서 13만 원을 줄여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36만 원의 보험료 중 실비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만 원의 보험료를 여러 회사로 나눠서 암과 뇌심장, 간병 상해까지 골고루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남편분과도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53만 원이던 보험료가 최종 41만 원으로 이제 12만 원을 줄여드렸거든요. 근데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실손을 제외한 다른 보장 모두 리모델링을 해드린 결과예요. 남편분도 보험료 41만 원 중에 13만 원의 실비를 제외한 28만 원의 보험료를 여러 회사로 나눠서 암과 뇌와 심장 그리고 간병 치료비까지 모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다른 거 다 바꿨는데 왜 실손보험만 유지하시기로 한 걸까요?
1: 아, 네. 1세대 실비라서 보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두 분 모두 자잘하게 보험금 청구할 게 많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아, 물론 실비를 전환을 해도 과거 청구하지 못한 병원비 청구는 기존 조건으로 가능하시긴 한데 그래도 실비 청구 전부 다 하시고 그 이후 5세대로 전환하시는 걸 고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일단 저희가 실비 관련 서류를 다 안내드리고 서류 준비가 다 되면 보험금 청구도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아내분의 보험료는 4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남편분의 보험료는 5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두 분 합산 25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실비 갱신 주기가 되면 아마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거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그때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5세대로 변경하실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실손보험까지 5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두 분의 합산 보험료는 한 15만 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 두 분의 보험료가 한 분당 한 3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노후 대비까지 좀 탄탄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유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 보험과 내 재무 상태 걱정되는 분들 주말까지 고민 끌어안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직장 동료분과 함께 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 한 주 어떠셨나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많이 덥고 햇빛도 강합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 강하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맑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길

지금과 성수 부근에서 작업 중이고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가양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성산대교의 강남 방향 1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구간 1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2: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3: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4: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5: 유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6: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4: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6: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7: 아, 그래요?
6: 예. 아니,
5: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6: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4: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 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지금 막 보신 것처럼 네팔 구조대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3: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9: 가진 걸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구조에 매진했습니다.
8: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아니 테스바치제 아니 에다바라 보다이나
9: 달라이바라 장의 시신과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출구 쪽으로는 나올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8: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네, 이처럼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는 근처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갇혀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발전소 기계 반장 산제이사가 네팔군 의료진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제이사는 홍수가 덮치자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소리쳤다며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될 때까지 힌두교 주문을 외우며 견뎠다면서 근처에 서너 명이 함께 있어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며 소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 사망자 1,300명, 실종자 5,000명을 넘어선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3: 실종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시신 대신 집 인형을 태우며 눈물의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거센 탕류가 휩쓸고 지나간 트리슐리 강변에서 작은 장작더미가 타오릅니다. 불길 속에 누인 건 시신이 아니라 실종된 가족을 상징하는 집 인형입니다. 나뭇잎 그릇에 정성스레 꽃잎과 곡식을 담아 제단에 올리고 힌두교 전통에 따라 머리를 삭발한 유족들 표정엔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네팔 최악의 대홍수 참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시신 없는 가상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마지막 장례의식을 치러야만 고인의 영혼이 평온하게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9: 유족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다고,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인형을 만들어서 장례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네팔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10: 수도 카트만두의 상황도 참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안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쉴 새 없이 검은색 시신낭에 실려 들어옵니다. 부패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향을 피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중국 양국의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유족들은 결국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채 짙은 슬픔 속에 가족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정부와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범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 호르무즈 파병 동의 요청이 온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파병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두고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는 것이냐며 먼저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파병 검토에 착수한 건 명백한 실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4: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김정식 원내대표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15: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는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16: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17: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9: 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8: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9: 한병도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18: 사실을 검증할
9: 원내대표입니다.
18: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19: 일 잘한다면 정치후원금이 기본적으로
9: 서영교 국회 복사위원장입니다.
19: 그래서 정치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6: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 눈엣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0: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9: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0: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상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취임 후 첫 실종수사 쇄신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담당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위치 추적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야간과 휴일에는 최소 2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현재 형사국과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뉜 관련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현장을 돌아보고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섣불리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경찰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는데요. 국가배상소송을 추진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1: 부모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고
9: 변호사입니다.
21: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미란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부모 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모습을 지켜본 저희 유족들은 이미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아, 경찰이 그냥 우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소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구나.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 유족들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0: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금전배상 목적이 아니라 부모 경장과 국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1: 모텔에서 투숙하던 남녀가 가스 중독으로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모텔에 투숙했던 남녀는 지난달 31일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 없는 상태로 객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건데 여성은 깨어났지만 남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묵던 객실에 두 차례 출동했습니다. 전날 밤 투숙객들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첫 신고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두 명은 종업원과 객실로 진입했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약물이나 다른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3시간가량 뒤 투숙객들이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가보니 두 사람은 가스 중독으로 중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측정된 객실 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400ppm, 3시간이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부터 따져볼 계획인데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서울 동작경찰서는 어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경감은 어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식당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경감은 조사를 마친 뒤 현재는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소인 진술조사에 자신의 지장을 찍은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B 씨의 진술조사에 당사자가 아닌 자신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조사를 마치고 지장을 찍지 않았는데 이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조서에 다른 사람의 지장이 찍힌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서울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포와 영등포, 성동구 일대에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에 이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안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서들은 모두 사라지고 수사기관 협력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전담 부서가 신설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다음 달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와 수사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되고 관련 보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직접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부서도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해오던 범죄정보기획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원해오던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과학 기획관 등 일부는 남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에는 없었지만 아예 새로 문을 여는 부서도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이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는 불가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건

0: 암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 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 전담부도 설치되는데 이곳에선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제주에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부두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이 쓰러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공항에선 지연이 속출했고 제주항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2: 크레인을 지지해야 할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지며 함께 넘어간 겁니다. 오후 3시 50분쯤 제주 건입동 부두에서 50대 남성 두 명이 바지선 바닥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3: 이제 철판 하역 작업 중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 때문에
4: 목격자입니다.
3: 별개로 장비를 이제 불러서 철판을 작업을 하려다가
2: 당시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던 상황.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50대 남성 두 사람이 모두 철판에 깔렸습니다. 바지선 선주와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 있던 굴착기가 철판을 들고 소방 구조대도 출동해 구조에 나섰지만 바지선 선주는 병원에서 숨졌고 크레인 기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강풍 때문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강풍에 항공기 8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하루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505편 가운데 6분의 1 수준입니다. 백길도 막혀 제주 삼천포 노선과 제주 진도 노선 등 3개 항로에서 세척이 운항하지 못했고 다른 항로도 운항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제주에는 주말과 휴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바닷길과 백길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사전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제24호 태풍 크로반 간접 영향으로 부산 해상에 강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침몰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의 악천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해경 부두 앞바다의 거센 파도가 일렁입니다. 부산에는 초속 17m, 바다에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사고 해역에는 4m가 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야간 수색에 필요한 조명탄은 항공기가 강풍에 날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고 소형 선박은 높은 파도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항공기 투입이 제한되고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선 위주로만 수색을 이어갑니다. 수중 수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6: 소형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색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7: 부산 해양경찰서 수색 구조계장
6: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경과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천후가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규슈 남동쪽에 정체하면서 강풍 영역이 우리나라 남해에 형성됐고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해경은 사고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방향 전환 시점이나 호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선사 책임도 따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완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은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인민재판입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바스켓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0: 예, 식약처장한테 임상시험 빨리 진행해달라 하고 연락한 것이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냐 아니면은 부적절한 청탁이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 문제부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국회에 있으면은 이제 민원 처리가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기는 합니다.
0: 예.
5: 그러나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3: 같습니다. 박완석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5: 통상적인 민원 처리라 함은 어떤 공익적인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0: 예.
5: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하고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뭐 그런 일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그 제약 바이오 업체의 임상 시험 승인을 해당 그 부처에다가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통상적인 민원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것 같고요.
0: 예.
5: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신약 개발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라고 볼 그렇죠. 수는
0: 2021년.
5: 있는데 그 경우를 하더라도 그 해당 부처를 소관 상임위의 의원으로서 직접 만나서 고충을 들어보고 아 이거는 좀 해당 부처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다면 모르되
0: 네.
5: 중간에 브로커 이런 게 낀다는 거는 그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김성원 의원 입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5: 네.
0: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 국내 기술 해외 유출.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민원이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6: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소위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햄스터 실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네.
6: 피를 토하고 죽더라. 또는 뭐 폐가 확대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소위 제약업체에 투자했던 대주주 회사는 지금 보면은 그 주가가 오늘 제가 찾아봤거든요.
0: 네.
6: 400 얼마예요. 400 몇만 원이 아니라 400원.
0: 예.
6: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그 개미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냐. 제 생각으로 볼 때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진짜 공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순진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이고 무엇이 허인가 이 진위를 가리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연 정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법적인 그런 그 집행 능력이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부적절한 청탁이다. 지금 녹취까지도 공개됐습니다.
0: 예.
6: 근데 녹취를 보면은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익적 목적이고 국부라고 생각하는데 버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6: 그러니까 그 양 씨가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 여기서 이 오빠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들을 때 이걸 공익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0: 오빠,
6: 국부와 관련된다고 생각할 엉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민주당에서 지금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0: 예.
6: 실제로 만약에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으로 나왔을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의 과거의 행태로 볼 때 짐작하고도 남거든요.
0: 예.
6: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국민들이 어떤 심정일까 이게
0: 네.
6: 더 중요하겠죠.
0: 예. 그리고 이제 김 후보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의원 조금 전 이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서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검찰이 당초에 징역 8개월 군형을 계획했었다. 그런데 누가 기소를 막았냐? 외압 가능성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5: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처분이거든요.
0: 네.
5: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때문에 저건 약간 자가당착일 수는 있죠. 당시에 네. 한동훈 의원은 여당 대표였어요.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나 여기서 이제 압력을 넣어서 그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고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검찰 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한동훈 후보자가 누구에게 물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본인이 스스로 답할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 예.

0: 민주당 쪽에서 의아해하는 바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당시 수사 기록이 어떻게 다 저렇게 한동훈 의원에게 들어가서 네.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그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폭로될 수 있는지 이 점도 물론 이제 제보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만 제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 경위나 그 저 내용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네. 그렇다 해서 김승원 후보의 지난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적절한 처신이었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민원 활동이었다라는 걸 지나치게 민주당의 이를테면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강변하는 것도 예.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걸 잘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더 상세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비판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내통해서 정보 받은 거 아니냐? 그거 정당하게 이제 받은 정보냐 이제 그 취지예요.
2: 네. 예. 근데 이제 8월이라는 그러니까 8개월에 네. 구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기소유예를 내린 거에 대해서 예. 누가 기소를 막았나 하는 것이 한동훈 의원의 질문이잖아요. 예.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사, 그다음에 재판 기록, 네. 이제 녹취록, 이제 검찰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수많은 제보가 지금 쌓이고 있다. 아마 제보가 전부 한동훈 의원한테 오는 것 같아요.
1: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2: 왜냐하면 지금 전달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소위 검찰 기록이 한동훈 의원에게 뭔가가 가고 있다라는 의구심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제보의 한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유예가 2024년 12월이었잖아요.
1: 네.
2: 그때가 계엄
1: 그리고 12월 3일이었고
2: 탄핵 소추 의결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동의 시점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은 제 해석인데요. 늘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 그럴 거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예. 탄핵 소추 의결이 국회에서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검찰이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지 또 추론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국가가 만들어진 이래로 늘 보수 정권을 위해서만 조력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보수 정권이 아닌 이념의 왼편에 있는 정권일 때는 또 그 정권의 신여 역할을 했었잖아요.
1: 네.
2: 그걸 어떤 면에서 지금 방증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이 이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지금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 당시가 윤석열 정부였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계엄과 예. 그 탄핵의 과정을 예. 보면. 그래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역사적 정치적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1: 사실 요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됐고 나는 그것도 억울하다 헌법소원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3인 셀카 사진이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후보자하고 브로커 양 씨가 이제 왼쪽에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정모 판사하고 함께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더 뜨거워진 느낌인데 김 후보자는 이 정 판사하고는 이후에 연락을 하거나 사건 관련해서 부탁한 적이 없다. 그 양 씨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연락을 안 했다? 그래서 요 사진 뭐 설명이 해명이 가능할까요?
0: 이후에 연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사진이 네. 해명되는 건 아니죠. 저 사진은 그 자체로 쓰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인데 그 사건 관계자지 않습니까? 저기 양모 씨라는 분은. 그리고 저 그 정모 판사가 네. 추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제넨시엘 대표였던 그 강모 씨의 그 영장 심사에서
1: 네.
0: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저 사진 이후

0: 한 1년 8개월인가 아마 그렇게
1: 물론
0: 될
1: 시간이
0: 거예요.
1: 많이 흐른 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일단 김승원 의원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민원인가 어떻게 보면 브로커죠. 그분과의 있던 자리에 저렇게 과거의 동료 판사였던 현재는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인 분을 불러서 함께 자리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됩니다. 누가 당시에 영장을 막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본인이 답해야 될 위치에
0: 아, 그럼
1: 있지.
0: 한동훈 의원은 알고 있다고 보시는
1: 아니, 그렇게
0: 거네요.
1: 알고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니까 만약 그게
2: 아, 그건 저의 개인
1: 사실이라면
2: 추정이에요.
1: 그게 사실이라면 밝혀야죠. 그리고 그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 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할 위치는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이. 왜냐면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그 서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든 만약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죠,
0: 그렇죠.
2: 피차가.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에 더해서 아마 그런 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보를 한다. 이거 저 가정법이에요. 뭐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알
0: 당시에는
2: 수도
0: 근데 김승원
2: 없거니와.
0: 의원이 뭐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는
1: 전혀.
0: 뭐 누구도 상상할 수
2: 만약에 이제
0: 없었을 텐데.
2: 이번, 아, 그 당시 말고요. 지금 제보를
0: 지금.
2: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보를 했다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는 제가 생각들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따져볼 일이고요. 아무튼 제가 볼때 한동훈 의원은 아마 이거 외에도 제기할 문제가 또 있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은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한 이 식약처 이 청탁 이 문제는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1: 저는 뭐 제보가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보들이 공익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직에 있는 검사에게서 나오는 제보라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단지 제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밀이나 수사 자료의 유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게 원칙이어서 한동훈 의원이 뭐 그걸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동훈 의원이 그걸 질문할 위치가 아니고 답을 할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본인이 답을 할 위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0: 어쨌든 지금 앞서서도 이제 잠깐 분위기 보셨습니다만 여야 지도부 분위기 보셨습니다만 용해인 후보자도 오늘 또뭐그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과거에 6년 전에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뭐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비례대표 그 자리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제도 수혜를 지금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한테는 적극적으로 지금 엄호를 하고 있고 용해인 후보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공세를 같이 취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2: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과연 끝까지 용해인 후보자가 버틸지 아니면은 주말을 계기로 해서 어떤 신경 변화를 일으킬지 제가 지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딴 거보다도 같은 진영에 그리고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여성 동지라 그래야 되나? 그 노동당에서 활동을 했던 한 여성
0: 당원들.
2: 위원장이 지금 과거에 자신들이 그 언더 조직 내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성희롱, 성폭력, 또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차별, 심지어는 태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지금 이제 폭로를 했단
0: 굉장히
2: 말입니다.
0: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고 보라는
2: 그렇습니다.
0: 거죠.
2: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활동하겠다라고 모인 그 조직 자체가 외부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조직의 상당수가 지금 그 용해인 의원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멤버로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신이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들었나 다시 한번 듣겠지만 남편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한 그 충격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왼쪽을 좀 챙기라는 차원에서 네. 또 여성 그리고 청년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에 상당히 그 정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용혜인 의원을 네. 아마 이제 장관으로 지명한 것 같은데 저 오늘 사실은 그 인터뷰가 저 자신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그리고 여성계에서도 모두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호막을 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앞으로 분위기 어떻게 변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든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 이 이상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사를 했던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인사를 하면서 염두에 뒀던 그런 네.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여성계에서도 뭐 또 청년층에서도 네. 전부 다 이 인사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용혜인 후보의 과거의 그런 활동이나 행적에 대해서 네. 이른바 파묘라 그러죠. 네. 하루하루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 내부의 그 기류랄까요? 이것도 이제 시시각각 좀 달라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용혜인 후보가 국회의원직은 내려놔야 된다, 겸직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었다가 지금은 여가부 장관을 성평등부 장관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비해서 좀 여론이 떨어졌죠. 그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고.
0: 네, 한번 여론조사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1: 주된 배경은 뭐 인사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더 여론을 악화시킬 문제가 아니고 주말이 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설령 이대로 인사청문회까지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0: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여론조사인데요. 한국갤럽 조사인데 이번 주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40%까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이제 그 차이도 벌어졌고 그 다음 장도 한번 주실까요?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항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세 번째 있는 인사, 뭐 부동산 정책, 경제 민생도 있지만은 인사가 지난 직전 조사에서 1%였는데 9%로 확 늘었거든요.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2: 아니 그래서 이걸 네. 보면 주말 내로 뭔가 그 결단의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런
0: 생각. 주원님은 주말을 기점으로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
2: 아니 지금 1%에서 이게 지금 1일에서 3일까지 아닙니까 갤럽 네. 여론조사가. 네. 그런데 1%에서 9%라는 거는 아니 개각을 왜 했어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지명했으니까 임명하겠다 정치권에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단지 한 가지 고민은 있을 거예요. 네. 일종의 용혜인이라는 변수가 하나의 방어막처럼 되어 있는데 여길 먼저 허물어버리면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는 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20대하고 30대 지지율도 더 낮거든요. 평균보다도 훨씬. 근데 용혜인 후보를 지명을 했던 것은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했을 텐데 전혀 지금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서 말이죠.
1: 그렇죠. 뭐 인사가 이제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고 현 정부 인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예.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회의나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조금 이제 그 경위는 다르긴 하지만 예.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뭐 처남 찬스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인사 검증이 작동하긴 하는 건가? 그런데 예.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급한 부를 빨리 꺼야 됩니다. 그래서 용혜인 후보는 뭐 이대로는 저는 그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결단하든 아니면 뭐 당의 의지로 예. 이 청와대에 뭐 직언을 하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지명 철회를 하든 어쨌든 주말 넘기지 않고.

0: 결단이 이루어져야지 더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두 분 다 이제 이번 주말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용혜인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의 입장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 얘기 아까 계속 했었는데요. 이 보안 사건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김성원 후보자 검증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굵직한 현안들에 잇따라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 일부러 뭐 어떤 뭐 국민의힘 복당이라든가 보수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에 그 가만히 그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이제 그 질의하는 거 보셨죠?
1: 장관들한테.
2: 예,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이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그 소위 의원들이 청문회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보면은 심지어는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까지도 무슨 죄인 다루듯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 알면서 질문하나 싶을 정도인데 정확하게 그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그런데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하잖아요. 그런 점은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사실 보안수사권도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 그 토론회 할 때 해프닝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희석된 측면은 있지만 요번에 김승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도 아마 민주당이 저렇게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는 거는 아프다는 뜻이겠죠. 많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와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민심에 그리고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이제 한 가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자들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더 조직이 정치는 본인의 실력 더하기 자기 세 조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견인하는 그런 능력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자막으로도 나갔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 조사도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뭐 수치가 다 높지는 않습니다. 9%, 김민석 7, 오세훈 5, 조국하고 장동혁 4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대선 한참 남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 는 역시 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어떤 그런 활약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미치지 않았나
0: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원내에 들어왔고 그리고 원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에도 이제 저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조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금 100명도 넘게 있는데 106명인가? 근데 오히려 한동훈 의원 한 사람의 존재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보다 큰 것 같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연일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그 뭐 시위하고 북치고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은 오히려 야당이 원내에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합리적 그 견제의 모습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지금 여당이 흔들리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일 텐데 그런 그 대안적인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1: 지금 저 장면 말씀하시는 거군요.
0: 야당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저는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의원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동혁 대표가 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리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 탄핵이나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나 이 모든 장면에 한동훈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서. 보수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단기간 내에 한동훈 의원 복당이 이루어지거나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모가 조금 더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주목도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1: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뭐 페이스북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지금 이야기를 올리고 있고 부산 내려가서도 이제 활약을 했던 거 주민들하고 영상들도 많이 올리곤 하는데 또 앞으로는 또 어떤 활약들 펼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인,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팔군 구조대가 대홍수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서 생존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4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진행 중인 구조 작업에서 2명의 네팔인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는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부터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네팔의 12개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약 900명의 노동자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약 500명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가 1,2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지역 사망자도 3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318명이 됐습니다. 네팔 측 실종자가 전날 하루 동안 1,000명가량 급증하면서 실종자도 네팔 5,083명, 중국 531명 등 모두 5,6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생존자는 기계 통제실에서 일합니다. 초기 생체 징후는 정상입니다. 네팔군 구조대
1: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저희와 소통했던 3명에서 4명 정도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된
1: 한 달 후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위치가 발견됐고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1: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 구호대가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으로 이동해 드론 수색을 벌였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네팔군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어퍼 트리슐리 1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상류에 있는 위어댐 인근과 하류에 있는 파워하우스에 각각 착륙한 뒤 2시간여 동안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 있는 터널 두 곳의 상태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수색 작업을 마친 이규호 구호대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 3명을 찾고 있는 남동발전은 오늘 사고 현장에 세르파가 포함된 육상수색팀 25명을 투입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오늘 현지에서 섭외된 세르파와 전직 군인 그리고 한국인 산악인 1명까지 포함된 25명을 2개 팀으로 나눠 지상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2개 육상팀은 직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발전동과 현장 사무실을 중심으로 각각 강의 상하류를 살펴봤습니다. 남동발전은 또 현지에서 계약한 탐지견 4마리를 헬기로 실어날라 발전동 인근을 수색하고 드론 6대를 동원한 수색도 병행했습니다. 직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시각 오후 3시쯤 헬기 한 대를 띄워 숙소와 사무동, 강하류 일대를 훑어봤습니다.
0: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3: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5: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2: 이동혁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 지부 위원장입니다.
5: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4: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2: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6: 정책금융을 지방에서 실행한다는 것이 대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남아있어야 할,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반드시 정책적 이유로 있는 것입니다.
4: 노조는 앞으로도 사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측이 추가 교섭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 등 추가쟁의 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3: 검찰과 판사 출신 그리고 현직 교수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게 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압축한 후보자는 모두 4명입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김관정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지낸 김지용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문홍주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내란특검팀 특검보를 맡았던 이윤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추천인들을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입니다.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추천인은 밝혔습니다.
8: 네, 표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압도적인
2: 이주원
8: 그
2: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장이기
8: 때문에 예, 추천을 하게 된 것이고요.
7: 전체 추천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11명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추천인 가운데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대기 발령된 백혜룡 경정도 포함됐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추천인은 만약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이 되면 결국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그 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2: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장입니다.
8: 그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위가 선정한 4명 가운데 1명을 추려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 제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4분의 1이 체류하는 등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출범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튜버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튜브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는 김 대표를 수사해달라며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당원 정보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씨가 지난달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 기간 개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씨가 당원임을 확인해 윤리감찰단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3: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조기 도입으로 54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면서 김 전 실장 등을 사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위원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직위원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민주당은 술 접대 의혹을 고리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압박했습니다.
10: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9: 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여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어 재판 청탁 같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 비용을 합산해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가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최서원 씨의 형 집행정지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으로 최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 집행정지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최 씨가 척추수술 부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냈던 3개월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특별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불참자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범행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경찰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간부가 사내 서버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있다며 회사 측이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5월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과 사내 메신저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과 노조 핵심 간부 A씨가 연루된 걸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A씨가 빼낸 직원들 정보를 활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3천 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입니다. 사내 시스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10만 명 넘는 임직원 정보를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특별 경영 성과급을 놓고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이 임박하자 동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말고도 사내망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다른 조합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최 위원장과는 관련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당시엔 불법이란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부터는 사측과 협조해 조합원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 일대는 불꽃축제를 보러 나온 인파로 붐빌 전망입니다. 경찰은 전야제부터 이틀 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축제 당일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밤하늘을 불꽃이 가득 메웁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터질 때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전야제로 문을 연 서울 세계 불꽃축제. 강변은 벌써 인파로 가득합니다. 매년 100만 명가량 관람객이 몰렸는데 올해도 서울 여의도와 이촌 등지가 인산 인해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혼잡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두 4,500여 명을 투입합니다. 한강공원은 물론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진출입로에도 빈틈없이 배치합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 차량을 통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는 행사 준비와 철수를 위해 원효대교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로와 여의대방로 등 6개 구역은 주민과 행사 차량만 다니도록 관리합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이뤄집니다. 행사 뒤 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시도 불꽃축제 전후로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안전요원 6,8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엔 새벽 5시 반부터 서울 도심에서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참가자들 이동 경로를 따라 서울시청 광장부터 광화문 청계천 일대 주요 구간을 오전 10시 반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3: 네, 앞서 보셨듯 100만 인파가 몰린다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본 행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이른바 불꽃 명당을 파는 자리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강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식당의 메뉴입니다. 불꽃축제 기간에 맞춘 상품인데 가격이 무려 600만 원입니다. 바비큐 한 끼 재료값이 수백만 원은 아닐 테니 사실상 불꽃 명당 자리값이라고 봐야겠죠. 이른바 불꽃뷰, 호텔 객실이나 카페 자리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등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해마다 치열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한강 공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꽃 잘 보이는 곳에 미리 깔아둔 돗자리를 판다며 많게는 30만 원까지 요구하는데요. 돈 받고 근처 아파트나 건물에 주차 등록을 해주겠다는 글도 등장했고요. 터무니없이 비싸 보여도 찾는 사람이 있으니 거래가 성립하는 거겠죠. 문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의 자리를 먼저 맡았다는 이유로 팔아도 되냐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자리 장사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는데요. 공원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표처럼 거래 현장을 적발하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경고 플래카드나 중고 거래글 삭제 요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언제였나 싶게 9월에 접어들면서 하늘빛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말밤 서울은 맑고 선선해서 밤하늘 불꽃축제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드리운 곳에서도 그 사이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SNS에는 맑고 푸른 하늘을 담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첫날까지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13: 가을 하늘.
14: 공항진 YTN 재난.

0: 잠은
1: 산란이 좀
0: 위안입니다.
1: 준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여러 물질들이 떠다니면 빛이 여러 각도로 반사되면서 굴절되거나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주니까
2: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 일부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마저 해제되면서 18일 만에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중부는 30도를 밑돌겠고 남부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3: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타고
0: 공상민 기상청 예보
3: 이전보다
0: 분석관입니다.
3: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기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습도도 함께 낮아지면서
2: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당분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초가을 정취가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주말 서울에서도 맑은 밤하늘 아래 화려한 불꽃을 더욱 선명하게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5: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7: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엔 변함없습니까?
6: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8: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0: 임의자
8: 국민의
0: 국민의힘
8: 평가는 이미
0: 정책위의장입니다.
8: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잊은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6: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9: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0: 박성준
9: 되겠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수석
6: 민주당 지도부
0: 대변인입니다.
6: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의 명의 재산으로 모두 4억 7,5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 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서울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예금 5,266만 원에 금융채무는 4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차량과 사인간 채권 등 모두 5,9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아온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부터 5년여간 모두 급여 1억 4,736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발생한 일반 교통방해 2건과 집시법 위반 2건의 전력이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4년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0: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두 자리를 모두 놓지 않으려는 행태가 현행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셀카에 나온 양모 씨와 정모 판사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란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 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김성원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규희 기자입니다.
4: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 뿐입니다.
5: 3개월 정도 됐지. 야, 2, 3개월 정도 됐어요.
4: 제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제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제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로 보인 임상시험 승인이 시기적으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벌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오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한 방송에서 인사라인은 김현지라고 언급한 건 심각한 국정농단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김 실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의 인사회의 참석 여부와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SNS를 통해 김 실장이 인사 비선 실세로 꼽혀온 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 전 세계 노령 인구가 처음으로 영유아보다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 세대가 지나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는데요. 노동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6: 지난해 전 세계 인구 81억 3,200만 명 중 65살 이상은 8억 5,200만 명으로 10명 중 1명꼴. 10% 미만으로 줄어든 5살 이하 영유아보다 많습니다. 2060년이면 역전 후 차이는 더 벌어져 노령 인구는 20억 명, 19.6%로 크게 늘고 영유아 수는 7에서 8%로 더 줄어듭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보고서에서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 든 인구 순위가 뒤바뀐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며 그 격차가 급격히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령화 핵심 요인은 출산율이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대체 출산율, 즉 부부당 2.1명 이하로 굳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년 기준 대체 출산율 이하인 나라에 사는 인구는 약 71%로 인구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10년 만에 2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노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노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20.3%로 세계 22위에서 2060년이면 41%로 늘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이 중 80살 이상 인구도 4.8%에서 18.3%로 크게 늘어 전 세계 세 번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 비율도 29.5에서 81.6으로 치솟아 전 세계 평균의 2.5배가 됩니다. 노동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5%로 20% 안팎이거나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최근 39.7%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늦어진 점,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 미흡, 기대 수명 증가,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에 따른 조기 퇴직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MBC의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조작 논란에 대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태프 항공권은 미리 준비된 상태였다며 이른바 반쪽짜리 즉흥을 시인한 데 이어 현지 기관의 협조 여부를 두고도 입장을 번복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나 혼자 산다는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정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현지 렌터카 규정 등과 맞물려 사전 조작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전 씨가 평소 관심을 보여온 여행지 등을 고려했을 때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서 스태프 항공권을 미리 끊어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을 골랐다면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그 상황 자체를 담아낼 계획이었다며 전현무 씨의 항공권만큼은 당일 발권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 촬영 지원 의혹을 둘러싼 말바꾸기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찬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금전적 지원은 없었으나 현지 촬영 협조는 받았다고 입장을 정정한 겁니다. 자세한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근간인 현실감을 해칠까 염려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작진의 거듭된 추가 해명과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합니다. 온라인에선 결국 즉흥 여행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 준비된 방송이다. 제작진이 궁예냐, 돗자리 깔아라, 말바꾸기 해명이 구차하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내세웠던 프로그램이지만 즉흥 여행이라는 무리한 설정이 의구심으로 이어졌고 제작진의 안일한 대처가 시청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겼다는 지적입니다.
1: 티베트 지역에서 대참사를 겪은 중국에서는 동남부 태풍 피해까지 겹쳐 물난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규모 4.8 지진도 발생했는데 직전 대재앙에 놀란 주민들은 혼비백산 도망쳐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흙탕물에 휩싸인 3층짜리 빌라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기와 지붕을 얹은 시골의 전통 가옥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푸젠성 토루마을의 상징이었던 600살 고목도 이번 홍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 취안저우에 있는 공동묘지에선 폭우로 집안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8: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상을 찾으러 왔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다 쓸려 내려왔습니다.
7: 지난달 28일 중국 동부연안에 상륙한 제18호 태풍 사우델. 내륙에서 소멸하는 듯 했다가 남해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피턴 경로를 그리며 엿새 동안 중국에 세 차례나 상륙했고 누적 900mm에 달하는 폭우를 뿌렸습니다.
9: 위험 지역 주민 누적 8만 3,700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원저우 소재 직업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2,500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입니다.
7: 뛰쳐나오는 학생들, 서부 내륙 쓰촨에선 규모 4.8 지진이 났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티베트 대참사 직후여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9: 위아래로 흔들리는 형태였고 좌우로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사람은 별일 없었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뿐입니다.
7: 서남부 윈난성의 유명 트레킹 코스 호도협에서도 한 달 남짓 사이 산사태가 세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대재앙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2: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2: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4: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 지원 반값 여행 사업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 경비 중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올가을 지역 9곳도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행지는 어딜까요? 강원의 영월, 횡성, 화천, 평창, 충청의 서천, 제천, 태안입니다. 또 전라 강진, 고창, 고흥,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해남, 그리고 경상의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안동, 영천, 하동, 함양, 합천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승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값 여행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 원이 투입됐고 지역 내 소비액은 최소 162억 원이 발생해 환급 대비 최소 3.1배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가을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9월 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 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 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영화 라임라이트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영화 음악도 찰리 채플린 본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0: 오, 어제 영화배우 안소니 홉킨스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의 작품을 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1: 이 찰리 채플린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0: 지금 찰리 채플린, 그거 우리가 아는 그 코수염 아닙니까?
1: 맞아요.
0: 상당히 다재다능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고 자신의 영화에 들어간 음악도 작곡하고 방금 들은 라임라이트의 음악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고 해요.
1: 자신이 감독한 영화의 음악을 직접 작곡한 사람은 찰리 채플린 말고도 몇 명 더 있대요. 할로윈, 괴물 같은 공포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존 카펜터도 자신의 영화 음악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고 영화 감독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도 네, 디 아더스의 음악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0: 야, 작곡까지 직접 하는 영화 감독. 또 한 명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가장 유명한 분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열성적인 재즈 팬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고요. 미스틱 리버,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 토리노 등 여러 영화의 음악이 바로 그가 영화 음악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1: 이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체인질링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곡한 음악은 골든글로브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의외로 재즈보다는 클래식과 비슷한 성격의 영화 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영화 체인질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0: 영화 체인질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한 음악이었습니다.
1: 예,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자, 의외의 인물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폴 매카트니.
0: 이 폴 매카트니는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1: 이게 클래식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폴 매카트니는 비틀즈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작곡했죠. 근데 1991년 갑자기 클래식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리버풀 오라토리오라는 곡. 맥카트니의 고향인 리버풀에 있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 150주년을 기념해 맥카트니에게 위촉한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카트니는 악보를 읽고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0: 대중음악 작곡가는 악보를 모르는 경우가 꽤
1: 많죠,
0: 됩니다.
1: 많죠.
0: 많죠. 3분의 4분 정도 노래야 악보 없이도 작곡하는 게 가능하지만 1시간 정도 작품은 악보를 모르면 작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맥카트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기타로 연주하면 옆에서 받아줬고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완성됐고요. 이후 몇 차례 더 대규모 클래식 곡을 발표합니다.
0: 최근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2011년 작품인 오션스 킹덤, 뉴욕 시티 발레단을 위해 작곡한 발레 음악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맥카트니는 컴퓨터를 이용해 악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기타나 키보드로 연주해 컴퓨터로 악보화하고 이걸 모아서 곡을 구성한 거죠.
0: 요즘 클래식 작곡가들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폴 매카트니가 작곡한 오션스 킹덤 중에서 4악장 문라이즈, 존 윌슨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3: 그런데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뿐입니다.
5: 3년 정도 됐지. 야, 2~3개월 정도 됐어요.
4: 제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제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제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로 보인 임상시험 승인이 시기적으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3: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켼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7: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엔 변함없습니까?
6: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8: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이젠 호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6: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9: 어제 말씀하신 내용.

0: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4: 검찰과 판사 출신 그리고 현직 교수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압축한 후보자는 모두 4명입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김관정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지낸 김지용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문홍주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내란특검팀 특검보를 맡았던 이윤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추천인들을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입니다.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추천인은 밝혔습니다.
6: 네, 표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압도적인 그 다수여서 의견의 일치를 받기 때문에 예, 선정을 하게 추천을 하게 된 것이고요.
5: 전체 추천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11명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추천인 가운데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대기 발령된 백혜룡 경정도 포함됐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추천인은 만약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이 되면 결국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그 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그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위가 선정한 4명 가운데 1명을 추려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 제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4분의 1이 체류하는 등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출범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4: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8: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지키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7: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이전

0: 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논의를 지방에서 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서 실행한다는 것이 대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남아있어야 할,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반드시 정책적 이유로 있는 것입니다.
0: 노조는 앞으로도 사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측이 추가 교섭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 등 추가쟁의 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내년 상반기 법무부 등의 이전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생기고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도 생깁니다.
3: 한동안 주춤하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4: 행정중심도시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43개 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고수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성장을 말로만 한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려 합니다.
5: 수도권 수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2033년이 목표입니다. 이에 앞서 내년 상반기 법무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 경찰청은 건물을 짓는 대로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예정대로면 국방부만 서울에 남게 되는 셈입니다.
6: 주거와 교육, 또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 물론 계획을 실천하려면 먼저 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법부터 손봐야 합니다. 특별법을 새로 만들거나 이전 계획 변경 고시 등이 필요한데 먼저 법무부 성평등부 이전을 위한 법 개정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안이 공개됐습니다.
3: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서들은 모두 사라지고 수사기관 협력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다음 달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와 수사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되고 관련 보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직접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부서도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해오던 범죄정보기획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원해오던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과학 기획관 등 일부는 남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에는 없었지만 아예 새로 문을 여는 부서도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이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는 불가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 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 전담부도 설치되는데 이곳에선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0: 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

0: 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대수진입니다. 베트남 전에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 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has been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3: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없다고 자신합니다.
5: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3: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6: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7: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3: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 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9: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8: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 아니 त्यसपछि चाहिँ हामी यताबाट हुँदैन अब तलैबाट जानु पर्छ भनेर तलतिरै ओरालो लागेको.
8: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투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2: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13: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12: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3: 유의미한 결과가 많았습니다.
14: 아, 그래요?
13: 예. 아니, 하여튼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2: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 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셀카에 나온 양모 씨와 정모 판사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라는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 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7: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6: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0: 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어떤 유의미? 아니, 하여튼,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에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군 구조대가 대홍수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서 생존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4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진행 중인 구조작업에서 2명의 네팔인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TV 방송들은 진흙으로 뒤덮인 작업자가 구조대원의 어깨에 업혀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2: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5: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7: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8: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는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10: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9: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1: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12: 일 잘한다면 정치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9: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3: 눈에 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14: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산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6: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17: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7: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9: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 아 이뻐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사람 꿈속에서 헤매본다. 잡힐 듯 보이지 않는 사람 하얀 밤 꿈길에 널 찾아간다.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생머리 백만 불토 좋대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세월아 내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0: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배수진입니다. 베트남전의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es in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3: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5: Number three,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3: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6: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7: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3: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9: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8: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곳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 아니 때스바치 이제 아니 예다바라 보다이나 달라이바라 잔는 벌써 만나라 달디레 오라라라기고.
8: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1: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2: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13: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12: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3: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14: 아, 그래요?
13: 예. 아니,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2: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셀카에 나온 양모 씨와 정모 판사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의미라며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란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 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16: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something I want to talk about.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일단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7: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6: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 아니 때스바치 이제 아니 에다바라보다는 달라이바라자는 벌써 많아라 딸들의 월하라라기가.
6: 구조되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

0: 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2: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3: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4: 랜딩 성공했고요. 네. 비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5: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4: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6: 아, 그래요?
4: 예. 아니,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3: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 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0: 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보낼 비상 보온담요 3만 6천 점과 중 보온담요 2,300여 점 등 1억 3천만 원 어치를 오늘 민항기 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해 네팔 홍수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식수와 위생키트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사랑이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배수진입니다. 베트남 전의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 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4: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6: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4: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8: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4: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토건 기자입니다.
9: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한국인 구조 소식도 들려오면 좋겠는데요.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활동을 벌였습니다.
1: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0: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11: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10: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1: 유의미한 결과가 많았습니다.
12: 아, 그래요?
11: 예. 네. 어떤 유의미?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0: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0: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1: 베이스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용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13: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14: 조심해요.
13: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 이처럼 긴급구호대원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 험준한 지형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릴지도 모를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을 구조대원들이 걸어내려갑니다. V자 협곡의 네팔 산악지형에서는 짐을 지고 걷는 것만으로도 국내 산악지형의 두세 배 힘이 듭니다. 그나마 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팔의 숲은 정글처럼 우거진 풀이 많아서 수색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험로를 헤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다다를 때도 많습니다. 차량 이동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비포장 흙길에 돌이 더 많아 보이는 산길이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15: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2: 하늘에서도 헬기를 타고 샅샅이 훑어보지만 이마저도 하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나섰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16: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12: 그렇다고 수색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17: 연락 두절자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 이상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발견하기 위한 우리 구호대의 사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1: 검찰 수사 당시 확인된 구체적인 청탁 통화 내용은 물론 브로커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김 후보자 측은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유행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해외에서 의존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이 커지며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습니다.
19: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하에서 저희가 국내 백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식약처가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18: 김승원 후보자는 이즈음 김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거로 전해집니다.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 시험 승인 신청을 했다며 잘 챙겨봐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빠르게 처리해달라 국부 유출도 걱정된단 문자에 의원님 잘 챙기도록 전달했습니다란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의 이런 요청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불렀던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는데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20: 그 임상시험 이상을 조건으로 투자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걸린 문제였죠.
18: 여기에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 씨가 서로 아는 사이란 의혹에 이어 세 명이 나란히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21: 김 후보자가 이 마담 출신인 양모 씨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술자리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18: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건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고 세 명의 사진 역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22: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18: 더불어민주당 역시 답정너식 비난이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야권이 낙마 총공세에 나선 만큼 청문 전국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1: 그런데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5: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 등본

0: 대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뿐입니다.
1: 3개월 정도 됐지. 네, 한 2, 3개월 정도 됐어요.
0: 제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제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제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로 보인 임상시험 승인이 시기적으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9월 5일 토요일 듀엣토 에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소나타 5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735년 9월 5일은 독일의 작곡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가 태어난 날이죠.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막내 아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바흐와 두 번째 부인 안나 막달레나 사이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15살 때 아버지 바흐가 세상을 떠났고요. 이후 베를린으로 가서 형인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후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그래서 그를 런던의 바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연주 여행을 다닐 때 그를 만나 작곡을 배운 곳이 런던이라고 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곡 더 들어보시죠. 소나타 5번 중 2악장 프레스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소나타 5번 중 2악장 프레스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편현주였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호 이사님입니다. 슬디,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고야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관람평을 읽어보니 극과 극이더라고요. 5점짜리도 있었지만 0.5점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땠냐면요, 완전 좋았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고 궁전 화가 이후 고야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요즘 이런 평, 공연 관람평, 뭐 드라마, 영화 관람평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보통 이제 어떤 영화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보기 전에 그런 평점을 보러 가곤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이게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너무 재밌다는 사람과 이게 뭐냐라는 사람과.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너무 재미있다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저는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10명의 관람평이 있을 때 6명이 재미없다, 4명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누가 봐도 재미없다, 이건 진짜 재미없는 것 같고, 뭔가 호불호 갈리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둘이었던 적이 잘 없다, 항상 호였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신화의 내용과 많이 다른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오디세이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장면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도 뭐 있다고 하지만, 그냥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 긴 이야기들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담아낸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점을 함에 있어서 모든 손님의 취향을 다 맞추다간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 짜게 드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건 나의 기준이 확실한가에 대한 그런 경험이고, 그리고 나의 기준을 믿는 요식업 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먹기 싫은 먹지마가 아니라 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 왜냐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가서 맛이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니까. 2055님입니다. 며칠 만에 가을 하늘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더운 여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결실의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재유행이라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듀엣 활동과 슬디 무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제 가을 하늘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면서 비도 오기 시작하고, 네,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쉽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름이 더울 때 겨울부터 걱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게요, 요새 뭐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제일 중요한 거는 걸려서 아프지 않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감기 조심해야 돼요. 여름 끝자락에 감기 많이 걸립니다. 0135님입니다. 요즘 저는 방울토마토 잘라서 라면에 찌개에 넣어 먹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토마토는 20초가량 데쳐 먹으면 좋다는데 옆에서는 그것을 어찌 먹냐고 그럽니다. 그렇죠. 데친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 있죠. 식감이 완전 그냥 이거 이도저도 아니니까. 토마토는 그 팡 터지는 그 느낌인데 아삭 이렇게 과즙이라고 할 수 없지. 야채즙이지, 야채즙. 토마토는 야채니까. 그리고 옷에 담고 바깥에 다 튀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한 입에 넣어서 먹는데. 토마토를 잘라서 라면에 찌개. 그 이자카야식 가서 보면은 그 샤브샤브 같이 먹는 일본식, 거기에 보니까 토마토를 끓이더라고요, 국물에. 그 끓인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집어넣고 먹더라고요.

루님입니다. 감자 껍질을 깎아서 1.5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어 넣으면 된답니다. 찬물에 감자를 약간 익을 정도로 끓이고 거기에 라면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의외로 감자는 잘 안 보이고 맛있어요. 그런데 슬디는 탈소로 하시는 거네요. 왠지 좀 섭섭. 슬디는 인천서 통학한 적도 있으니 안 멀어요 라고 하셨네요. 1.5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어 넣는다. 반달. 반달이라 하면 그냥 이제 감자를 가운데를 썰어서 얇게 반달 모양으로. 그러면은 약간 포테이토칩 반으로 자른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아, 왜냐면 이게 식감을 위해서 넣는 거냐에 따라 채로 써느냐 아니면은 이게 퍼먹는 것의 느낌을 통으로 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식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넣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라면을 먹을 때 그 아삭아삭함을 느끼기 위한 감자냐, 감자의 어떤 그 전분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맛있게 먹어지는 느낌이냐, 아니면 국물을 감자가 빨아들여서 기름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1.5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으라고 합니다. 두껍게 넣는 거네요. 되게 두껍게. 약간 느낌은 약간 해시브라운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인천에서 제가 인천에서 통학한 적 있죠. 대학원 다닐 때 인천에서 다녔으니까 졸업하고 인천으로 넘어가셔서 인천에서 대학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서울에 와서 금요일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후배들과 친구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있다가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서 주말 보내고 다시 월요일날 나와서 학교 수업하고 거의 학교에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사실 서울에 와서 할 일이 뭐 어떤 일정 말고 뭐 나오면 되니까 고민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0657님입니다. 두더클 토요 매거진에서 부천 아트센터 음향이 좋다고 해서 오르간 공연 다녀왔어요. 앵콜곡이었던 멘델스존의 오르간 소나타 6번 중 3악장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부천 아트센터 사진과 공연장 내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우, 이 파이프 오르간 너무 멋있게 생겼네요. 야,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진짜 공연장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야, 어쨌든 이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게 유럽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아, 이 유럽 느낌입니다. 참 좋습니다. 4007님, 슬디 부천 아트센터 벤자민 리게티 오르간 리사이트를 다녀왔습니다. 명징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가 명징, 이 깨끗하고 맑다.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명징. 롯데콘의 웅장하게 퍼지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오르간 소리로 2시간을 듣기는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리게티는 웅장함과 다양한 관악기 느낌이 나는 곡들을 연주해서 색채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출하기 싫은 일요일 오후였지만 부천 아트센터까지 다녀오길 참 잘했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명징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 밝을 명예, 맑을 징. 네. 아, 밝고 맑다. 명징하다.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이게 깨끗하게 맑게 퍼지는 그런 느낌의 곡들을 연주하셨나 봐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공연 보러 다니시고. 1355님입니다. 이슬기님의 해피니스 가야금 연주가 KTX역 종착역 도착할 때 나오는 음악이네요. 주섬주섬 짐 챙기며 내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월이 진짜 오는 거 맞나요? 8월 말인데도 버티기가 정말 힘겨운 날이네요. 얼른 9월의 바람이 쌩쌩 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유슬기님의 시원한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지난주 국립극장 코너 이후에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가 나갔죠. 네. 주말에 보내신 사연인 것 같아요. 주말에도 사실 진짜 저도 느꼈지만 어우, 습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더웠어요. 습해가지고. 우와. 이게 빨리 좀 비가 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져서 좀 풀리면 좋겠네요. 날씨가 더우면 진짜 힘이 빠지니까요. 아, 물론 겨울에도 이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건 있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뭐랄까 오히려 겨울에는 밖이 추운데 아니 따뜻해서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여름은 밖이 너무 덥고 지치니까 들어서 시원하면 그냥 어디 가나 안 좋아지는 몸의 상태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는 밖에 있으면 더워서 땀 뻘뻘 지치고 안에 들어오면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덜덜거리다가 이제 몸이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이어서 멘데스존의 오르간 소나타 6번 중 3악장 카이 요한젠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긴봄 소리는 작년에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여러 소품을 담은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그 음반에 수록되지 않았던 코른골트의 소품을 담아 얼마 전 싱글로 발표했습니다. 코른골트가 작곡한 침묵의 세레나데 중 11번 행복의 노래, 긴봄 소리의 바이올린, 토마스 호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97년 9월 5일은 영국의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솔티가 마지막으로 지휘한 공연은 1997년 7월 13일 취리 토날레에서 열린 취리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약 7주 뒤 프랑스 앙티브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솔티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1939년 스위스로 건너가 취리히에서 생활했고 취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지휘자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마지막 무대 역시 같은 악단과 함께한 셈인데요.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오래 계속되자 솔티는 청중에게 날씨가 더우니 이제 그만 집에 가시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공연의 실황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쥐리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을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의 천궁2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국경위선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국경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8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3배 가까이 웃돌면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0: 인하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국 고용 수치부터 살펴보죠.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1: 네,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만 5천 명이었는데 이 3배 가까이 웃돈 건데요.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전 고용 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해서 2만 1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들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이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1: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 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예측했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요.
1: 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a half a percent.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1: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나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할 거라면서 금리 인하를 재촉구했는데요.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우 극단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어서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0: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6: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5: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나

0: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아니 대수받지 이제 아니 이따가라 보다이나 달라이버라지 않는 벌써 만나라 딸들의 월하라라기고.
0: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앞서 보신 것처럼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4: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투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활동을 벌였습니다.
3: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5: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6: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7: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6: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8: 아, 그래요?
6: 예. 아니, 하여튼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5: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3: 베이스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9: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0: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1: 조심해요.
0: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모 씨와 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해 그들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라는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I Will Always Love You, 파파라 그룹 일디보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휘트니 휴스턴이죠. 영화 보디가드에서 부른 버전이 가장 익숙하죠. And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근데 이 곡을 작곡하고 처음 부른 사람은 돌리 파튼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돌리 파튼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리 파튼은 컨트리 뮤직의 대모였습니다. 특히 자선사업으로도 이름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총 6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6억 달러를 기부했으면 번 돈은 도대체 얼마인지, 근데 거의 다 자선사업으로 기부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 분이네요.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에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 기분 탓인가요? 굉장히 금방 뵙는 느낌입니다.
1: 네, 맞아요. 저희 3주 만에 제가 찾아오게 됐는데, 아, 제가 또 슬기님도 보고 싶고.
0: 아, 예, 예. 네. 피디님을 이렇게 막 설득했군요. 나가겠다.
1: 맞아요. 뒤더클 분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네네. 빨리 찾아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네. 공연이 있나 봅니다.
1: 네, 저희 9월에 공연들이 되게 많이 열려가지고 네. 또 좋은 공연들이 정말 많이 선보이게 돼서
0: 좋습니다.
1: 네, 직접 또 소개해드리려고 빨리 왔습니다.
0: 아, 기대됩니다. 어떤 건가요?
1: 일단은 저희 9월에 또 전성 매진된 손여름 피아노 리사이트부터 창단 100주년을 맞아 처음 한국을 찾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까지 국제한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소개해 주실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8월 공연들은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1: 네, 8월도 정말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분들을 만났는데요. 먼저 22일에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하프시코디스트 리처드 이가가 함께 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이가의 하프시코드에 김유빈 씨가 나무로 만든 플루트를 연주해서 너무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바흐의 음악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두더클 PD님께서도 부천아트센터에 들러주셨는데 네, 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0: 네, 그렇게 간다 간다 하시는 진짜 가셨네요.
1: 네, 오셨습니다.
0: 대리님 귀찮게.
1: 아, 너무 반가웠죠. 이제 슬기님만 오시면 되세요.
0: 아, 예, 예. 저도 꼭 가고 싶었습니다.
1: 네, 곧 오실 거라 믿으면서. 네, 바로 다음 날에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가 부천아트센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리게티의 양말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 궁금해서 유심히 봤는데 네네네. 정말 양말이 네. 달랐습니다.
0: 오.
1: 블랙 양말과 레드 양말을 각각 신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술적이시다 생각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트센터 SNS, 인스타그램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에는 박상우 피아니스트의 브런치 콘서트가 또 있었습니다. 네. 클라리네티스트 김루연님과 이 환상 조합 너무 로맨틱했고요.
0: 네.
1: 공연장 로비에서 무료로 열리는 모두의 클래식도 계속 됐습니다. 저희 그 관현맹인 전통 예술단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0: 네.
1: 그 국악이 전해주는 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어진 9월의 첫 로비 콘서트는 이 노은하 교수님의 해금과 김남중 교수님의 비올라가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동서양의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구나 하면서 또 한번 감탄하는 무대였습니다.
0: 해금과 비올라.
1: 네.
0: 와, 이게 울림이 전혀 달라서
1: 그쵸.
0: 상상이 안 되네요.
1: 네, 해금은 두 줄이고
0: 맞죠?
1: 비올라는 네 줄인데
0: 그렇죠.
1: 각기 뿜어내는 소리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면서도
0: 맞아요.
1: 되게 묘하게 어우러져서 참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0: 그렇죠. 이제 네. 저도 해금을 많이 봐서 알지만 해금이 울림통이 따로 밑에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비올라는
1: 맞아요.
0: 같이 울려주고
1: 네네네.
0: 야, 이게 하모니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1: 그렇죠.
0: 진짜.
1: 네.
0: 아무튼 8월도 정말 정신없으셨겠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보니까 공연 사업팀이면은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들 다 전반적으로 하셔야
1: 네,
0: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희가 다.
0: 예. 지켜보면서. 제가 요새 이제 매주마다 공연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1: 네, 네.
0: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들어보면서 아이고, 이게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저는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 다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네네. 느껴지시죠?
0: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부천아트센터의 9월 공연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먼저 9월 12일에는요. 이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리사이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손여름 씨가 9월에 또 새롭게 선보이는 음반과 함께 시작하는 전국 투어의 첫 무대인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부천아트센터입니다. 피아니스트이면서도 동시에 작곡가였던 음악가들의 작품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선보이고요. 관객분들의 관심도 정말 뜨겁습니다. 추가로 오픈한 합창석까지 모두 판매되면서 전성 매진을 또 기록 중입니다.
0: 이게 뭐 아무튼 손여름 씨는 점점 더 유명해지신 느낌이에요. 사실.
1: 네, 맞아요. 이제 진짜 거장이시죠.
0: 그러니까 네네. 점점.
1: 네네.
0: 옛날에 제가 알았을 때보다 점점.
1: 맞습니다. 여제. 피아니오의 여제 같습니다.
0: 이 손여름은 다양한 기획을 많이 하는 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손여름은 예전에 대관령 음악제 음악 감독을 하며 전체 프로그램 기획을 했고요. 최근엔 고잉원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기도 한데 이번에 다시 피아니스트로 돌아와서 독주회를 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피아니스트 손여름으로 부천아트센터 무대에 돌아오시는데요. 2023년에는 또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그 피에타리 인키넨과 호흡하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한 대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온전히 보여주는 리사이틀이고요. 특히 새 음반 발매와 함께 시작하는 전국 투어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손여름이라는 이 거장의 이름을 들으면 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의 이름의 뜻이 함께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뭐 연주자로서 또 기획자로서 쌓아온 음악적 고민들이 이런 음반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시작을 부천아트센터에서 함께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건 정말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음악적 고민들이 느껴져서 많은 피아니스트 분들이 이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그냥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해서 뭔가를 들려주기
1: 그렇죠.
0: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튼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예술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을 연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 연주하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전국을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이첫 무대가 부천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1: 네, 근데 저는 또이 공연에서 좀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파데레프스키? 란도프스카, 굴다처럼 당대에는 뛰어난 연주자이면서 자기 음악을 직접 만들었던 음악가들의 작품을 이번 리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요. 다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을 잘 연주하는 것과는 달리 또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작품을 찾아내고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해석으로 관객에게 또 설득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저희 아트센터이잖아요. 그래서 9월 12일에 손여름 씨가 왜 음악가들을 선택을 했는지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야, 이거는 진짜 좀 피아니스트 아니 음악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민해서 연주하는 거 정말 찬성입니다.
1: 네,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0: 자, 손여름 씨의 피아노 말고 또 소개해 주실 공연이 있습니까?
1: 네, 저희 9월 20일에는 정말 또 역사적인 공연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단 100주년을 맞은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데요. 또 그 첫 내한 무대가 바로 부천아트센터입니다.
0: 음흠.
1: 올해가 또 에스토니아와 대한민국 수교 35주년이어서 더욱 뜻깊고요. 지휘자 올라리 엘츠가 이끌고

0: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애건이 협연자로 함께 합니다. 첫 곡부터 에스토니아의 색깔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작곡가 퇴노 퀘르비치의 오로라를 위한 찬가를 들려드리고요. 이어 선우애건 씨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의 에스토니아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베토벤은 어떤 소리일까? 뭐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정말 오래된 오케스트라네요.
0: 네네.
1: 에스토니아. 오, 이건 또 특별한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선우애건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한국 피아니스트죠.
0: 네네.
1: 이번엔 독주회가 아니라 협연이고 네. 베토벤 교향곡 5번 황제, 네.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느낌일 텐데 보기 드문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유명곡 같이 연주하는 날이 잘 없으니까.
0: 맞아요. 네.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게 두 작품 모두 5번이네요.
1: 아,
0: 네, 그쵸.
1: 네,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그리고 교향곡 제5번 운명. 아마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운명의 첫 내음, 딴딴딴다.
1: 아, 네. 그렇죠.
0: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 역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한국인 천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기록을 세운 피아니스트죠. 선우애건 씨의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피아노로 황제를 들으시고 이어 100년 역사의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운명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공연을 좀 권하고 싶고요. 베토벤 하면 이 작품이지 하는 대표곡 두 곡을 한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야, 아니 이거 사실 많이 오시라고 안 해도 지금 많이 오신 거 아닌가요?
0: 네.
1: 지금 선우애건 씨 뭐 공연했다면 다 적었던데.
0: 그럼요.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1: 야, 잠깐만 지금 임윤찬 씨랑 선우애건 그리고 이제 조성진 씨.
0: 네네.
1: 뭐 공연을 했다면 그냥 바로.
0: 네.
1: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올라리 엘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단 100주년 기념의 해인데요. 그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진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또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지휘봉은 에스토니아 출신 지휘자인 올라리 엘츠가 잡는 겁니다. 이 엘츠는 현대 음악부터 고전 레퍼토리까지 폭넓게 다루는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이 조금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곡에서는 에스토니아 작곡가 퇴누 퀘르비치의 작품으로 자신들의 음악적인 색깔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을 들려주거든요. 북유럽 오케스트라가 해석하는 베토벤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첫 내한 무대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하긴 네. 아 이게 첫 내한입니까?
0: 네, 맞아요. 첫 내한이에요.
1: 그러면은 그분들도 긴장하셨겠네.
0: 그럼요.
1: 한국에서 첫 내한에서 보여 드려야 되니까.
0: 네.
1: 근데 뭐 사실 너무 좋은 분들이 같이 해서 걱정 안 됩니다.
0: 네.
1: 자, 또 다른 공연이 있군요.
0: 네, 9월에는 콘서트홀의 대형 공연뿐만 아니라 네. 공연장 곳곳에서 또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으흠. 먼저 9월 11일 소공연장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박진영 씨가 이끄는 뉴 트리오가 공연을 합니다. 베이시스트 전창민 그리고 일본 출신 드러머 신야 후쿠모리가 함께 하는데요. 재즈라고 딱 하나의 장르를 설명하기보다는 클래식과 현대음악의 어법까지 자유롭게 오가는 팀이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시민분들께는 입소문이 난 프로그램이에요. 이 BAC 후원에 함께하는 무료 로비 콘서트 네. 모두의 클래식도 9월에 세 차례 열립니다. 2일에 해금과 비올라로 이 감동어린 무대를 선사해 주셨고요. 이제 다가오는 16일에는 부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 30일에는 부천시립 합창단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야, 처음엔 부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현악 사중주였고요.
0: 네, 현악 사중주 팀으로
1: 합창단은 몇 분이나 오실까 궁금하네.
0: 네, 네.
1: 로비에서 하니까.
0: 20명 정도가 오실 예정이십니다.
1: 터지겠는데? 합창단 로비에서 노래하면 터질 수 있는데요.
0: 꽉 채워서.
1: 아마 부천 시립 합창단에도 뭐 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0: 네,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억이 안 나지만 보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 소 공연장이나 로비 콘서트 공연이 좀 더 오히려 뭐랄까 관객들한테는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공연일 것 같은데, 그죠?
0: 네, 맞습니다. 큰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 공연장이나 로비 콘서트는 무엇보다 연

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녹음의 전당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희 노브스 쿼르텟, 뭐 카운터테너 이동규 씨를 비롯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녹음 장소로 선택한 공간인데요. 녹음은 음향이 정말 좋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좋아야죠.
0: 연주의 세밀함과 잔향까지 아주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소공연장은 악기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들을 수 있고 연주자들의 호흡과 음악의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0: 네.
1: 클래식만 유일하게 라이브를 녹음을 많이 하니까 이제
0: 네.
1: 대중음악들은 뭐 녹음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0: 아,
1: 클래식들은 이제
0: 그렇군요.
1: 공간감을 그대로 살리는 경우가
0: 네.
1: 많으니까 중요하죠. 울리면 안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0: 또
1: 오,
0: 아시겠네요.
1: 그죠. 너무 힘들죠. 이게 진짜 먹먹한 커튼 있고 이런 데에서 노래하면 이제 힘이 한 3배로 들면서 노래는 이상하게 들리고 그런
0: 네,
1: 거니까.
0: 맞아요.
1: 저도 언젠가 꼭 부천 아트센터
0: 네, 꼭
1: 공연해보겠습니다.
0: 오세요.
1: 네. 자, BAC, 부천 아트센터의 줄임말이죠. BAC 예술 아카데미와 BAC 투어. 9월에도 계속되나요?
0: 네, 9월에 저희가 또 수강 오픈을 하는데요. 매 시즌 인기가 높은 윤동희 대표의 서양미술사가 다시 돌아오고요. 건축가 오영욱 씨와 세계 여러 도시를 인문학적으로 여행해보는 한달 살기 도시를 만나다가 신규로 또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을 만들어보는 인기 강좌, 플레이메이크 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하나의 노래로 완성해보는 송라이팅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내가 직접 만들고 표현해보는 예술 강좌라는 것을 딱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지금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수강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BAC 투어도 9월 22일에 계속되는데요. YTN 방송 이후에 역시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맞습니까?
0: 네, 그럼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미 22일 투어는 마감이 됐고요.
1: 오.
0: 네,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으니 또 참여자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허. YTN 방송 이후에 인기가 높아졌습니까?
0: 그럼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네,
1: 어허.
0: 정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저희는 겸손해야 되니까요. 네.
0: 아,
1: 아,
0: 네.
1: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랑 하시면서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0: 아,
1: 네.
0: 자주 찾아와 주세요.
1: 자체적으로
0: 네.
1: 겸손하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0: 네.
1: 자, 들어보니까 정말 부천 아트센터의 9월도 풍성한 만큼 우리 대리님의 일이 얼마나 바쁘실지 아주 잘 느꼈습니다.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10월에도 또 공연이 많을 텐데 10월 공연도 살짝 알려주시죠.
0: 네, 저 10월에 또 제가 정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1: 네네.
0: 많은데요. 특히 부천아트센터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 파이프 오르간.
0: 그렇죠. 파이프
1: 네.
0: 오르간입니다. 근데 10월 9일과 10일에는 그 한글날 연휴 있잖아요. 저희가 사운드 오브 BAC 오르간 유니버스가 열립니다. 단순히 오르간 연주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 공연장 곳곳에서 오르간을 보시고 들으시고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저녁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조재영님의 오르간 연주와 더불어서 발레가 만나는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르간 유니버스가 공개되기 전인 만큼 오늘은 살짝만 기대감을 남겨두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10월에 제가 오르간 유니버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그보다 앞서 10월 4일에는요, 아주 강렬한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1: 강렬한.
0: 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 감독이신 이경선님이 이끄시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또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반도네오니스트이자 작곡가 조프레가 함께 합니다. 피아졸라의 사계를 비롯해서 클래식 현악 앙상블과 이 탱고의 강렬한 리듬, 그리고 반도네온 특유의 깊은 소리를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조프레님은 그래미 후보에 오른 작곡가이면서 직접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음악가예요. 그래서 반도네온과 함께 연주되는 탱고 궁금하실 텐데 10월 4일 음향의 전당 부천아트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1: 예, 10월까지 꽉차 계신데
0: 네.
1: 듣기만 해도 바쁘신데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YTN의 듀더클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저야 감사합니다.
1: 예, 또
0: 네.
1: 이것까지 또 이런 뭐 정리해서 기토에 하시려면은 또 보통 일이
0: 아,
1: 아니잖아요.
0: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1: 예.
0: 또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하고서 또
1: 아,
0: 쓰고 수정하고.
1: 저희는 정말 이 듀더클에 나오신 게 홍보가 되기를
0: 아,
1: 진심으로 바라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네.
1: 예. 뭐 부천 아트센터에서 또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신다고?
0: 네, 행사. 로비 콘서트에서.
1: 네.
0: 네, 행사 사회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1: 아.

0: 아시죠?
1: 네. 행사 사회를 또 보시는군요.
0: 네네. 그래서 예. 우비 콘서트 오시면 저 보실 수 있으세요.
1: 야, 이게 그 직장인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일들이 따로 수당이 없이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0: 아, 그럼요.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앞에 이렇게 바구니라도 하나 이렇게 놓고.
0: 네.
1: 아무튼
0: 많이 들러주시면
1: 예.
0: 네.
1: 아무튼 우리 대리님의 능력이 세계로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듀더컬 투어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 부천이 벌써 5회차입니다. 제일 빠른 5회차죠.
0: 네네.
1: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매번 죄송하긴 한데 이 꿀팁이 가끔 한 달마다 오시게 되면은 어렵거든요. 이게 또 꿀팁 찾는 것도 어렵고 네. 저희도 꿀팁을 여쭤보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연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볼 꿀팁. 내가 공연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알고 싶더라. 이런 거를 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의 꿀팁은요. 공연 보다가 이제 인터미션 때 나가면은 보통 뭐 이렇게 음료수를 사 드시거나 물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보통 이제 공연장들은 정수기가 있다 보니까.
0: 네.
1: 이 부천 아트센터는 목이 마를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0: 네, 제가 거의 로비 초청 창구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1: 아, 관객들이?
0: 네, 진짜 물 마시는데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먼저 콘서트홀 2층에 네, 로비에 저희 정수기가 하나 있고요.
1: 아하.
0: 또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1: 아하.
0: 카페에서는 생수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정수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카페 정수기였어요?
0: 네네. 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이제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럼 이 물을 객석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1: 아하.
0: 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네네.
0: 가능하세요.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는데 뚜껑이 완전히 닫히는 물병 있잖아요.
1: 네.
0: 뒤집어도 흔들어도 물이 새지 않는 용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콘서트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객석 바닥이나 좌석에 나무와 천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1: 그렇죠.
0: 물이 흐르면 시설에도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꿀팁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 네.
0: 2층 로비 정수기, 1층 카페, 그리고 객석에 가져가실 때는 뒤집어도 안 새는 밀폐된 물병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혹시 뭐 물을 입에 머금고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0: 꿀꺽 삼켜 주시면 됩니다.
1: 들어갈 때 꼭 삼켜 되나요?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촉촉하게 계속 입고 싶어가지고 뱉지만 않는다면 공연보다가 뭐 하면서 뱉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삼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0: 네,
1: 네, 별 발같지도 않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벌써 5회차 동안 나와주신 우리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이었고요. 매번 좋은 목소리로 공연을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는 9월 12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 손여름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작품이죠. 알로시아 데 라로차가 작곡한 소나타 안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뷰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 월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공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오케스트라이긴 하지만 에스토니아 출신의 거장 네메 에르비와 여러 차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세계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은 단체죠. 9월 20일 부천 아트센터 공연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했습니다. 막스 레거의 세레나데 중 1악장,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5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테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로 콜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 주말 아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전주 30도, 광주 3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전남과 경상권,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한강 일대에서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준비와 진행으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양방면 전면이 통제되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63빌딩 일대 전면이 모두 통제됩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나들이 정체가 서서히 모아지고 있는데요.

0: 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매송 휴게소에서 비봉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 적자국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을 압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미국 8월 고용이 말 그대로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만 5천 명을 3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겁니다. 이전 고용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였는데 2만 1천 명 증가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서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 미국 국민에게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동절 연휴 선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덕분에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6: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상향해 예측했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적자국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카드까지 내놨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우리가 부담하는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6,500억 달러의 비용이 됩니다. 1%나 0.5%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25년, 30년 전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이게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서 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매우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0.5%

0: 0.51%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0.29%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언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곡괭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한국이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공유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한국을 또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마크 티센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티센은 방공망이 무너진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팔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없다지만 이미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에 팔고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한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 지원을 거부한 한국에 트럼프가 화가 나 있다며 관계를 개선할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를 높여왔던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6: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돕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불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강경우파 농객으로 트럼프 SNS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최근 트럼프 일기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도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회 제어할 수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6: 한국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중동, 우크라이나, 유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펜스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한 SNS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관련 후속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지만 러시아는 보복을 시사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네, 이어서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2: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6: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면서 구조에 매진했습니다. 네팔군 소장입니다.
7: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사방에 시신과 잔해가 널려 있었어요. 출구 쪽으로는 나올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7: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2: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8: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생존자는 기계 통제실에서 일합니다. 초기 생체 증후는 정상입니다. 네팔군 구조대 관계자입니다.
8: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네. 저희가 소통했던 3, 4명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된 발전소 직원입니다.
8: 한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위치가 발견됐고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8: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4: 고향 특례시.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 주말 토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쾌청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반면에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겠는데요.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최초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제 전야제와 토요일인 오늘 운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양방향 인도와 차도 모두 통제되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전면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는데요. 행사장 주변으로 100만 명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유 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한강을 따라 강변군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타남 방면 여의 상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휴가 간 양수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토요일 아침과 오전 시간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어나면 항상 우리 라디오죠. 94.5MHz YTN 라디오 틀어놓으면서 이불도 좀 개고 방 청소도 하면서 주말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이 시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이야기, 하고픈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신청곡 마구 보내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뿐이지만 여러분과 지금 기분 좋은 행복한 주말의 시작을 함께 열고 싶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팝과 가요 듣습니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준비했어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네,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요 괜히 몸을 좀 흔들게 되더라고요. 내적 댄스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또 이동 중일 때는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만 춤을 추는 걸 내적 댄스라고 하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내적 댄스를 추고 싶어집니다. 채팅창 4723 황번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늘 먹는 단호박과 과일 요거트 준비하며 뉴스 앤 뮤직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침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하시네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 혹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말 아침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토리 켈리의 Don't You Worry About Thing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토리 켈리의 Don't You Worry About It,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YTN이 주최하는 2026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가 내일 오전 7시 반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지나는 하프코스와 11km 코스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는 만여 명으로 접수는 조기 마감됐습니다. 내일 오전 6시 반부터 11시까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서울 세종대로와 흥인지문 사거리, 숭례문, 시청 삼거리 등은 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20번 쓰시는 분들께서 늘 아침임 이 시간이면 사과 씻고 달걀 삶는 시간.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살짝 놀랬지만 진행도 아주 신나게 잘하시네요. 내적 댄스가 아니라 외적 댄스가 절로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노래 들으면은 종종 춤을 춥니다. 뭐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나 또 마이클 잭슨의 러브 네버 펠 소 굿 이런 신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괜히 해방감도 느껴지고 좋은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절대 추면 안 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좀 추다가 문이 갑자기 열려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많은데요. 아무튼 아 그리고 드려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4K UHD 초고화질 생중계를 진행을 합니다. 어제 전야제여서 리허설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화면이 정말 깨끗하거든요.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하시거나 뭐 서울에 가지 못하는데 불꽃놀이 보고 싶다. 그럼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초고화질 생중계하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콘텐츠 생중계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시드 폴의 고등어 그리고 빛과 소금의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사실 2, 3번님의 내적 애창곡이랍니다. 루시드 폴의 고등어, 그리고 빛과 소금,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100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어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트럼프는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100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8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죠. 끝곡 두 곡 준비했어요. 제주소년과 이석원이 함께 부른 스물을 넘고, 그리고 김광진의 비타민,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0: 일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1: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2: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4: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에 이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0도, 광주 31도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청한 날씨 덕분에 오늘 고속도로는 나들이 통행량이 지난 주말보다 많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오산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7km 구간과 북천안 나들목을 지나서 천안까지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9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까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

0: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라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단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 다섯 개 재판이
0: 정점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1: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는 셀카에 나온 양모 씨와 정모 판사를 2022년에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라는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 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 뿐입니다.
6: 3개월 정도 됐지. 야, 2, 3개월 정도 됐어요.
5: 재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재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재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재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9: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엔 변함없습니까?
8: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0: 특혜 독점, 김희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입니다.
11: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잊은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8: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12: 어제 말씀하신
13: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1: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네, 이렇듯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1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스북에 밝혀진 입장 청문회
1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4: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단 겁니다.
16: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
14: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 가족이 소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소감 첫 마디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여성과 가족 정책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지만
17: 제가 5년 전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14: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국정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 흐름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통 지지층을 염두에 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 내정의 역풍이 거센 탓인데 프랑스 정상외교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8: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악화한 민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의 세제와 공급을 주도하는 부처를 새 얼굴로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내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틀 뒤엔 김 전 실장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집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19: 김용범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18: 나아가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연임 없이 퇴임시켰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는 노동계 현안을 주제로 차담회를 마련했고 하루 뒤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에도 나서면서 전통 지지층을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대 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8: 하지만 정작 같은 맥락에서 발탁한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레 악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연임도 이례적인데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 주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겁니다. 실제 개각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목소리를 주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EU 핵심국인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옵니다. 문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 정상 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다만 용 후보자 논란으로 외교 행보가 묻힐까 우려하는 시선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23: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4: 합성 목재 예스팀바.
23: 경동산업 주식회사.
2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5: 건강해.
2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앞선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9월 1일부터 9월 3일 동안 3일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쾌청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9월의 첫 주말인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최초로 이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제 전여제와 토요일인 오늘 본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양방향 인도와 차도 모두 통제되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전면이 모두 통제됩니다. 여의나로역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는데요. 행사장 주변에 오늘 100만 명 인파 가 찾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유 있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일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민환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아침 8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죠.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팝과 가요 듣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받고 있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띄워드립니다.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나왔는데 엄청 화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원디렉션의 멤버 해리 스타일스는 현재 솔로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해리 스타일스의 좀 옛된 풋풋한 모습을 좀 궁금하다, 좀 보고 싶다 싶으면은 원디렉션 이 What Makes You Beautiful 뮤직비디오를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4K UHD 초고화질로 생중계합니다. 어제 리허설하는 거 제가 화면 봤는데 화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거나 또 집에서 편안하게 불꽃놀이 관람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팝송입니다. 저스틴 팀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그리고 듀아리파의 Dancing the Night. 이렇게 두 곡이에요.

저스틴 팀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듀아리파의 Dancing the Night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3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아침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을 이달 안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장 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맡겠다고 공언한 정부 주도 트랙과는 별도의 당 트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조기 도입으로 54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어건 금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면서 김 전 실장 등을 사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51% 내린 53,414.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내린 7,718.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9% 내린 26,506.99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곡 소개할 때 듀아리파의 댄스 더 나잇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듀아리파의 댄스 더 나잇. 제가 나잇 댄스 더 나잇, 댄싱 더 나잇이라고 했는데 댄스 더 나잇입니다. 죄송합니다. 채팅창에서 혼산의 즐거움님께서 날이 가을가을하네요. 뉴뮤와 산행하기 딱이네요. 사패산에서 선크림요 챙기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산 타고 계시는군요. 항상 산 타실 때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닉네임부터가 혼산의 즐거움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보내드릴게요. 3751번님의 시원해지는 이맘때쯤 자주 듣는 노래 신청한다고 팅컵의 요정가루같이 샤랄라 반짝이는 노래 김아른의 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김아름의 선, 그리고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아침 8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팔군 구조대가 대홍수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서 생존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4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진행 중인 구조작업에서 2명의 네팔인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는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부터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라면 운신할 수도 있다며 전투, 비전투, 스택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며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불꽃축제가 열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까지 여의동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이와 함께 원효대교도 행사 준비를 위해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보이는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강현구 아나운서님 8시 선곡들이 정말 좋네요. 불꽃놀이 올해는 안 가기로 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보려고요. 오케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선곡 제가 또 느끼기에도 PD님들이 아 정말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나 또 신청곡도 여러분의 신청곡도 정말 훌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오케이 초고화질로 생중계합니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끝곡이에요. 하버드의 클린 앤 더티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8시 20분, 9시 20분에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전주 30도로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에서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나들이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서강대교까지 밀 있는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도 다시 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집회 소식이 있는데요. 세종대로 서울 방향 동아 면세점 앞에서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합의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